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옥이 쓰거나 독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이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내 이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란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혼합병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0: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대성장하신 빈세람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잠깐 좀 주문하겠어요.
0: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볼까 뭐하고 뭐를 먹지 말고 저기 딴 약을 먹지 말랬던데 그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약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0: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면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 쓸 필요 없고 무 같은 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무를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 해를 보충하는데 무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이 막니다. 이 틀이 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배출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생무는 피하십시오.
2: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간 뒤와 먹어 이렇습니까?
0: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무슨 예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2: 아 우리 저기 뭐인가 전번에 백수화에 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대요.
0: 아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2: 백수화 이렇습니까?
0: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병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제 동생이 지금 가발성 뇌경색으로서 두통이 두 번 왔는데 지금 이 근래 보시와는 속에서 근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안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가,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그저 어지러워서 막 다 빠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 근래 보시와는 쓰면서 혈압이 지금 145.
0: 예.
3: 네. 그래서요, 아주 영, 뭡니까, 어지러워 아예 한다, 지금. 그리고 심장.
0: 이점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땅땅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 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생겨서 피가, 덩어리가 생기는 잔취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중풍 환자들 아주 좋습니다.
3: 네.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0: 네.
3: 그럼 심장도 네. 지금 박동이 70, 80, 그 사업을 쓰고 그리고 네.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 게 그것도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 감사할 드림 활동에 참여하려고 내 지금 전화 드립니다.
0: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야 15곽들인데 이번 의대 활동 역시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있으시죠? 말씀 주시죠.
1: 아, 우리 내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글씨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그걸 인지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0: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하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항상 머리가 심하면서 그래가 자꾸 높고 이래서 바로 지금 그리고 자꾸 비용력이 자꾸 떨어지네. 그리고 또 귀에도 소리 남에 이게 자꾸 여러가지 몸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재 보상하는 썼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스스로 좋다고 합니다. 그까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나사진 약이 남아. 그러면서 지금 이거 쓰기는 근데 보시면 이게 어떤 한 달 많이 넘는데
1: 예.
2: 귀에서 손 나는 것도 잡손 나는 게 그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 생각이 남았고 예. 그러면서 예. 허리 다리 쏘아나고 예. 그러던 게 이것도 지금 예. 좋고 그리고 신장도 두근두근 이것들이 나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저 지금 돌아진 게 아니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논의에 들어가서 이게 약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약 저희가 돌렸다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1: 저희가 따왔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이거 다 알고서 지금 이렇게 돈 스스로 좋으니까 무슨 장기를 얻었으다고 이거 할 때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으면 예. 계속 장사하게 됐다.
1: 예. 여본 우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정말 예. 열곽 싸도 열곽 들인다 말입니다. 예.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가고 예. 또 써볼 만한 약입니다.
2: 예.
1: 예.
2: 난 정말 합당합니다. 내게.
1: 예. 그래서 치료하십시오. 예.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실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울주에서 중풍이 와서 이거 내봤지 않았어요? 예, 예, 중풍이 왔는데, 걷는다는 게, 그저, 이 중집을 얼라, 다 핀 것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왼쪽 갔다 하면 얼라운디 그렇게 올라옵니다. 잘 걸지 못하고 하면서,
1: 예.
3: 그리고 이, 그러니까, 심장이 얼라, 올 때도 예, 얼라 맞으면 이렇게 잡았던 게 얼라우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저, 걷는 게, 이런 게,
1: 예.
3: 쭉 얼라고, 진짜도 데까다 올라갑니다.
1: 예.
3: 예, 그게 다 예, 전선 비대에서 또, 예, 소변 용사도 보고, 예, 소변 어떤 데는 잘 안 나갔어.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꺾고 소변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잘 나가고 소변 자주 아이 봅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예, 이 예, 기억력 없는도, 치매 정신도, 예, 울집 들은 단계 자꾸 와서 같은 지구더라고. 그리고, 예, 예, 쉬다 일어나기는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계속이 된다.
1: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 예.
3: 글쎄 말입니다. 그랬네. 선생님 약속 효과가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도 밥 먹었던가 이런 말 되고 집도 거기 들어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동맥경화 혈주는 없던 것도 예, 동맥경화 혈주도 다 좋아졌고 예. 그 다음 이에 좋으니까 예. 하품 자꾸 합니다. 그런 게 하품 다양합니다.
1: 예.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 조기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니까 바로 우리 혈액 속에 혈홍단발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홍단백이 적은 겁니다. 적혈구에 있습니다. 적혈구란 게 혈세포인데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수를 콩팥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약은 진짜 용서합니다. 여기에 잠도 잘못 자는 게 잠도 용서합니다.

0: 네.
1: 갱미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합니까?
0: 어렸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더 성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1: 예, 지금 예,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땡기 점점 더 써왔다가 수리용차는 씁니다. 그래, 부장님 네.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네보시화는 건중 황지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들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재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네보시화는 닦았습니다.
0: 네.
3: 예, 저번에 그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어지럼증도 있고 그다음에 자꾸 소변이 저래한다 말한다 밤에도 자꾸 가고 네. 낮에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또 평상시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0: 소변이 났다 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콩팥이 허하면 고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질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적은 증상 다 나타나요.
3: 예, 예. 그래갖고 예. 저래 저번에 이 약을 잡은 게 영예 효과 좋다지 않을까 소변자는 자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아니고 예,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그래, 내하고 열통 싸우래서 내 지금 전화한다.
0: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사도 네. 열통들입니다. 예.
3: 네, 그렇게 전화할 수 있답니다. 예.
0: 예.
3: 예.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0: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약이고 좋은 약이 맞는데 우리 수여상펀듬다 약이라 할 때는 오래 쓸 수 없죠. 예, 열목시에서 세목순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고 경각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은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의 몸은 자리를 들려드립니다. 사랑의 몸은 그 자리의 따뜻한 정취를 음악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고즈넉한 병강의 풍경과 옛 추억이 어우러진 곡 병강에 울리는 옛 노래입니다. 병강 바람에 실려 옛 노래의 정겨운 소리를 감상하세요.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땅에 살아도 잊지 못하는 고향, 그 푸른 달빛 아래 깃든 그림과 향수가 담긴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달빛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림과 따뜻한 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이 행복을 기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래의 진실한 감정에 담긴 곡 소원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녀 2인 참으로 보내드립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대산을 노래하는 멋진 곡이 찾아옵니다. 장대산이 웅장한 풍경과 고향 사랑이 가득 담긴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장대산을 노래하는 일을 감상하며 고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 존재 자체가 위로와 행복이 되는 순간을 노래한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의 그대가 있어를 들려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눈 진솔한 마음, 그리고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약속입니다. 아래의 약속을 남성 독점으로 보내드립니다.

엠비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박문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혈배강 이제 값이 오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인대 와서 지금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혈배강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예, 두 가지 약 조합이라는 것은 한 세트라는 게 두 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문 우리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하나는 전문 동맥경화에 혈관 안에 빵块 혈전, 특히 우리 경동맥에 빵块을 하면 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작은 분자로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예, 이런 펩티드 이렇게 두 가지 약 조합이죠. 예,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그 공능 수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러면 10세트 간다 하게 되면, 과거로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제도 그 환자분이 사가지고 가서 다시 전화 와가지고 어째 이야기가 그 수레가 틀리는가 하는데, 기실은 우리 20세트다, 그러니까 20과이다 하게 되면, 예, 있거나 거기면서 적게 잡수는 약이 있고 많이 잡수는 약이 있습니다. 적게 잡수는 약은 그 지원항으로 된 게인데 점심에만 잡수죠. 그러니까 약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적게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왈질로 된 거 우리 보통 많이 씁니다. 특히 혈압 조절해 주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우리 심장이 막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 빨리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째서 그런 약을 쓸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이 그 약 처방 본다 할 때 우리 보통 단선디월이라면 수소지우신월 거기 처방에 보게 되면 뭐에 들어가는가 하면 단삼하고 삼칠 그 다음 촌슝 이런 약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기 약이 그 단삼 삼칠 촌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빙페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빙페르는 좀 찬성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다 장기적을 쓴 약이다 우리 아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여러가지 이런 몸을 이 깊은 곳을 덮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 목이 말라하는 거 해결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주고 이런 맥동이라면 어미자라면 예, 이런 피를 도와주는 약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결해주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을 다스려주는 근본 다스려주는 겁니다. 오장육부의 경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육색 령지입니다. 여섯 가지 색깔 령지에 그 다음에 오미자 다섯 가지 마시가 직접 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기초를 닦아주면서 받쳐주죠. 예, 이름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해결되고 음양 조절이 잘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고 저렇고 해야 돼 마지막 가서는 음양 평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세트 사는 분들은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10세트부터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그 오늘이 이 김에다 전화 채서 직접 오늘은 이 약을 사겠다. 예, 결정하는 분들 10세트부터는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혈배강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결과는 모두 과학으로 따시게 되면 6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넘어 쓸 수 있습니다. 예, 한 1년 반 거의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가면서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10세트를 더 드리고 그 기초상에서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침구는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데 따라서 침구를 고루고루 다 해주느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황제 내경의 그 규칙을 우리 따랐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모든 혈관이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침을 너무 맞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한 번밖에 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침 맞을 맞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느라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차를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깨는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다 우리 장례통하고 청림이라방은 또 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환자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서리 예, 글쎄 뭐 딱 맞겠다는 분들은 다닐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왕청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정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통근함이 당기는데 뭐 일주일에 뭐 여름철에는 한 번밖에 맞지 않을까나 예, 당길 수는 있으면 진량 다니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친구 12번 맞는 걸 하고 딱 나는 못 가겠다 예, 이런 분들 그 대신 또 우리 친구 대신에 우리 혈배강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예, 아주 좋지요.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은 어떻게 끊고 그리고 또 특히 혈당약이라며 이도수라며 또 이런 아스피린 특히 우리 그 심장 주자라며 한 분들은 아스피린이라며 타딘카이라며 리비걸레 이런 약들은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약 본신호는 우리 그 간 콤파치를 대량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래 달고 있을수록 간이 나빠지게 되면 눈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콤파치 나빠지게 되면 뼈가 다 잘못되고 이건 다 아시죠? 사람 매겨 예, 그래서 우리 21세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뭔가 단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라는 게 뭔가 마지막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한테서는 이걸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모든 이런 약들은 제 직접 경험 처방 가지고서리 약량을 어느 마이 였는가 어느 건 적게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제가 다 공제를 하는 게죠. 공장 측에서 말해가지고서리 그 다음에 국약 비준 번호를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전화 어떻게 됐을 때니까 그 전에 한번 더 색깔이 있으니까 너무 왔다가
1: 네, 이건 새도 왔고
2: 예예 그리고 나 매일 신발 제가 계속 깜깜하며 한숨 나고 어떤 땐 맞다 제가 예, 예. 예 집안 돌려 다 키우고 이게 또 그 전에 또 예, 전문가 맛에 꿀 맛에 쇠 부족하고 또 이래
1: 네 혈공급 부족
2: 예예 그래서 치료도 뭐 받았습니다. 이게 치료할 과정에 약 어떻게나 고함이 오고 이래까 그냥 집에 또 쓰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네. 이 선발이 어제 계속 이렇게 소리는 있잖아 예. 그래서 이 저 뭐니까 계속 항상 손 주물르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예. 가끔 예. 생활에서 용 이렇게 힘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연하게 선생님 이 강의 듣고 선생님 데 가서 제가 그 혈배가 싸서 뭐 싸고 깨우고 난 내 친구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친구고 네.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약 먹고 이러니까 제가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2: 특히 이 사람으로서 계속 주물르고 그냥 바르고서 저리고 그 다음에 이래가 계속 바르고서 딱 따다 대고서 뭐 운동하고 뭐 이래도 예, 안 되는 게 이런 게 좋아지고
1: 맞습니다. 그게 다 그 심장 문제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황제내경하고 그리고 진구영리 거기면서 직접 심장의 8가지 이런 질병 8가지 류형이 이거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0: 다음 우리 급성 심근경색 내놓고는요, 다 모든 질병들은 심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 그 주위에 예. 가래라며 나쁜 물이라며 이런 게 끼가지고서 심장이 제대로 자기 공작을 못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런 그 진단이라며 받을 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제한테 와서 환자분처럼 제한테 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약 조합이 들어가야 되죠. 예.
1: 예, 하여튼, 예, 예, 예, 효과도 많이 보고 하나가 있어서, 때 계속, 약을 계속 먹으려고 그런다.
0: 예. 그리고 예, 지금 무대 활동이가 예. 지금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값이 오릅니다. 예,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자가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에는 공장 측에서 특별하게 우리 로고객들을 대상해서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10세트를 더 드리고 지금 결정하는 예.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1: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예,
0: 예.
1: 수고하셨습니다.
0: 288-0018번
1: 예,
0: 전화
1: 예,
0: 치시.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도 혈배관을 쓰고 있는데,
0: 네.
3: 이전에는 예. 혈압 조절도 잘 안 주고, 아바일도 파쇄성 병이 있는데다 넣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0: 네. 네,
3: 둘이 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여러 가지 병을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소형업병이 선생님 강의에서 이 혈병강에 대한 것은 들으니까 도리가 있을 때다.
0: 네.
3: 그래서 이 혈배관을 바꿨는데 바꿔서 얼마 안 되니까 벌써 아바에 그 며칠이 와서 피웠던 게 그게 낫더라 말이야.
0: 그게 빠릅니다. 우리 친구랑 결합하면 빠릅니다. 예.
3: 그리고 나는 또 예. 아이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아 항상 머리 후리 터부당해 정신이 안 나던 게 겨우 신자에 와도 떨리고 그랬는데 나도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0: 아버님 그 파킨슨 증상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3: 네, 아버님.
0: 소혈압이 떠는 증상이.
3: 너시군 거다 몸을 그냥 옷을 덥쳤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0: 식사할 때 숟가락이랑 막 떨리면서 막 이렇게 불려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3: 또 어디가 떨어진지
0: 지금 제대로 식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바에서 오니까 영 나도 정신이 나온다.
0: 네.
3: 나도 예, 심사에 적응이 잘 되니까.
0: 네.
3: 그냥 저기 그런 혈압약하고 그런 90약 그걸 그동안 이어가도 다녔는데
0: 네.
3: 이거 다 없어도 다 정상입니다. 항상 되면 항상 정상이고 예. 또 안 아픕니다.
0: 수소주심활하고 단선디활 거기면 처방 여기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삼, 삼칠 그다음에 천숑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3: 그래 둘이 다 좋아지고 예. 아이 밥도 잘 먹고 매일 준다고 예. 이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3: 그래서 그 눈도 그렇게 신기하게 아이 보이던 게 지금 잘 보입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우리 둘 다에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서
0: 네.
3: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아, 큰 활동 좋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0: 그리고 오라잼 지금 값이 또 오르기 때문에 지금 네. 참가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상에서 우리 공장 측에서 또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리고 이러면 약곽을 따지게 되면 100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또 침도 12번 놔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0: 네.
3: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날 때 참가해 약을 많이 주고 나옵니다.
0: 예, 288 0018번 전화 치시.
3: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쨘둥증 우리 서의에서는 ARS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미국의 유명한 이런 빵추를 치는 운동원이가 이걸로 이 병을 인해서 돌아갔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루게리랍니다. 예, 루게리 이해가나 루 걸리크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빌어가지고

0: 시설이 이런 병 이름을 당깁니다. 기술 병 이름은 지위소 처소 인화증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간단하게 ALS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림상에서 본다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척감이 시작부터 뭔가 아랫다리가 맥이 없는 증상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이가 자꾸 경상적으로 처진 그러니까 쥐어오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집에도 예, 우리 두 부부간이 다 이 혈배당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2: 예, 우리 남편은 이 혈배당 쓰기 전에는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게 그런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예, 고혈압이 네. 고혈압을 아는지 도전 20몇 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하고 많이 쓰고 해도 별로 쏙 다가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면 혈압약 써오면서 어제 혈압약도 계속 단기적으로 쓰는데도 나의 마지막에는 정상이 되던 게 혈압이 계속 내려간단 말입니다.
0: 저혈압이 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래오 혈압 차이 커집니다. 예.
2: 예, 그 우리 혈압이 계속 그 혈압이 돼서 180시, 160시 올라가던 게 110시 막 내려온단 말입니다.
0: 네.
2: 점점. 그러면 그때 그전에는 혈압이 막 올라서 몇 번씩 밤중에도 혈압이 올라가서 밤새 병원에 가서도 땡기는 나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혈압이 또 내려가서
0: 그렇죠.
2: 그래 혈압약을 방송에 못 먹고 이래면서 이래던 차에 그 다음에 이 혈배강 만나서 이래 쓴 게 지금 모두 한 1년 넘었었습니다. 이 혈배강.
0: 네. 예.
2: 예, 그런 게 혈압이 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0: 네,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리고 계속 짜증내고
0: 네.
2: 아, 그 다음에는 밤에 잘 때문에 또 어제 꼬무 구리 새끼께서 악몽 깨서리 막 소리치며 자다가 달아댕기며 이래면 학원 통도 막 번지며 이래면 난리 쳤습니다.
0: 네.
2: 예, 그런 게 고증사에 지금은 없으니까 나 영 개체 사람도 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다 신경 문제지 않습니까?
2: 예.
0: 우리 여기 본다 할 때 산다 강용하지 들어간 것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대 우리 료법에서도 제일 좋은 처방이 뭡니까? 안신, 镇静, 안신 삼중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분말로 된 이런 약재가 있습니다. 여기 맨 제일 첫째로 꼽히는 게 뭔가 삼칠분입니다. 삼칠분은 진통작용도 좋고 그 다음에 신경을 온정시켜주는 작용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청폐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천화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천화분은 우리 선농분 조직에서는 과로근이란데 이 과로근은 주약이 우리 당뇨병에도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말초신경염이라면 있거나 정신분절질이라면 있거나 우울질이라면 있거나 그 다음에 땡광이나 잠 잘 못 자거나 그 다음에 짜증이 나거나 이런 데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약을 잡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서적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이런 신경을 인해서 잠 잘 못 잔다. 예, 이런 분들은 이 약을 잡술 때 꼭 그 생달걀 그 노란 자시 있지 않습니까? 흰 자시 버리고 그래서 노란 자시만 꺼내서 이 약을 잡술 때 그 노란 자시를 먼저 넘기고 그 다음에 약 잡수게 되면 예, 그것이가 효과를 더 잘 봅니다. 예.
2: 아, 예, 더 잘 뽑대다. 네,
0: 맞습니다.
2: 그렇게 시해준대로 그렇게 한 게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남편도 또 꿈 악몽 꾸던 게 그게 없고 영 자시고
0: 네.
2: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이제 잡수거나 물로 잡사도 이제 깨끼던 게 그것도 없어집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얘 자꾸 화를 내던 것도 얘, 아, 그것도 좋아지니까 나 웃음의 이야기다 할까 나 영 기분이 좋고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가성이 화목하고 예.
2: 예, 그리고 자꾸만 예. 아, 역시라도 꼭 바시꼬락 떼서 차고설도 자꾸 나 제뿌렸다 한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 몇 번 그랬습니다. 그랬는 게 우선 그게 없어. 기억이 영 달았대다.
0: 네, 그 신경 수복이 예. 잘 돼야 되지.
2: 예. 예, 그래서 선생님 그 달걀 내다가서 그랬은 게 그게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맞습니다.
2: 예. 예. 거기다 가서 할 날에 아침 저녁으로 그 와지는 두 아씨 먹고 두 아씨 조합이 하기 전까 이게.
0: 예.
2: 예, 그래 전화는 선생님 시계 주는데도 정신이 한번 먹고
0: 그래.
2: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두 아씨 먹고 그다음에는 혹시나 또 이래 놀라거나 이럴 때 있으니까 또 할 먹을까나
0: 용서가
2: 받았습니다.
0: 예.
2: 예, 선생님 그렇게 시계 주는데도 그래 한 게 아 이래 이런 소식 이런 증상들이 다 소실되고 용 좋아지거나 아 곁에 사람도 용 기분이 좋다 말입니다.
0: 네.
2: 예, 나도 예 나는 또 하나는 고혈압이고 나는 또 저혈압이

0: 가서 애를 먹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예. 계속 이날 때고서 몇십 년 더 혈압을 살아오면서, 그 혈압 아무리 약 써도 아이 됐더라.
1: 네.
0: 예, 약만 써서 가족도 예, 거기서 그리그리 해 있으면 이랬던 게, 이렇듯 아이 되던 게, 예,

0: 위에서 땀이 탕탕 떨어지던 것도 그 땀이 어디서 거든지 오랍니다, 이게.
1: 맞습니다. 우리 짐구가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생각 가운데, 아, 짐구는 거기서, 뭐, 경락을 열어준다, 거기서 진병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실은 우리 고대 서적에 명백하게 썼습니다. 짐을 가지고도 사람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예. 어느 위치에다 찔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내장, 거기 중요한 혈점을 딱 찔러가지고서 환자분들이 이런 그 반응을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 사람이 뭐 담낭 결석이 있다, 뭐 어디면 노지수 있다, 예? 그다음에 뭐 어디면 문제 있다 이것을 우리 다 짚어낼 수 있습니다. 예.
0: 그래 나는 어지럽고 계속 어지러워서 그랬던 게 야 선생님 침 맞으면서부터 나는 그게 해결돼서요.
1: 해결되죠.
0: 예, 이제 그 침 맞은 게 어지러운 건 제가 났을 때다. 예, 나는 예, 다른 사람보다 그때 약을 먹은 듯한 게 침 맞은 게 용빨리 허가받대다.
1: 그런데 그 환자분들도 그래입니다. 그 머리 예. 아픈 거. 20년 동안 머리를 알았는데, 잠깐, 어디 가서나 지금 치료해야 되고, 별난 약 써서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 아픈 데는 우리 그 중에서 병 치료할 때 침구라법이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경락을 따라서. 예. 그래서 머리 어느 위치 아픈 데 따라서 그 침구를 딱 맞게서 해놓게 되면, 예, 그 당날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예.
0: 글쎄, 나도 예, 거짓말인 게 아니라 정말 예, 한번 맞은 게 어지러운 건 저리 시원합니다.
1: 네.
0: 예, 그래고 서리 그런 소화 아이들 서리 그 밥이란 거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소화 아이들고 얼리 밀어서 잔들이 막 교환하고 그럴 때는 용파법대다. 예. 그 침을 맞으면 서리 이것도 해결돼서 이게 해결되니까 밥 잘 먹으니까나 예. 아, 혈압이 또 예, 내 지금 저번에도 내 선생님들 가서 혈압 재인 게 그제나 82에 125라 제때가.
1: 그만한
0: 네,
1: 정상.
0: 네, 혈압 예,
1: 대단히 좋아졌죠. 아니 뭐 저혈압이 영심했지 않습니까?
0: 예, 네, 예, 저혈압에 60이 90이 이때 그거 이날 때
1: 그렇죠.
0: 조합 맞춰봤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제나 이렇게 건강 회복해서 얼마 좋은지 모르고.
1: 혈배가하고 건신고를 같이 있을까 빠르죠. 예.
0: 예, 얻습니다. 네, 정말 그 건신고하고 두 같이 썼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네, 아시죠.
0: 예, 그래, 효과 용 잘 봐서, 내 항상 선생님들 용 감사한다.
1: 그래. 예.
0: 이번에도 활동, 이 용사원 활동일 때다.
1: 예, 예.
0: 나는 약이 있지만 해도 거기, 그 약은 유효기 좋겠는가?
1: 예, 유효기 좋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좀 더 쌀려고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는 정말 저기 심장 출혈 이런 병 환자입니다.
1: 아 예.
3: 예 원래 혈압이 높아서 예 혈압약을 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심장에도 문제 생기고 모든 데가 불편했단 말입니다. 간에도 영향이 좀 있고 예.
1: 네.
3: 그래 또 그때 병원에서 이 진단 받을 때는 병원에서 심장 조인을 해보고서니. 수제를 하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런 건 나는, 나도, 나이도 많지, 그게 별로 달통 아이돼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약 좀 써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댕기고, 저기도 댕기고 하면 치료를 하던 중에, 이 혈배강 방송 듣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3: 이 혈배강 방송 들으면서 이 약을 먹게 됐지요.
1: 네.
3: 이 약 3개월도 벌써 먹고 나니까 혈압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심장이 아프고 힘이 차고 이러던 증상들이 자증 없어지고 그다음에 악몽도 끼고 그다음에 자꾸 놀라고 하던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날마다 별이 나서니까 힘도 나고 이래서 정신 주게 됐습니다.
1: 네.
3: 이래면서 내 이 약을 쓴 이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 아버님 원래 중풍 환자란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거울을 불편하고 말씀도 발음 못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자꾸 이래면서 그러던 환자인데 내가 같이 이 약을 쓰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3: 이 약을 쓰니까 아버님 먼저 백가닥 더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1: 빨리 효과 봤죠.
3: 예. 그래 무슨 출입하기도 바쁘고 자꾸 깨끗고 밥도 바로 드는 게 방금

0: 잔뜩 아바이가 예. 다중 제 귀를 들었을까 예.
1: 네.
0: 얘도 막 국경수도 하던 사람이 얼마나 호도이 되고 이런지 모르겠단 말이야.
1: 사람 편안하지.
0: 예, 예. 그리고 아바이도 기분이 좋아지고 예.
1: 그렇지.
0: 그 병을 인해서 성질도 개그스럽고 하던 게 다툼 좋아진단 말입니다.
1: 예, 예.
0: 이, 정말 이야기에 사람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노년에 정말 그 바쁜 병과 싸우는 일을 정말 많이 없애지게 돼서 정말 좋다는 거네. 여기서 심심하게
1: 예, 그렇지. 예.
0: 그래서 이 이야기 계속 좀 더 먹겠습니다.
1: 좋죠. 예.
0: 예.
1: 예.
0: 야.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예.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시간 상황별로 길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총적으로 이젠동증이라는 건 온몸이 얼어든다 그 뜻입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시죠. 어떤 환경에서 얼어듭니까? 겨울철 되면 얼어드는 게죠. 그러니까 몸속에 한기가 점점 꽉 들어차가지고 서리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비교하게 되면 죽은 사람은 꿋꿋하지 않습니까? 온도도 없고 무슨 얘기인가? 몸속에 태양이란 게 없습니다. 태양이란 뭡니까? 몸을 덮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은 몽땅 심장의 양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어서 전신에다 이런 온기를 갖다주고 혈액순환을 갖다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약을 대량적으로 잡숫게 되면 서약 본신이 찬성질 됐습니다. 이거 대량적으로 잡숫게 되면 몸은 점점 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5000년 전 그때는 이런 병이 없었습니다. 이런 병이 언제부터 나왔는가? 서약을 댐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병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게죠. 이런 질병에는 우리 풍습방, 그 다음에 우리 근신과하고 또 혈배강 세 가지약 같이 쓰면 좋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소설 대장장. 원작 위외.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졸려와 박고일행은 해질 무렵에야 유착평에 이르렀다. 유착평은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다. 1,200가구 남짓 사는 동네인지라 작은 거리 하나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죄다 낡고 오래된 판자집뿐이고 가게라고는 열한 개가 다녔다. 마을 남쪽에 작지 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자수이었다. 그리고 북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자수가 시작되는 차원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금방 본부를 찾았다. 가난한 사람들 집은 작아서 지도를 걸 수 없었기에 홍군은 대부분 지주가 살던 집을 본부로 삼았다.

밤이면 언제나 거미줄 같은 전화선이 늘어져 있고 밤이면 램프가 내걸리었다. 한밤중에 편지를 가져오는 통신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가에는 저택 앞은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가 훤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졸레와 박고가 문에 들어서자 안에서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더기의 집안이 있는 높은 층계 위에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노란 눈을 부릅뜨고 로우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었다. 층계 아래로 너덜너덜해진 데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은 팔군단의 젊은 사장이 보이었다. 그 곁으로 병복을 입은 여성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참모들 몇 사람도 둘레에 있었다. 젊은 사장은 반듯하게 서 있기는 해도 얼굴에 불만스러운 빛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얕보는 표정이 흘렀다. 키가 큰 리덕은 줄레와 박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곧장 층계를 내려와 성큼성큼 걸으면서 선수를 쳤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치다니 사장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귤을도 다르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리덕은 독일어, 영어와 로우는 잘했지만 중국말은 몰랐다. 리덕이 로우로 소리를 치면은 곁에 서 있던 통역관이 중국말로 옮겼다. 통역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은 리덕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댓글이를 했다. 이것은 모독입니다. 그는 리덕을 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얼굴을 줄레 한테로 돌렸다. 우리 사는 2, 3천 명쯤 되는데 싸움을 하고 나니 수백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걸 두고 어찌 도망쳤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적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은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줄레는 냉정한 얼굴로 작전국장 설풍을 돌아보며 물었다. 무전기는 다 설치했습니까? 네, 지도도 걸어놨습니다. 설풍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어서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알아보세요. 네, 통신원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졸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사장을 보며 물었다. 조병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조부수석 동지, 조병이 레이 바르게 말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팔군단은 출발하기 직전에 조직된 대우라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번 전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로 옮겨와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주병이 황포군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조울려는 그를 알고 지냈다. 그는 우등생이고 공산당원이었다. 주병은 남창 봉기에 참가했다가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덕을 따라 정강산에 올랐다. 얼마 전까지 그는 1군단의 团장이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용감하게 공을 세웠기에 8군단을 만들 때 사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사실 주병은 8군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새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주력 부대에 편입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가 박고와 이덕이 반대하여 부결된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병이 싸움터에서 도망을 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졸레는 알만하다는 뜻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동진의 팔군단 상황은 어때요? 모두 흩어졌습니다. 조병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의 정치위원과 제 호위병도 총에 맞아 죽었지요. 제가 강을 건너오자마자 리더 고물을 만나서 정황을 보고했더니 다 듣지도 않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는 처벌하겠다고 저렇게 야단입니다. 리덕은 주병이 말할 때마다 동력

0: 그녀에게 무슨 말인지 어서통역하라고 눈짓을 했다. 통역관의 민감한 이야기를 얼마쯤 누그러뜨려서 전달을 했지만 리덕은 그래도 야단이었다. 리덕은 곁에 선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의 허락이 없이는 지방에는 여성 동지를 부대에 데려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인 당신은 부대를 잃어버리고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 규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내는 제가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주병이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소리를 쳤다. 병복을 입은 여성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용기를 내어 리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다. 남편이 부대에 있어서 저도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 소베트 비주를 받고 우도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당신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자 참모 한 사람이 슬쩍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리수죽 동지는 확실히 우도 현 소베트의 비주를 받고 뒤쫓아온 겁니다. 리덕은 곁에서 리수죽의 표현을 들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 참모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그러더니 주병에게 삿대질하며 말했다. 이번이 어디 처음입니까? 동지는 교정을 따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결같은 유격주의란 말입니다. 게다가 동진의 부대는 규리를 아주 어수선합니다.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지날 때 말해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걸 내 눈으로 여러 번 보았어요.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부대입니까? 나는 제3국 재단의 파견으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는 치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참모들에게 소리를 치었다. 저 사람을 꼭 군사재판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어서 묵도록 해요. 참모들은 서로 쳐다만 볼 뿐 손을 쓰지 않고 졸래 눈치를 살피었다. 박구는 남의 일처럼 말없이 거닐고만 있었다. 졸래는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잠깐! 총정치부에서 먼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박구와 리덕을 보면서 말했다. 지금은 상강 동쪽 기습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좀 쉬어야겠어요. 리덕은 환한 얼굴로 내뱉더니 꽁충한 다리를 성큼성큼 옮겨 뜰을 나갔다. 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박구도 말했다. 그럼 가서 쉬도록 하세요. 주울레가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설풍과 함께 층계를 올라가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조병이, 오늘 일은 내가 똑똑히 밝혀낼 테니 먼저 돌아가세요. 부대원이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잘 거느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울레 동지. 주병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조례는 여성 동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리수족 동지, 이번 행군은 여성 동지들을 적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지가 이렇게 왔으니 효양 중대에 가서 정치 전사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목매인 소리로 대답하는 걸 보아서 감격에 겨우 우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고 벽에는 지도가 걸려있었다. 조례는 설풍이 준비해놓은 것이 푹 만족스러웠다. 설풍은 화남에서 태어나는데 역시 황포공관학교를 나왔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유백승이 리덕에게 밀려나간 뒤에 총참모부 일은 그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어서 현재 상황을 말해보세요. 조울레는 대나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부대가 모두 건너왔습니까? 주부주석께서는 아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조울레는 흥국을 불렀다. 도시락이

밥이 좀 남아있겠지. 물을 좀 끓여 말아줘요. 그러고는 곧장 설풍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설풍은 낮빛이 금세 어두워지었다. 그는 지도 위에 푸른 댕기마냥 선명한 산강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건너기는 했지만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8군단은 거의 다 흩어진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8군단의 보고를 보면은 전투부대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속기관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 문제는 부대원들이 앞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조직이 어수선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제멋대로 밥을 짓고 잠을 자는데 말이 아니랍니다. 다른 부대는요? 5군단의 34사가 주격부대한테 포위되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졸래는 속이 따끔거렸다. 본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34사였다. 이 사는 마지막까지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연락은 되었습니까? 반나절이나 무전으로 불러댔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추격해오는 추훈은 종대가 문시에 이르렀는데 34사는 아직도 신호통 쪽에 있다고 합니다. 졸래는 급히 지도 앞으로 다가가서 신우와 홍수각 동쪽에 있는 산간지대를 뚫어지게 보았다. 29세의 키 작고 야무진 호남 사람 진수상이 떠올랐다. 국민당 군대에서 기하여 넘어온 사람인데 용맹하게 잘 싸워서 올해 34사 사장으로 되었다. 막 부득이한 때가 아니고서는 그가 이런 무전을 칠 리가 없었다. 주울래는 마음이 무거워 지도를 보며 중얼거리었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만약 오늘 밤에도 몸을 빼지 못한다면 내일 적들이 계수를 점령하면 어떻게 건너온단 말인가. 그는 몸을 돌려 설풍에게 물었다. 지금 연락할 수는 없습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계속 불러보세요. 흥국이 따뜻한 밥을 들고 들어왔다. 조금 전이라면 이 밥이 모자랐을 테지만 34사 소식을 듣고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다. 조래는 마지못해 몇술 뜨고는 그 그릇을 한쪽에 내려놓고 물을 마시었다.

자정이 지나자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종사랭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졸려는 외투를 걸치고 층계로 나갔다. 대문 앞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 불빛 사이로 주덕이 걸어 들어왔다. 종사랭 동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졸려는 층계를 내려가 주덕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주덕이 입고 있는 군복 울옷과 바지에 핏자국이 언뜻 보이었다. 졸레가 놀라서 물었다. 다쳤습니까? 아니, 다나는 어느 때고 내 몸을 뚫지 못할 겁니다. 주덕이 허허 웃었다. 소나무 숲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꼼짝 못하는 소년병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안아서 말에 태우느라고 피가 묻었다고 호위병이 말을 해주었다. 종사령, 우리는 당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겼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주덕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서 무던한 웃음을 지으며 퉁을 놓았다. 원래 내 입당을 조사한 사람이 어찌 내 나이도 모르고 있습니까? 쉰이

내려면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일로 잔피가 굵은 사람이랍니다. 졸려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절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개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0: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손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조양천 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조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재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구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재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사, 세계 첫 공업화 생산 연속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선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자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장악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 대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접목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추동했습니다. 장비 제조 산업을 장대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우세 산업의 개조 성격에 주력하고 본토 기업들이 주력 업무에 집중하며 혁신으로 돌파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의약 건강 등 특색 전통 산업의 성격을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음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음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 건강 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 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제 등 중약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본토 자원천품에 입각해 특세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우리주의 대표성 우세산업입니다. 연변 민족특색 식품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족 전통풍미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장 주문의 직면에 기업은 주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 설비 갱신 개조를 전력으로 추진해 최근 전반 설비의 교체를 완수하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원화 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로를 넓히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제로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삼소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녹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를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의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조항은 중공 만주성위에 항일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성위는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위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위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일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일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길현위는 적위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청에는 여러 항일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천현은 별동대와 적위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해는 각지 소규모 유격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중대, 유격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특위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리 제도를 완비하며 사상정치 사업을 틀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이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일 유격무장대호가 건립됐습니다.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20명의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서 여름 피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3일 저녁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례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런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여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길 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요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체령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 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길 동북범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에 주체육국과 각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결 동부범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높은 기세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부범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 동부범팀 주장 방진규와 선수 최근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해 실전 경기를 거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부범팀 선수 최근희입니다.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 진작 관련 결제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천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7개 등급이 만과됩니다. 증수기 관광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수기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구 홍수방지 응급방안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 및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대학 제일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효과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양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화는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짚고 지구 건조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절로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며칠 진행하지 않는 우대활동에 속하면서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또 그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각에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홍남강 치료이기란 게 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 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보게 되어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있고 세포의 새로운 아주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세포가 우리 노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빨리 떨어

0: 빠지게 되는 탈락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표면도 쭉쭉 빠지게 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종양세포가 나거나 암세포가 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인자가 돌변하는 그 제길에 바르셔 놓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600 내지 700 남이 그 파수를 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에 착착착착 쉽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걸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 공능을 유지해지게 돼 있고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포이다 이거 딱 그게 그 고중소 이렇게 그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세포 새로운 대사를 이용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암세포가 나가는 것도 그것도 억제 공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그 모든 공능을 비뚤게 나가는 거 바로 잡아주는 이런 그 좋은 홍강과 남강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인류가 장수를 보증하는 데 새로운 계기를 풀어주는 좋은 이력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파라는 것은 립자입니다. 벌이 얼샹싱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립 그 두 가지 상태로 가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는 거 광파로 되어 있는데 이 광파는 일종 립자다. 이 립자는 우리 세포에 빨리 투과됩니다.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그 작은 광파를 이용해서 빨리 침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오장육부의 세포는 모두 세포로 조성되는데 이 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시켜주는 데는 홍강강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하고 약 안 드시면 안 돼.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거 종합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도 지금 전혀 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네, 이거 그냥 그 녹공수 부재라서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전혀 박사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부터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 아예 납니다.
0: 아, 그럼요.
2: 네. 그래갖고 그냥 깜빡깜빡하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또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홍황하고 불안하면 예 전화 저기 전화기나 잠 못 자는데 집 예약 쓴 다음부터 마음이 영 편안한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지.
0: 그럼요. 예예.
2: 예. 예. 그래 예, 이게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그냥 위 아파서 예, 소화제에서 예, 밥 얼마 못 잤었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예, 밤이 영 맛있답니다. 지.
0: 그렇죠. 예.
2: 예, 계속 이게 전립성 비절려서 예, 소변벽이 영 힘들어 해서 예, 정말 약은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도 예, 안 되던 게, 이게 세심으로 쓰고서 예, 지금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 영 살 것 같답니다. 지.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활동에 참가하니까 예, 홍남광 치료 기계를 가졌는데, 야, 이 기계 정말 좋을 때다. 이
0: 그렇죠.
2: 기계가.
0: 예.
2: 예. 어디 아프면 어디에 되면 통증이 감없이 싹 사라지고, 아, 정말 신기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0: 세포에 빨리 흡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효과에 대해서 믿음성이 가는 이런 좋은 이력 기계입니다. 이게, 그 어느 큰 병원에 리더실에 가도 이 기계만한 거 쓰게 되면 큰 돈 내야 되는데, 이리 우리 이번에 무료로 쓰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2: 예, 그래 우리 그 뭐 그 시동생도 울지 왔다가 놀라 왔다 이 기계 써보고 소리 야 이 기계 정말 이렇게 효과 좋은가 오예 대보던 게 아픈 부위야 부부 대보던 게 기계 효과 좋다며 자기들도 혈지 넣고 혈압도 넣고
0: 순환장애를 풀어줍니다. 예.
2: 예, 여러 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기계도 역신나고 약도 싸고 이게 얼마 좋은가 하면 어느 쯤 전이 박사를 대답하겠다는 그럽니다.
0: 그렇게 하나 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세신이 2월 지금 시문인데 나는 이게 항상 그래서 손나고 그래, 소변이 같이 피곤하고, 예. 그래, 어디 출장 하다면, 잠자리를 가다면, 정말 이게, 골머리 아프다만 합니다. 벌써 어디가 주수할 게가 막아져야, 거기부터 소변 지냈으면, 그래서

0: 어디 땡기는 바 보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참에 또 이렇게 약이 그 세진이로 나와 방송 통해서 듣고서 집었는데 얼마 애쓰는데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0: 어제는 그 소변이가 지금이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 쓰니까 아닌데 어제 지금 반년 썼는데 기본상 어제 해결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도 나는 만족해. 계속 꾸준히 쓰면서 한 달 더 보자. 천희 박사는 집사람이가 항상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거 어째 그런지 빙산에 가서 아 빙산에 갔다 가던 거 꺼내라 갔다 가던 또 까부닥 잊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세수가 가면 갈수록 전제 더 심하더라만 합니다. 이
1: 병사가. 예.
0: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천희 박사 이게 나온다부터 이거 썼는데 야 앵게라에 어제는 기억력이 그다 안 돼가던 무슨 저기 갔던데 아 아색이 딱 어디 중간에가 멈춰서 다들 갔던데 가면 거든 진짜 가져온다만 기억력이 이게 빠르다만
1: 그렇죠 예예 예.
0: 이러니까 이거 피면 못한다만 이 양은 어제는 맞으니까 나 내세가 스스로 자꾸 피해 들어온데
1: 그렇죠
0: 이, 지금 왔을 때 이 꾸준히 메탈에 그게 좀 보게 하면 어제 이 저 논에 나가서 정말 대세라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고.
1: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또 무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수고하십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이 냉소방론약을 네, 다섯 달 썼습니다.
1: 네. 아, 예.
3: 예, 다섯 달 쓰고 예,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특히 내이 눈은 예, 농내다입니다, 나는. 이거.
1: 예.
3: 이게 원래 1년 전에 예, 수술해가고 자꾸 안압이 자꾸 올라가고 내가 이랬거나 수술하라는 거 내가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약을 그래 이래 지내왔는데 네, 다른 약을 찍어도, 예, 이게, 안압이 그래도 두분두분 딱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네, 이 약을 다섯 달 쓰면서 안압이 한 번도 올라요.
1: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많은 예.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3: 완전히, 예, 이게, 안압이가 정상 부분도 딱 있고, 예, 네, 예, 그날 한, 사날 한 번씩, 나달 한 번씩 하는데, 검사를 하면.
1: 예.
3: 이게 기본 정상입니다.
1: 안압이 농내장에서는 제일 기본입니다. 안압이 공제되게 되면 녹내장은 많이 기본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눈에 자꾸만 피도 지고, 이 눈알에 자꾸만 어떻게 까까라매, 그리고 눈에 눈꼬비가 많이 지고 나오는 것도 지금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년에 봐도 이 눈자씨가 봤어, 예.
1: 자기 절로 알리죠. 그걸 봐도. 예. 예
3: 눈자씨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그게 맑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 대비해보면 애들은 머랄같이 아주 투명한데 어른들은 흐리멍텅한데 예. 그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 내 이 약수술이, 아, 이 시력도 좋아지고 올라가는구나. 내 지금의 이 약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좋은 약, 이때까지 내 약, 어제는 한 2년 어간에 많이 썼습니다.
1: 농내장이나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예.
3: 아,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됩니까?
1: 예, 아이들이죠. 예.
3: 예. 이번에 그래, 이 약 쓰면서도 특히 이렇게 효과가 좋고 또 시력까지 올라가니까, 내 점에. 예.
1: 시력이 올라가면 지럽니다. 예, 예. 안과의 질병 많이 갖고 있으면 시력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지로니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3: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렇게 예, 효과 좋을 지게 예, 저에 바짝 쓰려고 이번에 오늘 15개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12각이 주니까 이거는.
1: 지금 12각에 12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3: 아, 그럼 저 12각 저도 오늘 대답하시죠.
1: 눈병치료에서는 이걸 드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상처열, 폐열하고 심장열까지 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 눈에서 눈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눈에 영향을 주면 그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깡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명서방 이 제품입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1: 예.
4: 이 쓰기 전에 눈이 깔깔하고, 예, 아프고 피가 지금 바람하듯 눈물 났단 말인데.
1: 예.
4: 그런 게 이거 쓰니까 피지는 게 없어지고 눈물이 안 나고 뿌리고 그걸 갖다

0: 내사에서 있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물체가 좀 반하게 보입니다.
1: 아,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백내장이 그게 수정체 혼탁이 벗겨진다는 게 이 제품입니다. 바로, 예.
0: 그래도 야맹증이든 밤에선 못 봤으면 있으면은.
1: 어, 야맹증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데 예. 기초병이 야맹증입니다.
0: 이게 지금 밤에 잘 보이는데 지금
1: 그래요?
0: 시력이 많이 올라가서 이 약증이니까.
1: 예, 예.
0: 이 능력 중에서 이 약이 좀 최고 약이 같습니다.
1: 아, 예.
0: 건강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뒀을 때다, 예.
1: 좋습니다. 예. 예.
0: 어디 아프면 어디다, 어깨 아프자 여기다 띄우면 허리 아프자도 허리에, 무릎이 아프, 관절이 아프자 거기다, 거기 띄워야 돼, 좀.
1: 간이면 간에다, 콤파체면 콤파체. 폐면 폐 다 됩니다. 그거 예. 강중약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딱 떼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빠른 속도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0: 전이 봐서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가 중풍 환자는 이 중풍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1: 중풍 환자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CAMP 이술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 받았다는 게 CAMP 그 이술이 발명으로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본신이 CAMP에 의한 이학 학술의 상품에 속합니다. 그 중풍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아주 아주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0: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 전이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게, 전이 방송하고, 저는 명사 방송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수고하세요.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지금 우리 이모가 중풍에 와서 예, 전이 박사가 세심 1월에 지금 같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당강 기계를 쓰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이후에 쓴 후에는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예, 잠을 잘 잔답니다. 그리고 예, 몸이 아주 가볍고 예, 기억력이 돌아온답니다. 그래 이 약을 먹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예, 소화도 잘 되고 어디가 이런 걸 나를 싸웠는가 모르겠다. 야,
1: 그렇죠.
3: 신기하단다.
1: 예, 예.
3: 그래, 지금 내 옆팔에 옆집 아줌마이도 지금 중풍이 와서 신랑이 와서 내 이 보도를 하는 거 지금 듣습니다. 정말인가, 도살인가.
1: 예.
3: 그래, 들으면 감탄합니다.
1: 예.
3: 야, 이런 좋은 약도 있는가. 자기 배달 받겠답니다, 오늘이. 그래, 우리 지금 오늘이 배달 받으면서 이 그런 손님도 같이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그런 분한테는 전희 박사에다가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선이 벌떡 날 겁니다. 와, 이제 감동 받는 것처럼 확실한 치료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딱 사실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소변이 작아요. 잠도 못 잤는데 자동차 수가 줄어드니까 다음부터 잘살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납니다.
1: 그렇죠.
4: 혈압과, 예, 혈압과 심장이 엉망한 데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엉망할 테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액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예.
4: 좀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황황거리고 이러던 게 이것도 좀 이렇습니다.
1: 예.
4: 제가 위가 나빠요. 소화 안 될 것이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요.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저도 몸이 잘 걷지 못하던 게 좀 잘 걷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원래 이렇게 뒷다리가 영 심했습니다.
1: 예.
4: 근데 이것이 어느 때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따놔서 얼마 전에 먹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4: 예. 약이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예, 여러 면을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 일어난 우리 남편이 전립선 밑에서리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단잠도 자지 못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 흐리멍텅해, 그러고, 예. 거기다가 또 허리 아파서 기답하고, 이유가 나빠서 예, 소화 안 되고, 간도 나쁘지 해서 저기 꼬리도 키운다지 항상 맥이 없다지 해서 이런 데는 좀 이 약이 어떻게 해도 나냐 좀 문의합니다.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시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광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낫지 않을

0: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 활동 기한을 잘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증상 개선에 있어서는 이 본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두 천의박사 시신이나 이런 제품들 자체는 중커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효과를 보는가. 내 같은 병 정도에 따라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쓰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알았습니다. 할 거면 생각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견지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하는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일을 많이 합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누가 그 일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가 하면 곰팥입니다. 우리 모든 심장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곰팥이 아니면 심장은 하루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심장의 혈이 몽땅 그 곰팥에 들어와서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양 100만 개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재빨처럼 재빨에 그 구멍 해결하면 아마 양 100만 개, 양 100만, 100만 개, 100만 개 그렇게 잘 돼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체질합니다. 이래서 좋은 피는 심장에 돌려보내고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거 그거 합해서 노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체에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로가 이렇게 곰팥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곰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공능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하게 됐는가 하면 8, 90세이 되는 분들이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일정한 백날차의 료성을 따라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사슴이 피가 빨리 면역계통을 개선해줍니다.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빨리 허리가 다리가 시끌고 곰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곰팥이 양을 돋아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이 세신 1호 가운데서 녹혈정이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특히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런 데는 이 제품이 효과가 빠릅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녹근하고 녹혈정으로 조성되었다 했는데 이 전녹근이란 거는 전이란 건 전반이란 전, 녹이란 건 사슴이란 말이고 근이란 건 말린단 말입니다. 사슴이 전반을 말려와서 다시 이것을 중약제로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요한 역할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보배로 사용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곰팥이 양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전녹근은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0: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콩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성분, 토사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 모두 지간, 지양간선에 간과 콩팥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많은 우리 약품은 간에 들어가서 해리 됩니다. 그런데 간을 도와주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제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게 돼요. 간에 들어가서 몽땅 해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들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리고 변이 잘 통하고, 룬산 통변해주는 쏘양이라 성분 들어가서 이걸 드시면 변이 잘 통합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지황계란 성분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여기에 후루바란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윤폐 역화하는 맥동이 네.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과 바라는 목표가 다름에 따라서 다양한 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씨의 수필 불우합통에서 주운 도를 감상해보겠습니다.
1: 불우합통에서 주운 도, 리혜선. 연길 도심의 불우합통하는 강변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더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었다. 말 그대로 자연강이 아닌 인공공원이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심 밖에서 자연의 모습이 많이 남은 불우합통하를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옛날에 진주를 채집하던 포주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위가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불이 있어 이 조화로운 사중주가 좋았다. 다른 물길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물길목에서 만나 서로 합치고 작은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큰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가담가담 여울 소리도 섞여서 서로 다른 소리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다양한 지리 환경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내는 물소리가 좋았다. 푸른 이끼가 보이는 바위도 좋았다. 운동화 밑바닥으로 자갈밭이 발바닥을 짱짱 마사지하는 느낌도 좋았다. 신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가끔은 신을 벗고 몸을 휘청이며 털어내는 느낌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모양이 다양한 돌멩이를 보니 더욱 좋았다. 가끔 마음에 드는 돌을 주었다. 하나 둘 줬다 보니 무거워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남기고 다른 것은 내려놨다. 그 대조하는 재미가 솔솔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돌이 없는 사실을 알아채고 괜히 감상에 빠져들었다. 사람만 인생이랴 돌도 석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라는 생각을 했다. 돌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랴. 또 저렇게 모양이 다른 것으로 깎이고 닳고 풍화되면서 자연의 조각을 받은 것이 어찌 쉬웠으랴. 불우합통화가 자연의 선택에 적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돌도 불우합통화의 선택에 적응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결이 닿을 때마다 자신을 갈고 닦고 파도가 칠 때마다 뒹굴고 엎드리며 홍수가 칠 때마다 몸을 도사리고 적응하면서 그런 모습이 됐을 것이다. 문득 부모님과 우리 자매를 떠올렸다. 부모님의 인생이 저 불우합통화라면 우리 네 자매의 인생은 저 돌들이 아니겠는가. 같은 불우합통화에서 살면서 같은 햇빛, 공기, 물결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모양이 없는 저 돌들. 그렇게 우리 형제도 같은 부모님 쓰라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2006년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국 작가 대표단 일원이 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유명한 작가 장자룡, 장항항, 리경택, 류건희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일중우호협회의 중국 전문가들, 대학교의 중국어, 중국 문학 분야 교수들과 함께 좌담회를 갖게 됐다. 그때 나의 바른 요지는 부모의 콤플렉스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문학에서의 반영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것 같다. 상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꽤 많은 대화를 했다. 이 문제는 내가 장편소설 빨간 그림자를 쓰면서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 내 삶에는 불화 통화의 물결과도 같은 부모님의 똑같은 영향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불화 통화의 서로 다르게 생긴 돌처럼 인생 또한 제각각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통상적으로는 붕어빵이라고 비유하지만 그것은 겉모양뿐이다. 속에 다 같은 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반려를 잃은 사건과 첫 아들을 잃은 사건이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지질이 눌러오는 생활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 두 사건이 튀어나오곤 했다. 상황은 대충 이렇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신혼 1년 만에 반려를 잃었다. 두 분 다 전반려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마를 달고 사셨다. 사람도 똑똑하고 연길에서 두 번째로 잘났다고 하면 서러울 것이니라. 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성장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뒀던 80년대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처음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때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 그분이 고왔습니까? 고왔지. 그렇게 고운 사람은 없었느니라. 내가 좀 언짢아서 우리 어머니도 고운데 그럼 아버지는 정말 고운 여자복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두 분 다 이러하였으니 비록 운명에 의해 부부로 살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자신의 전 반려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균열 자체가 우리 자식에게는 상처였다. 어머니는 과묵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영옥이 오빠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졸졸 외울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생활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였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처럼 들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우리 자식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도 힘들 때에는 전 부인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면 흔히 이를 해소할 방어 기세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당신들의 첫 아들 동원이를 복막염으로 잃은 사건이다.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역시 한 번도 당신 입으로 아들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속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떠올렸다. 우리 동원이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줄줄 외울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말씀할 때의 그 리면에는 항상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있었다. 큰 집, 작은 집 모두 아들이 넷, 셋이 있었고 유독 우리 집만 아들이 없었다. 딸만 넷이었다.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나의 언니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넉넉했다. 우리 마을 사투리로 죽던 찌트러기라고 이름도 벼슬관자에 한산리씨 여자 돌림자 옥을 따라 관옥이라고 지어주셨다. 그러나 둘째인 내가 태어나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유독 우리 한산리씨 돌림자를 하사받지 못했다. 가도주임이 수양딸을 삼겠다며 지어준 이름이 혜선이다. 셋째가 또 여자였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기력이 많이 쇠하셨는지 화는 내시면서도 이름은 지어주셨다. 돌림자 한자 달랑 옥이었다. 넷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먼 길을 떠나셨다. 또 딸인 줄을 아셨더라면 아마도 기절하셨을 것이다. 남존여비의 시대는 대개 물질 문명이 후진 때라 남자의 뚝심이 없이는 살기 힘든 일이 많았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그러하셨으니 어머니가 당시에 받은 억압이 얼마나 심했을까. 당시에는 딸만 나오면 다 여자가 박복한 탓으로 돌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압력이 오면 능동적인 방어 기세가 발동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아니라 잃었다는 것이 무기였다. 어머니는 시집으로부터 오는 압력, 생활에서 오는 압력을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를 겨눈 화살도 있었다. 똑똑한 거는 다 죽고 묵각지만 라는 말이 가끔 나왔다. 가끔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챘다. 그 경우는 대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했거나 어머니가 딸만 낳으셨다고 차별을 당하셨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였다. 동원이란 이름이 지칭하는 함의가 우리에게는 큰 상처였다. 우리는 부모님의 슬픔 속에서 묵묵히 성장했다. 그러다가 사춘기 반항기에 와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 두 사건 모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특히 오빠는 본 적도 없고 딸만 낳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 사건으로 상처를 받는 것에 반발했다. 부모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대물림 됐다. 방어 기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됐다. 불화동화가 자연의 선택을 당하고 또 자연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해왔듯이 우리 부모도 천재지변이거나 어려운 일에 힘없이 당했을 때에는 방어기제가 발동돼 그 압력을 해소했다. 그 파동이 자식에게로 전달됐을 때 자식 역시 방어기제가 발동돼 각기 최선의 행동으로 그 억압을 해소했다. 그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 물결 속의 돌멩이처럼 각기 다른 인생길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달라졌다. 언니의 선택은 복종이었다. 언니는 항상 부모를 속썩인 적이 없었다. 집안의 권력층 구조에서 언니는 부모 밑에 중층 간부, 사무국장 신분이었다. 부모에게는 훌륭한 딸, 동생들에게는 훌륭한 언니였다. 어머니가 외지러 일하러 가신 뒤면 언니의 역할은 더 컸다. 겨우 나보다 두 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역할 분담에서는 언제나 나보다 10살 더 많은 것 같았다. 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개학이 오면 우리 동생들의 바지를 모두 뜯고 뒤집어 미싱에 박은 다음 까만 물감을 들여 새 것처럼 만들어 입히곤 했다. 소풍철이면 그 작은 손으로 밀가루 기름떡을 만들고 반찬을 해 새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곤 했다. 시집간 후에도 집의 모든 일은 언니와 형부가 도맡았다. 동생들의 일도 언니는 언제나 자신의 몫처럼 생각했다. 부모에게 언니는 아들의 대리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오빠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언니에게 기댔다. 그래도 언니는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어머니가 하도 언니를 집에 호출하니 어느 날 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옥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나는 둘째였으니 언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남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이 꿈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작가의 인생을 살았다. 셋째는 우리 네 자매 중 키도 가장 크고 얼굴도 가장 예뻤다. 보는 사람마다 에구 저 체격 저 인물에 하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느냐 라고 했다. 그것은 셋째의 무의식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 셋째는 성격도 활동적이고 무슨 일을 처리하나 통도 컸다. 집에서 창고나 김치움을 지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남자만이 구해올 수 있는 제목이며 철사며 벽돌이며 모래며 세멘트며 등등을 구해왔다. 한족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반의 남자애들을 동원해 이런 재료들을 운반해왔다. 키도 크고 체력도 좋으니 항상 집안의 모든 힘든 일에 발붙고 나섰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따랐다. 셋째는 이 집의 아들이라고 올리쳤다. 그 칭찬은 더욱 그의 아들적인 역할을 부추겼다. 사회에 나오자 곧 음식점 미장원도 운영했고 백산호텔 프런트 매니저도 했고 무역도 했다. 돈을 크게 벌어서 이 집의 경제 기둥이 되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넷째는 결혼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딸만 낳은 것이 한이었다.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님의 따뜻한 소모시 되었다. 대꾸 한번 하지 않고 효성을 다했다. 나는 어머니의 최후 3년만을 모셨지만 넷째는 어머니가 90세가 되도록 모시고 살았다. 제부 역시 그러는 아내를 이해해주고 따라줬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넷째는 직장에서도 여러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아라수는 번역가로 성장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면 우리 딸들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것 역시 우리 네 자매의 분투 목표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늘 곱게 차려입고 우리 네 딸과 네 사위, 손주들까지 총동원시켜 줄느러니 거느리고 동문이요, 계산툰이요, 안도요 하며 친척 나들이를 다녔다. 어머니는 남들에게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을 두었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콤플렉스에 길들여졌다. 부모님의 붕어빵이면서도 손은 다른 각자의 인생을 걸어갔다. 어찌 우리 네 자매뿐이랴. 부르하통화의 물결 속에서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돌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이 다름에 따라 다양한 인생이 만들어질 뿐이다. 불화통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돌멩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네, 작자는 같은 부모 슬에서 자라나 다른 인생을 사는 자식들을 부르하통에서 뒹구는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요, 부르하통하의 선택에 적응을 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면서 자기네 형제도 같은 부모님 슬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 최균선. 산에 가면은 늘 미끈한 나무보다 아픔을 먹고 어렵게 자란 못생긴 나무에 더 정이 걸린다. 보잘것없는 못생긴 나무가 저 큰 산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리따다. 사람들이 귀염귀석에 찬탈할 때 험한 바위 틈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나무가 내 심원을 바로잡는다. 바람에 함부로 내던져져서 저 바위 틈에 언제 움트고 뿌리를 박게 됐는가. 무색한 소리마구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위 위에 위태롭게 자란 못생긴 나무 한 그루, 사나운 비바람 속에 자라며 눈보라를 이겨온 나무다. 바위에 짓누리는 그 억압이 과연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홀로 산을 지키는 나무는 바위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살아왔으리 스스로 하늘을 지르는 낙낙장송이 아님을 알면서도 홀로 서기를 하여 왔으리. 자신이 키워가고 있는 꿈을 먹으면서 살아왔으리. 다른 나무들이 겪지 못한 역경을 이겨왔기에 다른 나무들이 볼 수 없었던 새의 잔등을 보면서 컸을 게다. 못생긴 나무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저 세상보다도 청정한 무주 공산의 아침이슬을 머금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부러운 것이 없이 그러는 동안에 이 산에서 하나를 배웠을 게다. 하나의 목숨으로 일편단심 마음속에 묻어둔 청산도 틈틈없이 하나였을 게다. 아픔을 이기고 고통도 삼켜온 나무이지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바위에서 악착스레 자란 나무를 차가운 나무라고들 하더라만 차가운 나무에 못생긴 그 모양 때문에 더 많은 눈길을 끄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나무는 베어지고 끌려내리는 수많은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정이 못 이겨 차가운 나무에 참된 시가 있고 선경의 그림이 있다. 차가운 나무, 못생긴 나무의 뜨거운 사랑이여. 새벽녘 찬바람이 꿈을 깨면 참이슬 한 모금 모금고 밝아오는 아침에 나름대로 기지개를 켰을 게다. 못생긴 자신만큼 홀로 서기에 본보기로 되어 못생긴 그대로 홀로 푸른 산을 지키니 외롭지 않느냐. 나무에 기대앉아 나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싶다. 산사나이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던 선인들의 얘기도 깡그리 잊은 채 이 산에 뿌리 내리게 된 이야기랑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는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랑 아침 몽몽한 안개 속에서 겨우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햇살과 함께 밝아져오는 잎새의 흐느낌도 듣고 싶다. 속 깊이에서 무언가를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느끼고 싶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는 못난 나무. 다른 나무들처럼 어엿한 자태도 없고 무성한 잎사귀도 없음에 장래 기둥감이 될 자신이 아님을 슬퍼하지는 않았을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통째로 바친다는 진솔한 내용의 시집일지 어이 알랴. 산만을 알고 산만을 지켜왔던 못생긴 나무. 산을 선택한 몸이고 산에 선택된 몸이기에 아마 가진 것은 산의 넓은 품일 게다. 못생긴 나무 산의 공기처럼 정신하고 극한 임내엄이 폐부에 스며들어 주었다. 새소리도 더 귓맛 좋고 산속의 개울물도 전보다 더 달콤하다. 그날 이후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봉우리 하나 더 넘어 못생긴 나무가 선 그 바위를 누가 부르는 듯 누가 기다리는 듯 허위 단심 찾아가기 시작했다.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결코 잘난 나무들이 아니다. 잘난 나무는 일찍 베어지지만은 못난 나무는 못난 탓에 끝까지 남아 푸른 산을 지키고 있다. 가물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허리 굽어질 못난 나무가 푸른 산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가.

나도 못난 나무가 되고 싶다. 고향은 자고로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굴에 깊은 정을 가진 못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해 고향이 지켜졌다. 너무 못생긴 탓에 저 큰 산을 저렇게 틈틈없이 지켜서 나무처럼. 산의 잡목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산을 지키고 산사태를 막고 산홍수를 말리는 등 녹색댐의 역할은 잡목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못난 나무가 없는 산은 골짜기가 없는 산을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에는 오묘한 인생 천리가 처세의 묘리가 담겨져 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일까? 아니면 바보가 더 많은 것일까? 암투와 이기로 시끌벅적한 인간 존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른다. 가령 가장한 바보들이 있다면은 그냥 바보들로 부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박학다제하고 명지하던 정판교가 난득호도라는 절창을 내놓았을 때는 이만저만한 숙고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어리석은 채 얼떨떨한 채 하는 사람은 바보일지라도 거룩한 바보들이다. 바보끼리 대화를 하면 편안하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과 간능한 사람과 이를 도모하면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오묘하기 그지없다.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바보가 되면 된다.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넘어가주면 된다. 바보 같은 수화가 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하면 도무지 청문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가 없다. 험난한 인간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비결은 큰 능력을 나타낸 데 있지 않다. 너무 드러나서 먼저 썩는 석가래가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면 흥하고 거역하면 폐망하게 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것을 능란하게 휘두를 줄 안다. 나는 오늘도 못생긴 나무처럼 살아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질그릇에 금은 보배를 담듯이 나의 못생긴 운명의 그릇에 나름껏 개운해는 정신적 보물을 담으면서.

그래서 작자는요,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을 지켜선 못난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비록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는 약삭빠른 일부 사람들처럼 서총명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울고둔 인간으로 되리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명이 달라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만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개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욱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장약 심리방 지금 우리 활동 7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딱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열흘 동안 지금 이 우리 활동하는데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입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드리는 우리 활동에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 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게 아주 고급적인

0: 예,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이죠. 예, 예,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베개 두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 침대에 펴는 매트는 양옆을 다 뽀베랬고 앞면 뒷면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공기순환이 잘 되게 했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예, 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이 달하는 그 전기 압력솥이 독수리 벨리팸다의 그 양스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이죠. 예, 우리 아주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고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입니다. 예, 찜을 하건다거나 조림할 때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물 한 방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예, 찜 달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예,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 뭐 5시 반이나 6시에 오셔서 찜 달걀 드시겠다 하면은 예약을 눌러놓으면 저녁에 어김없이 찜닭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실용적이면서 과학기술감이 강한 이런 제품이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예, 3단계 공기를 정화해주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해도 되고 심도 있게 여과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주죠. 예, 우리 공기청정기를 볼 때 써보신 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이 공기청정기를 집에 커팅에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대비가 크게 알립니다.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 커팅의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리죠. 예, 결국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이런 분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서 그 칸이 그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아예 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36곽을 사시는 분들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고급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주 좋죠.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에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신랑 먹는 환자인데요.
0: 예.
2: 그 약은 신사이나 밥 먹는데 엄청 효과 많이 봤어. 그래서 2년 전에 먹었는데 지금 하나도 아무런 증상도 없이 저생생 사람과 같이 활동한다.
0: 예, 심사에 좋아지는 약입니다, 원래.
2: 예, 그 약 좋고 너무 효과 좋고 우리 인간이 작년에 10월 달에 눈녕병이 왔는데 눈병은 이변에서 퇴원해서 인차 이 약이 좋고 내 대주시겠습니다.
0: 예.
2: 그것도 선생님 또 간이라고 그래. 그것도 권해주시면 대주시겠는데 우리 영감이 그것도 저생생 사람과 똑같습니다. 옛날과 같게.
0: 예.
2: 그냥 저생생 사람처럼 그것도 도로래가지고 잠술 타고 다니면 북대 시사, 북대 강당에 그냥 모두 유독 딸 되는데 유독 딸 되는데 그 안에 한 번도 무슨 다른 증상도 없고 그 증상도 사는 것 같이 놀라댑니다.
0: 아우, 얼마 줬습니까? 약덕입니다.
2: 예, 약덕. 뭐 이제 우리 영감은 야, 이 약이 좀 최고라고 난 이 약 계속 먹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0: 그렇지.
2: 그래, 내 또 이동이 분들이 여러분 소개했는데 모든 효과 좋다고 하고 된다.

0: 예.
1: 집에서니 효과 효과에 또 한 번쯤은 해준다.
0: 예.
1: 예,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는 한동안 아내를 내가 소개했는데, 그 한동안 아내도 효과 많이 받았거나, 영감이 또, 예, 무슨, 소비사 일러가네, 뭐, 전립세단도 오신다네.
0: 예.
1: 내게 없고, 뭐, 우리, 지름진하고 이랬는데, 예, 엄청 못한다. 그래서, 그, 놓치 자기 먹고 나서니까 영감 같이 되던 시기인데, 그렇게 효과 좋고, 예, 용조탄다.
0: 좋죠, 예.
1: 그래, 예, 계속 더 싸먹을 예산안이 주문 받았답니다.
0: 아, 이번에 예, 또, 예, 예 그, 활동 열매 좋습니까? 공기청정기도 들이지. 예, 현금도 예. 또 한번 감해 주시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장량심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정말 22여 년 서약인 혈압 약으로만 먹고 살았다 했습니다.
0: 네.
3: 예, 그런데 예, 맨바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약 신여방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 조절이 좀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 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좀 너무 잘 되니까 야, 들단 말에 장약 심여 방마지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러고 예. 내가 이사에 오면서부터 그냥 그저 어지럼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야, 눈도 어째 먹어봐서 되게 영 힘들었다 했습니다.
0: 아, 예.
3: 예. 괜히 이 약 먹으면서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아니지,
0: 예, 정신이 바짝 난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3: 예, 기분이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관절이 아파서 예, 그렇게 영 힘들었는지,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0: 좋죠,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고해 난 약 배달 받아봤는데, 내 소개라서 우리 친구 남편이 지금 이 약 쓰고 있는데, 예, 그분은 또 내 출혈이 와서 예, 많이 고생 했습니다. 발이나 다리나 쓰기 불편해서.
0: 아, 예.
3: 예, 이 약 먹게 지금 발이나 다리나 쓰는 게, 야, 정말 좋아졌답니다.
0: 아, 좋아지셨고, 예.
3: 그래, 이 약 많은 게 없다면 지금 활동에서 올 때 지금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겠다면 그럽니다.
0: 예, 배달 이번에 받으면, 예, 공기청정기랑, 그 다음에 전기 압력 소실함이 이런 거 가질 수도 있고, 예, 현금도 또 빼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활동이 예. 아주 좋죠. 예, 241-7979 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신 예방에 장약신 예방에 얻을 수 있는지 오란다 선생님.
0: 예.
4: 예, 그래. 이 아가 선생님이 처음에 강의하실 때부터 예. 그 내용도 보기에도 명 마음이 든다 말입니다. 직원들이 따춘풍 한다고 해서 이 약을 숱한 약을 다 써도 말아야 됐더니 이 약을 예, 도착해 숙이시다가 시작한 게 민트감이 그 주직원이 중풍을 치료한다 방금 몇 개 응하신다 그런데 글이 딱 썼다가나 예,
0: 맞습니다.
4: 예,
0: 딱 쉬어요.
4: 그러니까나 예, 효과 그서 탁탁 그서 완전히 그서 다른 약 쓰기보다 완전 들이대다 와서 영역과 좋겠구나. 그리고 이 약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기다리면 그 천연적 약제도 이렇게 그 뭔가 4,500원 이상 또 네가 드는 한금으로 약이 또 들어갔지 그만다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4: 그리고 또 뭔가 그 홍역초는 5,400원 이상 되는 그 약이 또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 중풍 이 어림에 허위 맞을 순간 어디 비를 치료하자면 인간의 약하고
0: 좋은 약제가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예. 겁니다 원래
4: 좋은 약이 이렇게 들어가고 주방에 예. 내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여기 딱 적혀 있을까나 그 다음에 딱 시작한 게 야 혈압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약에 무조건 그저의 제품이 와서 정말 상세할지도 모른다 혈압이 그래서 양대로 쏙 넘어가지 그 다음에 심리라는 게 빠르지 그 반신 쓰지 못하지 부스 걷다가 또 발목이 손목이 다 불어났지 머리 어지럽지 굉장히 젊었으니까 예, 한다 했으니까 벌써 어린증이 나는 게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 혈압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얼굴이 그 뭔가 열이 오른 게 내렸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야기에 사람 사가 됐구먼
0: 그렇죠
4: 예. 예, 체포에 오지 않고 혈압 써서 잘 돼 체포에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덕분이지 무슨 다른 약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래 기억부터 혈압 도서도 선생님도 지도하여서 또 그렇게 쓰니까 완판 다르대요 도로수대다 지도하여서
0: 그렇죠 그게 예. 정말 그게 혈압 조절이

0: 잘 되는 겁니다. 류이서 레오파인데.
1: 예, 어, 예. 예. 그래, 난 이 기도관에 한 그분 여섯 분의 소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한 집이 또, 예, 어떤가 내경색이 두고 왔는데, 여자인데, 이제 집소인데, 근데 이 집에서 지금 속담 쓰고 또, 예,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우리 하던 것도 잠깐 하겠다서 고맙습니다.
0: 내경색이 좀 장기석을 쓰면 아주 좋죠.
1: 예. 공기 천일을 준다까네. 예. 예. 공기
0: 이번이 예. 얼마 좋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예. 예.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이 조절한데 31년 동안 서약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0: 예.
3: 예, 그러다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장약 신내방 먹고 있는데 장약 신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야 영 잘 됩니다.
0: 잘 되죠 원래.
3: 예. 예.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그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득단 만에 단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도 나는 예,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아주 가슴이 쏙쏙 찌르고 특히 집이나 들어오면 문을 열어놔야 숨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심내방 먹고부터 일정사에 하나하나씩 싹 해결됐습니다. 지금.
0: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죠. 예.
3: 예. 예. 이 약 먹으면서 정말 한 가지보다 여러 가지 효과 봤습니다. 나는.
0: 예.
3: 밤소변 자가는데 아, 심내방 먹은 것부터 한 번 소변나이 그전에 조금씩 나가는 지금 한 번 소변나이 많아지면서 소변 차수 조금 많이 들어도 어떻게 통잠 잘 때 많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잠 자자니 아침에 머리 맞고 사람이 정신?
0: 예.
3: 그래, 우리는 도량주는 이 약 계속 먹으면서 건강 챙기고 있는데,
0: 예.
3: 한 가지 머리 합시다, 네.
0: 예.
3: 우리, 아, 사촌동생이 요즘에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연변병원에 가서 식재를 하니, 해본 게, 장시신 녹음색이 왔답니다.
0: 아, 예.
3: 그때 이거 쓴 거 보고서, 우리 동생도 이거 장량 신입은 나도 먹었으면 어떻게 했는가, 물어봐달라 그랬습니다.
0: 예, 이 장시신 녹음, 예, 이거는 예, 뇌경색 중의 한 개 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약이 뇌경색, 예, 뇌경색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예, 그런 다발성 뇌경색이요, 장시신 녹음이요, 다발성 뇌경색이라는 거는 우린 뇌혈관이 그 세 곳이 막히면 예, 세 곳부터 그 다발성 뇌경색이라 하는 게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여러 곳이 막히지니까 이런 거 다발성 뇌경색이라 하고 예, 이 장시신 녹음도 이 뇌경색이 한 개 류형인데 주요하게는 대뇌 깊숙한 곳이에 예, 작은 동맥이 경화가 오고 아, 또 지질이 침착되고 예, 지질이 침착된다는 거는 노폐물이 가라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조직 극부의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면서 아,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이죠. 예. 예, 이 장시식 녹음이라 할 때 주로 고혈압병이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분들 보면은 소동맥 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 내경을 졸바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됩니다. 예, 뇌혈관이. 그래서 아, 그, 또 이 당뇨병이 있다거나 혈지 높아도 예, 장시식 녹음을 유발하기 그 유발하는 것을 증가시켜 주죠.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주로 혈당, 혈압의 혈지, 뇌수환이 이런 아,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줘 가지고 스코를 해결해 주는 데서 아, 그 아주 그 치료 작용이 좋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들이 여러 가지 심장병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뇌경색이 왔다거나 이 뇌경색이 여러 가지입니다. 뇌경색이라는 건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이런 병을 말하는데 그리고 뇌출혈을 이렇게 온 이런 분들 이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예, 아주 우수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서홍화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아, 홍경천이라든가 청궁, 아, 또 담남성이라든가 그 지룡, 아, 그 우슬이 들어갔고, 아, 이래서 여러 가지

0: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결국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데서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니까 예.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아, 그러면 이제 맞으면 답답하다 이제 쓰겠답니다. 이제.
0: 아주 좋습니다.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근 20년 동안 혈압약 계속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예, 친구 소개를 선생님 당뇨약 신경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약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 기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아내준 걸로 같이 썼는데, 혈압도절이 너무 잘 돼서 8달 만에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도절이 아주 온정되고 있습니다.
0: 그 방법을 같이 쓰면은 지금 혈압 조절이 아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3: 그러니까
0: 그 방법 예, 같이 써야 된다. 예, 처음에
3: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현실은 났습니다.
0: 예.
3: 그리고 자발성적인 세기전을 까나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됐던 것 같고 동시에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고라니 맛있어한 느낌이 듭니다.
0: 좋죠.
3: 예. 예.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동시에 아침에 일어나가 동시에 나고요. 그리고 위도 안 좋아서 계속 예, 얘가 예, 더불어 가고 일이 깨지 못하고 식구물이 올라오고 툴이 막 이랬습니다. 완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돌아서까지 밥도 잘 먹게 될까 예, 몸도 좋아지고 있고요.
0: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활동이 너무 좋고 할까 우리는 두부 같이 먹자고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배달 받았습니다. 친구를,
3: 예. 친구를 소개했는데 그 동무는 이 두자를 두 곳이나 하고 예. 그런데도 심장이 아이가 와가지고 계속 두근 다끈하고 이 하지가 계속 하고 손발이 계속 저리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미 먹고 있는데 오늘 한 6달 먹었는데 효과 보인다고 좋았대요. 그래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지금 약 있지만 미리 이렇게 싸놨다 6달 했으면 싸라 할까 오 이 좋은 비유에 알싸겠는가 하면
0: 기회가 좋죠. 예.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심장이 지자를 아,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상 이렇게 넣은 분들 아, 나는 이제 심장이 지자를 넣었기 때문에 심장병에 대해서는 근심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0% 이상이 예,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예 그런데 심장이 이제 지자를 몇 개씩 이렇게 넣었다 해서 내 심장병이 완전히 일없는 게 아닙니다. 이 심장 안이 그 많은 혈관 중에서 내가 심장이 지자를 놓은 그 혈관을 구해냈을 뿐 아, 그 완전히 그 다른 혈관이 에, 앞으로 안 막힌다 이런 보상이 절대 없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아, 앞으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제 뭐 아, 다 열 개 막 이렇게 넣어야 될 이런 확률이 높죠. 예. 예, 그래서 아, 지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다리 요골동맥을 통해 지자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이르면 활짝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넓혀준다. 예. 예, 그렇게 확 넓혀주죠. 예. 그런데 그 지자를 넣은 태합금 지자거나 예. 금속이 노출된 이런 지자 예. 이 모두 그물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예. 예, 혈액 중에 혈지가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노폐물이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심장에 지자를 넣은 후 이산은 계속해서 서약인 아스피린 혹은 바이 아스피린, 버리웨이 이런 다딩뇌의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예. 예, 어떤 분들은 다딩뇌의 약을 이렇게 몇 년씩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예 간이 쪼안미가 올라가고 아, 대퉁근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흥원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바에 앉아도 벽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분은 깡화이스까지 오는 분들도 있죠. 예, 예 서약이 부작용이 큽니다. 예, 예 이렇게 심장이 지자를 넣어야 되는 변두리 있는 분들

심장이 이미 지자를 넣은 분들, 이런 분들은 꼭 그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면서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중약으로 된 이런 약을 쓰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죠. 예, 우리 장약복 때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으로 침투시켜가 주기 때문에 이 플라크에 이 방과리암 형성되는 것을 많이 막아주게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 소홍화라든가 또 그 지룡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그 파핵용지호소에 이게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 입니다.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해주고 있고 이 장약 심리방 자체가 그 소분자로 된 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분자들을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또 대변,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이런 중약이죠. 그리고 이 뇌위축이 지금 온 이런 분들, 이 뇌위축이라는 거는 신경계통 질병이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뇌조직이 축소되면서 신경세포가 감소되면서 진행되는 이런 질병이죠.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보면은 대뇌는 산소 소모량이 제일 큽니다. 대뇌는 전신이 산소 소모량이 23%를 차지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대뇌 세포는 140억 개 됩니다. 그런데 뇌 위축이 와 가지고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 대뇌 세포가 30% 줄어들어 가지고 리해 능력도 차하고 기억력이 안 돼가지고 밖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는데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뇌위축 진단을 받기 전에는 전화번호들도 잘 기억해냈는데 뇌위축 진단을 받은 후로는 이 기억력이 안 돼가지고 이전에 알던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뇌신경세포들 산소가 많이 부족하면서 신경 조직이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 위축이 올 수 있는 이런 원인이 여러 가지 인소 때문인데 수소 먼저 혈압 혈당 정상 수치에 가깝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세혈관이 손상받는 받으면서 대뇌의 여러 곳에 뇌혈관이 막히면서 진일보 대뇌의 큰 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줄여줄 수 있죠. 그래 이래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뇌위축이라는 것은 노화가 생겨서 그 누구나 아주 근심하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뇌위축을 일반로 백성들은 치매라 하고 이학적으로는 뇌위축 혹은 알츠하이머라고도 합니다. 중의는 노년 스다이증이라고 하죠. 노년이 들어서서 멍청해지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뇌위축은 일반적으로 대뇌의 해마체하고 대뇌의 피질하고 기타 인지 기능하고 유관되는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은 대뇌의 해마체가 기억해내는데 이 해마체는 대뇌의 내측 관자엽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측의 귀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죠. 이 해마체는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해마체가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아주 빨리 이렇게 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해 금방 한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없지요. 산화 빨리 되기 때문에 산화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사과나 감자를 절반 따게 가지고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0: 이런 걸 산화된다고 말한다. 이 해마치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또 자유기가 가장 많은 이런 부위죠. 이 공장량이 가장 크고 산소 소모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 그리고 자유기도 가장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합니다. 이 해마치는 대뇌에서 가장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입니다. 이 이렇게 해마치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 해마치에서 금방 한 일들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해마치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 해마치에서 금방 한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대뇌 피질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이미 손상을 많이 받은 정황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이사일의 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배치 발전 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선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조양청 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조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재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구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재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의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산, 세계의 첫 공업화 생산 연속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산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자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장악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 대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접목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추동했습니다. 장비 제조 산업을 장대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우세 산업의 개조 승격에 주력하고 본토 기업들이 주력 업무에 집중하며 혁신으로 돌파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의약 건강 등 특색 전통 산업의 승격을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음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음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 건강 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 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제 등 중약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본토 자원천품에 입각해 특색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우리주의 대표성 우세 산업입니다. 연변 민족특색 식품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족 전통풍미 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장 주문의 직면에 기업은 주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설비 갱신 개조를 전력으로 추진해 최근 전반 설비의 교체를 완수하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원화 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로를 넓히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제로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삼소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녹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 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의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중앙은 중공 만주 성유의 항일

0: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 성면에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위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위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일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일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결현위는 저귀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청에는 여러 항일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천현은 별동대와 저귀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해는 각지 소규모 유격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중대, 유격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특위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리 제도를 완비하며 사상정치 사업을 틀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의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일 유격 무장대호가 건립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20명의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 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3일 저녁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례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런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여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길 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요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체령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 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길 동북범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 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 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 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결 동북범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높은 기세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길 동북범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와 선수 최근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해 실전 경기를 거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길 동북범팀 선수 최근희입니다.
1: 教练组的带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제 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 진작 관련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천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7개 등급이 망라됩니다. 증수기 관광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수기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구 홍수방지 응급항량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의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대학 제일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호과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양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화는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부염,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리학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의 몸은 자리를 들려드립니다. 사랑의 몸은 그 자리의 따뜻한 정취를 음악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태양의 살아도 잊지 못하는 고향, 그 푸른 달빛 아래 깃든 그림과 향수가 담긴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달빛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림과 따뜻한 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이 행복을 기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래 진실한 감정에 담긴 곡 소원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녀 2인 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배산을 노래하는 멋진 곡이 찾아옵니다. 장배산이 웅장한 풍경과 고향 사랑이 가득 담긴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장배산을 노래하는 일을 감상하며 고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 존재 자체가 위로와 행복이 되는 순간을 노래한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의 그대가 있어를 들려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는 진솔한 마음, 그리고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약속입니다. 아래의 약속을 남성 독점으로 보내드립니다.

밴드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호철, 제작의 박문희였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 시 두 대사나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새롭게 진행하는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 한 박스 1980원인데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증정 혜택과 고급 사은품을 함께 드립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프리미엄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해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쿨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9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타워형 선풍기 하나와 368원 가격에 프리미엄 허브차향 냉감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0: 주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더 드리면서 1980원 가격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의 허브차향 냉감베개 하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사은품은 준비된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는 7일에서 10일 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여름철 가정 상품 단기 특별 행사를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 활동은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예, 벌써 오늘이 3일이죠. 이제 7날이 남았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환자분들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여름철 특별 가정 상품을 선물하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 7, 8월이라 할 때는 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가 또 엄중해집니다. 때문에 이런 생활 관리하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 같이 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예,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이고 지금 할인 가격으로는 980원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박스에는 한 박스를 더 드리면서 이 여름 이불, 예, 이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불이나 베개나 이런 건 자주 바꾸면 좋습니다. 예, 여름 이불 2인용을 또 하나 드리고 또 6곽에는 3곽을 세 박스를 더 드리면서 아, 우리 텔레비전에 소개하는 예, 이런 브랜드인 침구 3종 세트를 또 선물합니다. 그리고 9곽에는 9곽을 드리면서 예, 물냉각 선풍기를 드립니다. 예, 이 현대적이기 때문에 아, 리모컨도 있고 또 강약도 조절할 수 있고 습도까지 조절합니다. 예, 그 외에 368원 하는 순천년 고급 초본향 아, 베개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리아드가그 사시는 분에게는 20박스를 더 드리면서 1,980원 하는 예, 공기청정기를 또 더 드립니다. 예, 그 외에도 368원 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도 하나 더 드립니다.
0: 예,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2: 예. 우리도 지금 저기,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저는, 둘 다 좀 나이 있고 하니까, 아픈 데도 많고, 그래서 썼는데, 나는 고혈압에 고혈증, 그리고 심장, 콩팥, 다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쓰다가 먹다 못해서 이 동충하초를 썼는데 그 어느 약에서 못 본 그런 효과를 이 동충하초에서 봤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발열 한게 돼 그런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지금은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장 그렇게 돼서 병원 자주 가던 게 병원 아예 가고 예. 그러기 관절도 그래도 계속 아파서 그래던 게 관절도 지금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남편은 예, 저 혈압이든 게 고혈압이 돼가지고 소리. 아무리 이렇게 약을 먹어도 조절해야 되더란 말인다. 예.
1: 네.
2: 그냥 이렇게 아침에 먹으면 괜찮다 저녁이 되면 또 올라가고 예. 이래서 엄청 혈압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걔는 게 지금은 예, 그래서 이래 다른 약 쓰지 말고 이거 써보자. 그래서 동충하초 썼는데 오, 아주 좋습니다, 지금.
1: 네.
2: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결국, 이렇게, 관절이 심해서, 허리하고, 이게, 무릎이 다 아파서, 잘 다니지 못했는데, 지금, 아예 아프다, 하니까.
1: 네.
2: 먹은 게.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저기, 뭐, 이번에 또 할 때 줬을 때다, 예.
1: 네. 활동이 네. 여름철 특별 상품들.

0: 보드립니다.
1: 예. 예. 그래서 저기 오늘 18가락 둘이 먹으니까 18가락 주문한다.
0: 예. 예. 18가락에는 20가락도 드리면서 1980원 한우 공기 청정기 하나 더 네. 드리고 또 368원 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땅청하초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아, 용 좋습니다. 이 땅청하초 쓰기 전에는 방열을 오래 하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많이 고사했단 말입니다. 예.
0: 네.
3: 그래서 이 말초신경염이 들어와 고사했지. 손이 나빠서 우도 소변 다듬으면서 땀 다시 못해 고사했지. 거기다 또 땀구도 예, 어떻게 흘리는도 예. 하루 전에 이 여달이라면 두 번씩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예.
0: 네.
3: 그 움직임 땀이 또 쭉 빠지고 하면 이래면서 예. 그러던 게 막으면 이 관심병이 들어오면서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야, 수태하고 많이 쓰고 수태 고상 많이 했습니다.
0: 네.
3: 그래도 편안해. 이 선생님이 방사하는 거 듣고 소리. 이 좀만 저기 그런 거 뭔가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든 쓴 지 1년 한 넉 달 되는데 지금 이 동통화초를 써서는 예, 지금 손도 좋아지고 이 말초 신경염이 좋아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야, 다리 뻣뻣해지고 그저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때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래 이 온기 돌면서 그저에 이온 그 졸인 것도 없어지고 뻣뻣하던 다리 제 다리로 돌아오니까 예, 바깥 운동해도 용 좋습니다 지금.
0: 네.
3: 이러면서 그 다음에 소변이 치료에 잘 나가니까 나의 이 몸에 붓기 빠지면서 몸이 또 영이 헷갈아진다. 예?
0: 예, 맞습니다.
3: 예,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지.
0: 예.
3: 그 다음에 이 오고 가는 감기는 그것도 배에 놓고 그냥 다 하던 게 감기 지금 아야 한다.
0: 예.
3: 예, 그래. 지금 사는 것 두루하게 이 동청화철 써서 지금 사는 것 두루하게 사는데 정말 이 동청하철 써보니까 나 써본 사람이구야. 이게 정말 좋은 거 진짜 어떻게 좋은 거 내내가 알지. 써보지 못하고 그도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예. 이렇게 거짓아 다 먹어도 되구먼. 진짜 좋은 거 예. 그래 이 동청하철을 예, 이번에 이 우대할 때 용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예, 그 공기도 전기를 하나 배달 받긴 해서 이번에 18가락 배달 받자고 그린다.
0: 예, 공기 18가락에 공기 청정기도 드리면서 예. 이 고급 이 베개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368원 하는 예. 지금의 상품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약도 중요하거니와 생활 환경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동합니다. 요 7, 8월을 잘 넘기면은 그 다음 가을에 가서 또 많이 쉽습니다. 예.
3: 아, 진짜. 언제든지 집에다 예, 이 좋은 거 언제 돈 주고 사자면 못 산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 하나 좀 갖다 놓자, 우석이. 약은 집에 있는 것도 지금 18가락 배달 받자고 그랬나.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여기 동청화소를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4: 근데 여기 혈압도 조절하고 있고 자꾸 귀에서 소리 나고.
0: 네.
4: 그때서 민주상의 심률도 고르겠고 자꾸 피를 모았다가고. 특히 위축성이 있으면 소화라는 게 달아야 되고 밤에 특히 소변 자수 자서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게 알긴다 지금.
0: 예.
4: 내가 도저히 되는 것도 많이 나쁜 물상 그래서 소리 나는 게 소리 없고 좋습니다 지금.
0: 네, 신정이 좋아진 거 말합니다. 예.
4: 지금 피를 닦고 모든 게 피를 모든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네.
4: 특히 밤에 소변 자수가 닿은 것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4: 이제 밤에 그러니까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이번에.
0: 예, 이런 활동이 지금 처음입니다. 예.
4: 활동 장관에 또 한 18가락 또 배달 받아오게 된다, 이거.
0: 예, 지금 우리 이 활동이가 단기 우대 활동입니다. 열흘밖에 진행하여 합니다. 예, 그래서

0: 지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동천 하트를 먹고 있습니다. 어찌 뭔가 뭐에 저는 심장이 안 좋아서 예,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구두로들 뛰면서 속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듯하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이래서 예, 동천 하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예, 이 동천 하트는 한 반년 남아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영효과 좋습니다. 도마 발효 댕기고 고산지대에서 자란 4,500m 고산지부에서 자란 약이 돼 그러는지 어느 약보다도 효과 좋습니다. 약은 많이 썼겠습니다. 이래서 그랬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제 한 반년 썼는지 이렇게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겨우에 혈압조절이 안 돼가지고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 띵 하면서 휑한 게 이러면서 아프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어디다 물건을 두고도 찾지 못해서 영 찾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기억력이 좋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0: 네.
3: 그리고 관절에도 좋습니다.
0: 네.
3: 여수간반 탈출이 다골신경 더 있어가지고 허리내리 다리 두리면서 굵기도 힘들고 등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그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0: 네.
3: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데 효과가 보던 게 이게 발효균균이 되고 그러는지 이렇게 효과 좋지 않겠습니까?
0: 네.
3: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됩니다.
0: 네.
3: 항상 이 속이 더부룩하면서 위 아프면서 밥 못 먹고 밥 먹어도 소화해 돼가지고 계속 꼴꼴아 이러면서 어디 가서도 친구들 있는 데 가서도 놀자도 꼴꼴하는 게 영상으로 가서도 놀 수 없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게 해결되고 이러니까 되나요? 밥을 잘 먹습니다. 밥 맛이 돌아와서.
0: 네.
3: 그래 계속 쓰겠는데 요즘 활동이 대단히 좋습니다.
0: 네.
3: 그래서 그 활동에 약은 좀 있지만 참가해서 공기가 조절기를 하나 갖출 거 아니에요. 그랍니다.
0: 예, 선풍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예. 그리고 예. 그 노예 이불도 있습니다. 베개도 그렇습니까? 있고 예. 이런 여름 상품들을 자주 갈아서 쓰면은 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동충하초전 밑에 썼습니다.
0: 예, 예.
4: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며칠 동안, 아유, 한두 해도 아닙니다. 며칠 동안, 정말 아프고 불편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몸에는 허혈이 나고 이 다리도 차고 또 피부가 또 많이 마르고 특히 심장과 폐 안 좋았는데 폐는 또 수술해야 된다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뭐 그리 수술도 허약한 상황에서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하려고 병원약도 쓰지 말할 때까지 많이 썼는데 치료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중약도 많이 썼는데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네. 광고에서 나오는 이 좋다는 약을 물어보면 다 치료된다 해서 좋다는 약들을 여러 번 바꾸면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치료는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해질 때다. 나이도 많아지면서. 그러다 이 선생님들이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저기 동충하초 쓰기 시작해서 점차 나아지기 시작하던 게 지금 어쩌면 저 어떤 한 4년 된다. 그러니까 나 지금은 기본상에서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고 이런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도 이전에는 밥 먹기 쉽지 않고 소화 안 되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가 소화제도 아닌데 때리면 내 지금 밀린데 때리면 배고프고 또 식사한다면은

0: 4살 되니까 나 위장이 영 편한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1: 예. 예.
0: 그리고 이전엔 항상 저는 알아보니까 나 제일 바쁜 게 이 가슴이 불편하고 아픈 게 있대다. 근데 예. 지금은 가슴이 편하고 가슴이 편하니까 또 마음도 편한다.
1: 예.
0: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그다음 이 위장도가 편하니까 나 상당히 사는 게 정말 불편함이 없이 아프지도 않고 하는 게 영 힘들지 않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불로당생이 비약이라 하죠.
0: 정말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사는 대로 계속 살자 이런 게 없습니다.
1: 네.
0: 열심히 살려고 생각도 하고 이랬다.
1: 네.
0: 그리고 이 독주파도 쓴 후에는 전 입이 됐동안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고 이전에 많이 약 써봤지만 치료도 안 되고 하다가 이 독주파도를 좀 어쩌다 만나가지고 전이 동충하솔 만난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동안 그러다 지금은 이 동충하솔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불편함 없이 잘 보내고 있는데 저는 계속 예, 이런 약은 얻어는 놓지도 못하고 계속 예, 쓰려고 생각한다.
1: 예, 예. 지금이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하면은 오래 쓸수록 효과를 더 잘 본다. 결국 이게 소화제도 아닌데 이렇게 내 이거 드시고 입맛이
0: 예.
1: 돌아왔다. 이거는 예. 우리 인체는 소화효소라는 거는 이 태어날 때 얼마큼이라는 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다 소모되면은 수명을 예.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에는 이 소화효소를 보양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잘 되고 지금 우리 설명에서 보면은 이 소화효소하고 에너지효소, 에너지효소란 건 기를 보충하는 효소로 말합니다. 이런 두 가지 효소가 동충하초에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쓰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힘도 나고 기억력도 네.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이런 네. 효과를 본다. 예.
0: 그렇다.
1: 예. 이번 활동에 또 예, 여름철 이런 네. 예, 물건들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또 이용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예.
0: 내가 써보니까 가슴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1: 네.
0: 위장이 편하니까 나 어디 아프고 불편한 점이 없어서 사는 게 영 편한다.
1: 네. 그 한답은 지금 많이 쓰고 네. 이런 진짜로 효과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네. 이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경에 들어가서 폐하고 신장을 보호합니다. 근데 신장은 우리 생명에서의 불입니다. 이 뿌리를
0: 그렇죠.
1: 공고하게 네. 해주기 때문에 네. 환자분은 지금 오래 쓸수록 삶이 희망도 생기고 네. 사는 게 많이 가벼워지고 이렇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언제 네. 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1: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

사람들의 만성 질병들을 치료해 줍니다. 시점 천성 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야, 얘는 내가 위가 영 나빠가지고, 예. 다른 식사를 못했습니다.
1: 네.
0: 엄마 먹어도 얘, 지긋해 왔다며 키워서 내리 못 가고, 예.
1: 네.
0: 먹고 치면서, 예. 선생님들이 정말, 그래도 먹기 시,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도 굶어도, 예. 물 마셔도 그게 내리 못 끼고, 그냥 이랬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동화초 바르기랑 접수해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해서 내가 그 심리혈관 그것도 나서지면서 자신과 손 이게 음식 먹어도 조금 내려가는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1: 네.
0: 이게 조금 효과를 보는가 그러면서 그냥 먹었는데 두 달 넘으니까
1: 네.
0: 네, 먹는 거요. 조금 시월에 한 술이라도 더 먹어보면 소리를 내들로 관찰했습니다.
1: 네.
0: 근데 먹은 게 민치구치가 딱 배기고 그래서 내리 못 가고 그래서 딱 막아놓는 것처럼 이래면 이래던 게 거의 딱 고필로 숨이 나가는 것처럼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1: 네.
0: 하나 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효과를 보는 모양이다 하고 소리.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먹는다 생각하면서 먹는 게 괜찮아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도만은 사슴 밥이 조금 땡기고 밥맛도 오고 밥을 봐도 먹기 싫은 이 때대로 먹기 싫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1: 네.
0: 사슴 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 이게 아무래 위도 길어서 위를 이거 정말 약식 쓰고 돌아다니면 보통 이상 다 길어도 어째 효과 아니면 경약도 먹어보고 그래서 경약도 먹어보고 이랬는데 아이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 소발기는 먹고 소리 이게 가슴 돌아서고 그 다음에 소화되니까 밥을 댕겨 먹으니까 좀 사람이 냉이 나고 기분도 이 위이든지 기구야에서 그런 말입니다.
1: 예.
0: 그러든지 가슴 나서서도 밥을 얻은 제대로 동안 그냥 밥은 먹습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냥 이게 조금씩 조심한다. 잠깐만 지리지는지 어쨌든 조금 더 먹어도 그렇고 천천히 안 먹고 곱하게 먹어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이 이전처럼 제대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게 위도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먹자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번 활동이 좀 이렇게 참가했고 계속 연주인들이 먹자고 내 몸이 정말 온몸이 이사마다나 종합 때문이라든지 이거 한 중사통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생각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래 쓰신 분들일수록 이 동충하초를 효과를 더 잘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이 청나라 때 이 본초 종신에 기록된 이 동충하초의 효능을 그대로 제가 해석한다 할 때는 폐경하고 신장경으로 들어가서 폐와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면서 가래도 삭이고 기침도 먹게 하면서 천식도 치료하고 주리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정기하고 양기를 보호하면서 강장 효과는 아주 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리라 할 때에는 몸 안에 수분도 배설하고 기혈을 통하게 하면서 외사의 침범을 방어하는 이런 기능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론앤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은 우리 내장과 관계됩니다. 우리 폐하고 신장, 간하고 심장, 위 이런 내장의 변화가 겉에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인체의 내부 환경을 조절하고 내부 기능을 높여서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향숙 가수가 부른 민들레꽃 소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향기 가득한 사과배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며 싱그러운 과수원 풍경으로 떠나볼까요?

계속하여 리룡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이루었네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늙은 량주 대창곡으로서 무대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작품입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 속 희망과 끈기를 담은 가요. 박춘옥 작사 작곡의 머나먼 길 보내드립니다. 김파 박춘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물 위에 동실동실 떠가듯 서로의 마음도 함께 흘러가는 달콤한 사랑을 노래한가요?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물질보다 진심과 정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가요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철준 작사 김명록 작곡의 웃음골 준비했습니다. 모든 근심을 씻어내는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농철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길의 관광도시로 부상하면서 연길의 야경은 더 황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최문석 작사 박광준 작곡의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김옥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옥이 쓰거나 독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이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레이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꿀벅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

0: 배럿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혼합병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대성장하신 빈혈암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 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 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장가진 좀 전문하겠어요.
0: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뭐하고 뭐를 먹지 말고 저기 딴 약을 먹지 말랬는데 그 어떻게 한 거? 다른 약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0: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면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안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 쓸 필요 없고 뭐 같은 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 해서 뭐를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 해를 보충하는데 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을 먹습니다. 이 틀림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배출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생모는 피하십시오.
2: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간 뒤와 먹어 이렇습니까?
0: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모순에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2: 아 우리 저기 뭐인가 전번에 백수화에 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대요.
0: 아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2: 백수화 이렇습니까?
0: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병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제 동생이 지금 가만있으면 뇌경색으로서 두 번 왔는데 지금 이 건네 보시와는 속에서 순정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안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가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그저 어지러워서 막 잡아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 건네 보시와는 쓰면서 혈압이 지금 144호
0: 예.
3: 그래서요, 아주 영, 뭐니까, 어지러워 아예 한다, 지금. 그리고
0: 이점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땅땅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생겨서 피가 덩어리가 생기는 잔치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중풍 환자들 아주 좋습니다.
3: 네, 그래서요, 뭐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0: 네,
3: 그럼 심장도 지금 활동이 70, 80, 90, 90, 90, 90, 90, 90, 90, 90, 90, 그리고 예.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 게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께 감

0: 아들이 활동에 참여하러 온데 지금 전화드립니다.
1: 이번 우리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야 15곽들인데 이번 우리 활동 역시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아, 우리 내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그걸 인지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하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항상 머리가 심하면서 그래 자꾸 높고 미래를 받아치고 그리고 자꾸 비용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귀에서 소리 나매 그래 자꾸 여러 가지 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재 보상하는 저는 이 약이 정말 스무스 쓰러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맛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사진 약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이걸 쓰기는 근데 보시면 이게 어떤 한 달 많이 넘는데 귀에서 손 나는 것도 잡손 나는 게 그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허리 다리 쏘아나고 다리 그러던 게 이것도 이제 좋고 그리고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이것들이 나가지고 어쨌든 이러면 저 지금 돌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나는 논의에 들어가서 이 약과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약 저희가 돌렸다 됐습니까? 이렇게
1: 많이 저희가 땄습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하고서 이렇게 좀 스스로 좋으니까 눈이 장기를 얻었으다고 이거 할 때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으면 계속 장사하더라고요.
1: 예, 이번 우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열곽 싸도 열곽 들인다 말입니다.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가고 또 써볼 만한 약입니다.
3: 난 정말 합당한
1: 치료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네, 우주에서의 중풍이 와서 이거 내보시면 중풍이 왔는데 저는 다른 게 이 중지가 올라 다 피는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갔다 하면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잘 걸지 못하고 하면서 그리고 심장이 올라올 때도 올라와서 이렇게 잡았던 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왔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진짜도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다 저는 비대에서도 또 소변 용사도 보고 어떤 때는 잘 안 나가서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꽂고 소변 봤는데 지금 코를 시원하게 잘 나가고 소변 자주 아이 봅니다. 그리고 또 기억력 경련도 치매 정신도 울집들은 단계 자꾸 왔다 갔다 지우더라고. 그리고 쉬다 일어나기련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계속이 된다.
1: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
4: 역시 말입니다. 그러네, 선생님 약속 효과가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도 밥 먹었던가 이런 말 되고 집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혈진 없던 것도 동맥경화 혈진도 다 잡아줬고, 그 다음 이전이니까 하품 잡고 합시다. 그런 게 하품 가능합니다.
1: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 조기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니까 바로 우리 혈액 속에 혈홍단백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홍단백이 적은 것.

0: 있습니다. 저틀구에 있습니다. 저틀구란 게 헬스퍼인데 이런 헬스퍼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낸다. 근데 골수를 곰팡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약을 쓴다. 용 썼습니다. 그 위에 잠도 잘못 자는 게 잠도 용 잘 잡니다.
0: 네.
1: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됩니까?
0: 그랬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성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1: 예, 지금 예,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병이 점점 더 좋아서 수리용차는 씁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금뇌보시화는 건중 황제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들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재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네보시 하는 같았습니다.
0: 네.
3: 왜, 예, 저번에 그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오지름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소변이 저래한다 말한다 밤에도 자꾸 가고 네. 낮에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또 평상시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0: 소변이 났다 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콩팥이 허하면 고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지휘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적은 증상 다 나타나요.
3: 예예 그래갖고 저는 저번에 이 약을 잡은 게 영예 효과 좋다지 않을까 소변도 하는 탑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알리고 예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그래 내 하고 열통 싸우래서 내 지금 전화한다.
0: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사도 열통들입니다. 예.
3: 예, 예 그렇게 전화할 수 있답니다. 예.
0: 예.
3: 예,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0: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약이고 좋은 약이 필요 맞는데 우리 수여상품입니다. 약이라 할 때는 오래 쓸 수 없죠. 예. 10몫에서 3몫은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고 경각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0: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의 거는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고객님의 지방간도 있고 당남들이 안 좋아요.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욕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네.
2: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래도 이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0: 범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2: 오, 그래도 이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 번 내리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해.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0: 근데 효과 좋으니까.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구벅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얻어놓은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붙이던 게 얻어놓은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조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입간 냉모 구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헛가봤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단가 본가 야 수치에서 당장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3: 그분이 개선을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웃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도 갑시다. 어제고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에.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거 말해서 온 일이 어디 있어.
3: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3: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이제 정말,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있을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예. 아, 선생님,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엮어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배치 발전 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학렬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손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주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립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재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구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재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재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아른기계 주식위원회사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의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산, 세계의 첫 공업화 생산 연속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선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자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장악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의 국산화 대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접목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추동했습니다. 장비 제조 산업을 장대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우세 산업의 개조 승격에 주력하고 본토 기업들이 주력 업무에 집중하며 혁신으로 돌파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의약 건강 등 특색 전통 산업의 승격을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음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음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건강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 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제 등 중약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0: GMP 规范 认证.
1: 본토 자원 첨품에 입각해 특세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우리주의 대표성 우세 산업입니다. 연변 민족 특색 식품 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족 전통 풍미 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 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장 주문의 직면에 기업은 주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설비 갱신 개조를 전력으로 추진해 최근 전반 설비의 교체를 완수하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원화 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로를 넓히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제로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삼수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록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 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 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에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장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중앙은 중공 만주 성유에 항일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 성유는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유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유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일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일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길현위는 저귀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청에는 여러 항일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춘현은 별동대와 저귀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해는 각지 소규모 유격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중대, 유격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특유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리 제도를 완비하며 사상정치 사업을 틀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이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일 유격무장대호가 건립됐습니다.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20명의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서 여름 피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오늘 저녁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례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런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여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결 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요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체로운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 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결 동북범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 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 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 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결 동북범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 높은 기세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북범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와 선수 최근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해 실전 경기를 거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북범팀 선수 최근희입니다.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 진작 관련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천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까지 7개 등급이 망라됩니다. 증수기 관광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수기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구 홍수방지 응급방안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의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

대학 제일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효과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양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화는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연결시 전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학교, 고중, 그리고 중국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네, 뭐 가정집에서 노인 한 명을 전탁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보살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0: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중부근 대외 저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1: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1: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여기에서나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60세부터 63세 사이의 주방일꾼과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네, 도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산이 있어서 여름,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구교터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제 전화 맞으세요?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2: 아, 제가 지금 저, 네. 농촌집을 그저 관리할 분을 좀 찾으신데요.
0: 아,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2: 예,
0: 찾으십니까?
2: 예, 예. 네. 100평 되는데.
0: 네,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2: 600평.
0: 60평방미터입니까?
2: 600.

0: 600.
1: 600이요?
0: 예.
1: 네.
0: 방이 두 칸이고.
1: 네.
0: 예, 근데 한국 나가서 집은 그 비워두기 너무
1: 힘들어. 아, 그래요. 네네.
0: 스마트폰을 찾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와서 그래도 뭐, 와서 있으면 되고, 와서 뭐, 계속 심어 먹고, 뭐,

0: 오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2: 임시 하남 강남 아파트 동쪽에 네. 있는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구조는 양수 2층 2주 2위며 면적은 92평입니다.
0: 네.
2: 주변에 여러 개의 학교, 중학교도 있으며
0: 네.
2: 연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0: 네.
2: 병원도 여러 개 있고요. 버스 선로도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2: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양장골을 팔려 합니다.
0: 네.
2: 전화번호 138-4431-2681번입니다.
0: 네. 2681번, 그래요. 오늘도 참여 고맙습니다. 네.
3: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시장이 있어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하고요. 교통도 편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내 선한가?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4: 저 빙샹하고 깬동철을 좀 거리를 쏴서 영종인데 얘기해.
0: 아, 영종에 계십니까?
4: 예, 그 4,500원 짜리 그 좀 거리를 좀 하나 사.
0: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말씀하십니까? 네네.
4: 예,
0: 네.
4: 그 팔 사람들이 있으면 네. 전화번호 157
0: 네.
4: 1443
0: 네.
4: 얼치월
0: 1571433-2752번요.
4: 예, 거기다 전화 연결.
0: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3: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뭐 반찬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저선조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7879번, 1394337879번입니다. 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9940번, 1594339940번입니다. 네, 윤길 씨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0: 정적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네, 주변에 중소학교가 여러 개 있고 또 믿음직한 병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이고요. 그리고 연결시 소형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연락번호 1384465055번, 1384465055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에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운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교와 세교하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식물밭도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부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말씀드리겠습니다. 1571443 2752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원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에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편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집을 팝니다. 네, 9층이고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꾸준하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네. 600평방미터 되는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네, 침실 두 칸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오셔서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룡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네, 의향 있으신 분은 1571443-2752번에 연락드리면 되겠습니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당 위로간 부국에서 주최한 연변에서의 즐거운 문화 관광에 은발의 힘 기여 공연 활동이 일전에 연길사역, 연길시 인민공원,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주당위 로간 부국은 대국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2026년 변강에 울려 퍼지는 은발의 노래, 7월 홍색가요 모음 개를 활동을 공들여 기획했습니다. 이번 연변에서의 즐거운 문화 관광에 은발의 힘 기여 공연 활동은

0: 2캐를 활동에 한합니다. 조당위 로간 보국은 연변에서의 즐거움 활동을 계기로 붉은 7월 홍색 교양과 여름철 문화관광소비 절정기를 다잡고 전주 진문합 로인대학인 붉은 진달래 즐거운 로인학당에 의지해 주로간부대학예술단, 각현시 로인문예단체 및 퇴직문예골간들로 공연대호를 내왔습니다.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7월 30일까지 상시적으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공연 종목은 가야금, 고쟁 등 민족악기를 용합하고 민속가무, 독창, 합창, 상황극 등 이색적인 종목을 곁들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풍성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은발문예로 문화 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외지 관광객들이 근거리에서 연변의 짙은 민속 운치를 느끼게 했으며 연길이라는 생활의 변강 풍모를 가감없이 나타내 연변의 도약, 추월과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은발의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이 조체 시공을 마치고 내부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전단 공사는 올해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상은 2023년 8월 15일에 착공됐으며 총 투자액은 12억 3천 원이고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11동의 단일 건물을 건설하고 건축 면적은 약 12만 평방미터이며 진찰종합청사, 발열진찰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환열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800개의 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대부분 건물의 장식 작업을 마쳤으며 실외 부분은 한창 도로 포장 및 원림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중심 대상이 건설돼 사용에 투입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하고 연결시 구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구급 등 여러가지 일체화된 현대화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연결시 동부 의료 배치를 대폭 최적화하고 지역 공공위생 응급처치, 종합진료봉사 능력을 향상하게 되며 대중들은 가까운 곳에서 량질의 의료봉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담기는 형태로 안전하게 몸속 체온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먹는 체온계가 개발되었습니다. 직경 6mm, 높이 4mm로 작고 섭씨 0.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강과 이마 체온계로는 몸속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감염과 고열 발생 위험 여부는 심부 체온으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보 체온은 특히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로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로 꼽힙니다. 진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먹는 형태의 체온 감지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보통 대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일반적인 비타민 알약과 비슷하거나 큰 기존의 먹는 체온계는 삼키기 어렵고 소화관을 틀어막을 위험도 있습니다. 전자회로 구동에 전력이 많이 소모돼 상대적으로 큰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연구팀은 소화관을 막지 않을 정도로 작고 쉽게 삼킬 수 있는 고성능 온도계를 개발했습니다. 1평방 밀리미터 크기의 실리콘 칩에 탑재 가능한 맞춤형 전자회로를 개발하고 온도 감지기부터 데이터 전송 안테나, 배터리 등 주요 구성 요소의 부피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연구팀은 마취 상태 또는 깨어서 활발히 움직이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온도계의 체온 데이터 측정 정확도를 검측했습니다. 먹는 체온계가 상용화될 경우 어린이, 운동선수, 군인, 극한 온도에 노출되는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란 지표로서 신부 체온을 측정해 임신 준비인 여성을 돕거나 종종 저체온증 발생 위험이 있는 마취 상태의 환자 관찰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림상 시험을 목표로 심박수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다른 감지기들과 먹는 체온계를 결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주말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약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며칠간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우대활동의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을 흡인할 수 있는 좋은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 원액은 8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원 가격이 124원이었는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80각에 100각이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에 한 4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 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 젊은이로 변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게 되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0: 그런 기초상에서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홍남강 치러 이 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은 제때 잘 파악하고 대응하시게 되면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는데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론이 내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소외되는 성분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서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찾는 좋은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사지 원액 어서 먹은 지 한 여러 달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나 공세 포즈 있으면서 머리 늘상 힝하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좀 힝합대다 그러면서 그 어느 하루에 남이 정신을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0: 아, 예.
2: 그, 예,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또 우울했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우울하더라만
0: 근데 어, 예.
2: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정신이 나고 머리 맑아졌습니다.
0: 많이 우울해지는 원인 자체가 예. 주약에는 내 혈관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세포를 살려주는데 그 공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또로 해줬습니다.
0: 예. 아, 또로 해줬단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아졌는가. 오랫동안 내 이렇게 다리 자꾸 내리저리면서 손가락 끝이 그냥 저랬댔습니다.
0: 예.
2: 이 이야기, 오랫동안 1년 거의 되게 먹으니까, 이, 저리던 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신경말 처염입니다. 순환장애 예. 때문에 오는. 예.
2: 나도 모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그 문제 해결입니다.
2: 예. 그래, 너무 좋았고, 정신도 나고, 요새는, 오전 자꾸 맥도 난다, 맥였던 게.
0: 그렇죠.
2: 그래, 건망증에도 좋지, 스트레스 자꾸 받던 것도 좋았지, 면역력이 떨어지던 것도 면역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0: 그렇죠.
2: 예, 어서 다리 맥도 약간 잘 걸었어도, 그 운동 늦게 생긴다.
0: 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예.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죠.
2: 예, 그래, 내 들어보니까, 나, 요즘에 활동이 너무 좋지, 또 홍남강 치료 이겨준다 하지 해서, 내 지금, 오늘 활동 며칠 안 남았다가, 내 오늘 또 배달받자 그랬다, 야, 그.
0: 그렇게 하셔.
2: 배달받고, 이 기계 하나 또 싸게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2: 예, 배달받은 주제 거죠.
0: 예, 예, 그렇죠. 무료로 주는 부분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전화 맞습니까?
0: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잘 들려요. 예.
3: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어, 천이 박사께는 이따기니까 사지 원액도 쓰고, 예, 민서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예.
3: 사지 원액이 이게 약이 나는 처음부터 먹으니까 1년 넘어 많이 넘어먹었는데, 사지 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 맹서방과 같이 먹으니까 눈이 또 환해지더라, 내 보니까나.
0: 바로 배합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3: 예, 둘 다 다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위로 작아가야 하고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좋은데 이 사지 원액이 좋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뭔가 이게 맥이 나는 게 좀 특집되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나.
0: 그렇죠. 인삼 녹용이 다섯에서 빼니까 인삼 먹어보셔, 녹용 먹어보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모두 못 드시는데 이 제품은 부작용을 배제한 인삼 녹용이 다섯에서 빼 효과니까.
3: 맞습니다.
0: 예, 더 선택할 여지 가운데 충분하죠.
3: 나는 어찌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이나 먹으면 나는 이렇게 자꾸 미리 자고 부작용이 커서 예, 잘 먹지 못한데 이거는 아니, 사지 원액은 정말 예, 후수가 잘 돼서, 예, 물약이 돼서,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 맥이 날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3: 초변도 예. 밤에 세 번 넣는 게 어떤 한 번 넣지 아까, 예, 얼마 좋은, 피부도 영 좋아집니다, 선생님.
0: 아, 이게 기본입니다. 젊어지고, 예, 이뻐지고, 그렇다고 치아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3: 예,
0: 나가면.
3: 피부관을, 예, 선생님만 미용했는가, 예, 누구만 무슨 돌 때야 미용하지, 미용은 돌 얼마 들어가는가, 우리. 예, 그래, 완을 심면 젊어 뵌다고 다 날린다.

0: 그렇죠.
1: 이거 뭐 사실 원액 먹으라까 그랬거나 그거 그렇게 한 병 사 지금 알비사 됐구매니까 한
0: 그렇죠.
1: 지금.
0: 예, 예. 예. 지금 대다 싸게 돼. 한 40원 잡았게 되지 않는데.
1: 그러니까 절반도 알지 지금 선생님.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언니도 나 이번에 우리 학생 이거 호남을 기계를 전제 참가하고 그럽니다.
0: 홍남강 치료기가 너무 좋은 의료기계입니다. 이거 하나 마련해 놓게 되면 그게 기술 그 광이라는 게 일종 립자입니다. 그게 인체에 네. 파고 들어가면서 모든 세포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능 발휘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콤파스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위장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뇌혈관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될 겁니다. 예.
1: 그러니까 그게 세포를 살고니까
0: 세포 새로운 세포 나오게끔도 하죠. 광이라는 게 한 개의 벌리 얼샹싱이라는 파하고 파는 또 립자다. 립자는 바로 우리 세포를 살려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립자가 우리 세포에 침투된다면 광으로 들어가는 거는 빨리 침투됩니다. 우리 먹기보다 직접 들어가 세포에 우리가 모든 드시는 약은 위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모든 대사활동을 통해서 흡수되지만 이건 빛은 직접 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예.
1: 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0: 예.
1: 예. 그 만약에 콩팥이 나쁘다, 위 나쁘다, 그런 부위에게 무슨 됩니까, 어찌입니까?
0: 그런 부분에 딱 거저 이런 그 광 조절한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네. 강, 약, 중 이렇게 그래서 그거 네.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빛을 그거 뚝대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갖다 떡 이렇게 가차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예,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편리하구나.
0: 작은 녹음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이전에 그 작은 녹음기만큼. 예, 예. 지금 녹음기 없으니까.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좋은 제품이니까 효과가 빠릅니다.
1: 수고하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사지원액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논원이 들어서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얼마에 고사했겠습니까? 근데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어림지근하던 게 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래 왜 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갈 때문이요. 이 몸이 불편했는데 지금 맥박이 70을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왔습니다.
0: 그래서
3: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정상이죠. 예.
3: 예, 이 사지원액이 소변이가 그런 나아가지 않고 자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어제는 쓴 후에는 한 번밖에 밤이 일어나지 않고 낮에라 그렇게 누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대출 잘 되고 그래 이 사지원액을 쓰니까 잠을 잘 잔다. 내 지금 수면제를 그렇게 먹더니 몇 년을 좀 먹었는데 이 사지원액을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었습니다.
0: 그렇죠. 수면제를 떼야 됩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 억제제니까 모든 신경 그 세포를 살려주는 데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차원이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수면을 보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래서 이 사지원액 약수도 중앙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맹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 게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이 눈이가 항상 부엌에 눈물이 자꾸 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래 쓰는데 반년 얻어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희미하던 증상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왜 눈물이 나더만 어제 완전 이렇고, 눈이 깔깔하고 심심하던 것도 어제 완전 이롭답니다. 그래, 이번에 들으려고 활동이 영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지금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명서방문 눈병 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21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눈병은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눈은 일신에서 천냥이라면 구백냥이라 하는데 눈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세상을 등지는 셈이 되게 되었는데 수술은 염지를 깎는 그 기억으로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받더라도 이 제품이 필요한데 황차 수술 전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사분이 인정하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사실 원약에서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성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소변이 자꾸 졸이고 아파서 연고생마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걸 지금 발자가 지금 계속 수염제를 먹고 했는데, 그냥 저기 조금만 참으면 자도 좀 발자간단 말인데.
1: 예.
0: 그런데 이거 먹고서는 지금이 소변이 자서 게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프고 졸이고 같은 증세가 지금 내려옵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기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밥 못 먹었다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을 백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니까 나 좀 오늘 얼마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지금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기 이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난 원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0: 그래도 그게 낫던 게 지금 이게 지금 까딱이로 없습니다.
1: 그렇죠. 예예.
0: 예.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좀 많이 났고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잠 자도 나는 좀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네, 만나 어떻게든 자지 못해 잠밤 잘 때만 했는데 잠을 영잘 잠다 지금.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 좀 몸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이야기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얘기해서 쓰려고. 냄새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요 눈이 좀 고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눈 좀 가렵고 쌍지불로도 바르고 바른 맛은 눈물도 나고 그리고 저기 눈이 항상 뿌옇게 보인답니다. 대내장이 있어가지고 소리.
1: 예.
0: 그래든지 지금 이준사에 지금 많이 맞답니다.
1: 이게 명사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아주 인정할 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눈이 거기 살아난 게 그게 좀 많이 줄어드니까 너무 편안하다지니까.
1: 그렇죠. 그거 절대적으로 중이 중약 치료를 하지 않고 검은 동자까지 범하게 되면 그런다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다 거의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그런 효과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예.
0: 예, 대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맑아졌다지, 형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면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이번에 하도 용자수 때다,
1: 예. 예, 특히 이번에 예. 그,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걸 이거 물어서 주게 되는데 이게는 뭐 어디 아프면 어디에 다서리 딱 세포에다 딱 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러게 되면 전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정말 할때 저기 우리 주실소 약 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금입니다.

매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가끔 작은 고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시죠. 부부간의 소통, 자녀 양육, 가정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알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과학적인 식습관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결인지 지금 시작할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 바로 아이의 집중력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행동이 과도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 행동치료에만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요. 그럼 일상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음식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 기본 재료로 뇌의 경계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가금류, 계란, 살코기, 콩 제품 등을 매 끼니마다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성분으로 신경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 뇌의 염증을 개선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뇌전두엽 피질 속의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생선, 아마씨유, 호두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셋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이 음식들은 포도당을 천천히 배출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의 급등, 급락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찾는 습관도 줄여줍니다.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9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아연 결핍은 집중력 저하와 직결되죠. 동물의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잡곡류 등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아이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을 준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AI로 숙지하는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AI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AI의 도움을 요청해 작문은 순식간에 완성되고 수학문제 답안도 금방 받아오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아이가 학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아이가 직접 고민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대신해 주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독립적 사고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또 앞으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은 전 학습 단계로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AI는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발을 맞춰 국가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학교 인공지능 통합교육 지침 2025년 반과 중소학교 인공지능 사용 지침 2025년 반을 발표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고요. 또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베껴 숙제를 끝내는 습관을 버려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성형 AI를 수업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AI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답을 베끼는 도구로 쓰면 AI는 그저 답안 생성기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돕는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겠죠.

AI는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나왔을까? 뒷받침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다른 풀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유도하며 변증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위를 가리고 편견을 바로잡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AR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 건 모든 교육 관계자의 몫인데요. 선생님은 AI로 수업을 최적화하고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숙제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행정과 교육 업무를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 간의 교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대화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는 그 따뜻한 미소와 공감은 담지 못하고요. 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함께 탐구하며 느끼는 마음의 교감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과의 토론, 다양한 사회활동이 바로 아이의 감정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가 성장하는 토대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막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AI와 함께 올바르게 창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육 고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자주 꾀병을 부린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한 학부모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분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매일 아침이면 가방이 무겁다고 투정 부리고 시험 전 틀린 문제 정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옆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과 후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부모를 보기만 하면 몸이 나른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부모로서 화가 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아이의 행동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놀 수 있다는 건 몸과 마음에 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모 앞에서만 꾀병을 부리는 건 부모가 양보할 것을 알고 일부러 보이는 행동인데 이를 일종의 정밀 공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본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부모의 과도한 대리 행동인데요. 평소 부모가 아이의 일을 모두 대신해준다고 하니 아이는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아이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되돌려주는 실용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분명하게 가방 메는 건 내일이야. 이제부터 혼자 메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아이가 애교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건 내일이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방을 맡긴 뒤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한데요.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행동하게 되죠. 밥 먹기, 오답 정리, 방 정리, 숙제 검사 등 모든 일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부모님은 대신 해주기보다 완료 여부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를 아이에게 직접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꾀병을 부려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병원 진료를 본 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면 반드시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과 미리 소통한 뒤 아이를 교실에 들여다 보내고 부모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집에 머물게 하되 휴대폰과 TV 사용을 금지하고 누워서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도 스스로 챙겨 먹도록 하세요. 잠시 지루함을 느끼면 다음 날부터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려 할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여기에서 핵심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선을 넘을 때 단호하게 태도를 보여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며 부모의 한계를 시험할 때에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멈춰! 내 행동은 잘못됐어. 나는 네 화풀이 상대가 아니야. 할 말 있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 다시 대화하자. 이 말을 통해 아이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반항하고 떼쓰는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책임감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의존하고 회피하는 습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올바른 훈육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육아 과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AI의 올바른 사용법, 아이의 책임감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0: 장사를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변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1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합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박액과 더불어 두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우대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15각을 사면 20각을 물어라 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보통 15각에 15각을 우회사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퍼센트를 거서 100% 물어라 주는 부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15각에 20각을 주니까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2,000원 내지 무료 상품권을 또 주는 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귀합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은 이때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12각을 사면 15각을 줍니다.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게 되면 거의 1,5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또 무료로 주는 셈이 되어있죠.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방송에 직접 방송국에 참여하시고 집어전에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 할 때는 사실 때

0: OEC 가루 한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OEC 가루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OEC 가루는 여기 실리눔이라는 이게 OEC 거기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OEC 자체가 이거 종자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많이, 미량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는가, 황차 미량 원소 가운데서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대사평형을 유지해주는 아주 우수한 제품이 실리눔이 들어간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가루 한각을 드리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이거 어느 시간에 어떻게 드시면 되는가? 이거는 약품으로 보다도 오전에 중간에 한 번, 오후에 점심 저녁 그 중간에 한번 풀어서 따뜻한 물에 풀어서 마시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모로 좋은 제품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은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하소, 윈양호, 황장, 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인삼이 아닌 인삼이 이런 그 다시 말하자면 황증이라는 성분 자체는 인삼은 백초의 왕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백초지성이라 백초 가운데 제일 신성한 약품에 속한다. 이 정도까지 평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 투어테스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 어쨌든 이 골관절에 풍습성 골관절도 있고 이 내 20여 년 전에 이 교통사고 크게 났겠단 말입니다.
0: 아, 그리고 나이 드시게 되면 떼나죠 다시.
2: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때 당시에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백날은 누워서 일어도 못 나.
0: 백날 누워서 뭐 일어날 정도면 심각하게 맞추셨네요.
2: 예, 예, 심하게 예. 다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저기 약을 세게 쓰고 이 정말 이게 막 풍엉 맞은 환자처럼 다리를 질질 꿇고 이 정도 됐습니다.
0: 예예.
2: 예. 예, 신발도 지내 발이 발바닥이 그게 아파서 신발도 못 신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도 치료해서 예, 그때 당시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좀 나섰는데 언젠가 이게 나 먹어놓을까 이게 도저히 가지고 예.
0: 그렇죠.
2: 나가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이 집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허리 무릎이 진짜 영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썼는데 어제 크게 약은 말이 잘 안 듣습니다.
0: 그렇죠. 나이 들면서 오랜 질병이지 하니까 말 잘 안 듣죠. 어지간한 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2: 예, 그래서 내 이 방송 듣고 이 투월태 이 그 약에다 이 먹는 연골 이 먹는 약에다 이 연골이 있잖까 그 같이 이래 써본 게 이게 바르고 연골을 바르고 자꾸 이래 안마하고 이래
0: 연골
2: 연골을 그리고 먹음에 바름에 하니까 이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0: 아, 좋죠. 예, 확실하죠.
2: 지금 예, 예 그도 한 달 조금 부 있으니까 예, 벌써 이게 나사지는 게 알기 때문에
0: 바로 그럴 겁니다.
2: 예,
0: 특수한 지금, 제품입니다. 예.
2: 네, 지금 나가 예, 활동하는 게 큰 문제 없습니다.
0: 원래는 그 정도 유지하자면 힘들었는데 이 제품을 예. 쓰고 나니까 활동하는데 문제 없다 그렇죠?
2: 네, 예, 활동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0: 예.
2: 예, 근데 이 약을 그냥 써야 되죠. 쓰다 안 끊으면 혹시나 더
0: 기본으로 두 개 내지 세 개 백날은 꼭 견제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예, 세 개 백날 쓰셔. 이건 예. 위를 도와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실은 놓고 쓰면 됩니다.
2: 예, 그래 처음에는 믿음이 안 가가지고서 얼마 안 쐈습니다. 처음에 쐈어서 본다고.
0: 예. 예.
2: 굉장히 효과 너무 좋으니까 예. 이게 그냥 쓰길래 해서 전 이렇게 주문하자고
0: 해가지고
2: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는 실은 놓고 쓰실 만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그게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져야 되지 관절을 치료하고 위를 상하고 간을 콤파트 상하면은 그거는 발명 특허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하고 다른 부작용이 없는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대할 때도 좋지 않습니까?
2: 예, 활동도 좋지. 그래서 배달받아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쓰세요. 1년은 네. 아무런 변동하지 말고 쓰세요. 501-775번입니다.
1: 501-775번이요?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백자방 쓰고 있는데 나는 예, 야, 정말 이 선택 잘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진다, 지금. 나는 조약의 혈압이 좀 양백으로 막 올라가면 고생했습니다. 그래, 다른 약은 많이 써봤는데 아이디 있다. 근데 이 백자방 쓰고서리 혈압 정상을 돌아니까 그렇게 오림지대 나등이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래, 왜 이 귀가 예, 잘 들리지 않고 소리 나고, 야, 영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떤 귀가에 소리 나는 거는 완전 이렇고 들리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야, 예. 귀가 잘 들린다고 이런... 콤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는 겁니다. 중이 확실히 이야기... 예, 아주 맞습니다.
3: 야,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3: 이 귀가 오는 애들에서 듣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렇죠. 저희 신경에도 예. 많이 있습니다.
3: 야, 영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 귀 막 그러놓고 사람은 올바남에 정신 없는 사람 같은 게 영
0: 그렇죠.
3: 고생했는데 지금은 그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얘기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치매도 빨리 옵니다. 예.
3: 그래, 왜 선생님 이 잠을 잘 잡니다. 이게 귀에서 소리 난 게 없어지니까 잠을 잘 자지, 밥을 잘 먹지, 소화 잘 되지. 야,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 더블테 이제 그러니까 예. 내 동생이 쓰는데, 야, 내 동생은 좀 심합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게 바로 올리지 못하고 이래서 예, 항상 집구 속에서 베개 있으면 그저 뱅뱅 돌리. 다리 너무 아파 통증이 심해서 바깥출입 못했어요.
0: 아.
3: 근데 이거 반년 쓰고 바른 약도 그게 좋습니다.
0: 바르고
3: 예. 그다음에 먹고 이래는 게 어제는 무슨 마트를 다니지 백화를 가지 야 반년 쓰는 게 그렇게 효과 좋다 됩니까? 그래 이 약이 최고라면서 자기는 항상 이거 계속 쓰겠다며 그래 쓰고 자기 쓰고 너무 좋으니 친구들 소개를 해준 게 친구들도 영 좋아 됩니까?
0: 그렇죠.
3: 다 이롭습니까?
0: 예, 예.
3: 약은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3: 그래 이 활동이 이렇게 좋을 때 했으니까 예. 야 돈도 많이 절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3: 그래, 예. 오늘 우리 두 분이 배달 받자 그랬잖아.
0: 아,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리액하는 것도 아주 리액 잘 하시고 효과성도 물론 좋고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02-775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늘 반 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하고 혈압 도돌이 발이 되고 예고 좀 내가 차가 많이 아이 50, 60이 많던데 8, 90, 100까지 막 올라가고서 막 기도 번져주기까지 하고 예. 그리고 내게 없어서 그냥 누워서 구부렸어. 그러던 차에 선생님 백자방 그리고 너는 아이 백년 장수약제 그런지
0: 아, 그래요. 예.
4: 예.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분리하고 한번 그저 반시간은 시간 두고 그래 먹으면 예, 소화가 잘 되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다 살 것 같습니다.
0: 밤잠 자야 모든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밤잠 못 자면 예. 대사 평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저 안 좋은 경계라. 예, 그렇죠.
4: 그래 조그만 거 있던 게 그게 할까봐니까 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4: 몸 무슨 절반 얼음에 다 갈가재 뿌린 것 같습니다. 어찌 할까 본지.
0: 그렇죠.
4: 그리고 그 두골 패드 정말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그 이게 아팠다 저게 아팠다 친구는 얼마 하고 격소 주사는 또 얼마 맞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오, 그래서 구불던 차에 선생님 그 두골 패드 먹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난생 아파본 사람 같댄다.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지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또 활동실도 댕기고 할까 얼마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4: 정신하고 예 마음상에서 겨울하고 좋은데 생명을 얻은 적이에요.
0: 예.
4: 예 그래 계속 이 두 가지를 배달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려고.
0: 아 그렇죠.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죄송합니까?
0: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5: 예, 박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5: 예, 저도 선생님 두어 패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5: 예, 저는 어째서는가 뭐, 이 연장 무릎 피가에 할머니 와서 영 고생 많이 했어요.

0: 쓴다.
1: 아, 예, 예. 무릎 아프면 끓기면 되지.
0: 빼고 하면 또 무료고 합계다.
1: 예?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거 그 저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택했었는데 확실히 이야기 좋습니다. 예.
1: 뭐 그러면
0: 또, 예, 바르고 암말하고 이래까에 벌써 한 달 조금 보나까 이 다리에 한마디 부서뜬 게 좀 내리면서 예.
1: 아, 그럼요. 예.
0: 예. 그리고 예, 충계를 얼굴 내리기 영 이전 보고 많이 가볍고 허랍니다.
1: 아, 예. 그렇죠. 예, 예.
0: 예, 예. 이만한 약이 있는 것 같답니다.
1: 아, 리아가 되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0: 이때까지 약서도 이렇게 예. 많이 썼어. 이 다리를 내서 정말 많이 썼어.
1: 그랬겠죠. 돈인들만 들고 예. 힘들면 어떻겠습니까? 예.
0: 이런 상에서 먹지 못해 버린 약은 얼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0: 그런 게 이거는 오히려 위도 더봐주고 소화도 잘 되고 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저는 이래 활동을 할 때 투급회를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싸서 그랍니다. 예.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퍼센트를 썩 높게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한 가지 약으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효과성이 아주 좋은 이런 특점을 갖고 있고 이 제품이 출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성도 화신과학 집단 유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니까 전반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령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백사방 쓰는 가족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예.
0: 예, 예. 저도 쓰고, 내 동생도 지금 쓰고 있는데, 내 동생이 백사방 쓰고서래. 이전에 발다리가 무력해가지고, 걸음걸이도 정말 불편했습니다. 지팽이를 짚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예전에 맥이었었어요. 밥 먹다가도 밥숟가락 막 땅에 구두를 떠구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서방 쓰고서 지금 이게 다리가 지금 기운이 납니다.
1: 근육이 선다는 걸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장진구 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시니까 맥이 나죠. 예.
0: 아, 오늘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 아,
0: 예. 예. 그래서 지금 뭔가 혈압이 조절 잘 됐어요. 지금 많이 줄여먹습니다, 혈압약을.
1: 점차적으로 혈압약을 많이 줄이게 돼 있을 겁니다. 예.
0: 예, 그리고 머리도 어지럽지 않고, 심장도 좋아지고, 맥박도 이전보다 뛰는 게 지금 70, 70, 80, 85. 그
1: 아, 이거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예, 예.
0: 예, 예, 그렇습니다. 용 기뻐합니다. 부모도 예. 가지 않고, 이 약으로서 계속 지금 이 병

0: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운동도 하고, 예. 걸음 걸는 것도 잊으면 많이 화장실도 예. 자기 전을 지금 간다.
1: 아, 원래는 그것도 힘들었네요. 예.
0: 예, 집행을 짓고 그랬는데, 예. 예. 지금 이렇게 집행을 버리고 하라.
1: 아, 그렇죠. 점점 더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예.
0: 야, 신중하게 정말 효과가 달란다, 이럴까봐.
1: 예, 백자방구방에 믿어도 됩니다. 예.
0: 네, 그리고 저도요, 지금 쓰는데, 저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래. 항상 그래서 밤에 악몽이 영 심하고, 예. 그래서 밤에 살아가도, 예, 식은땀 팍 걸린다, 그래서.
1: 어, 예.
0: 식은땀은 그게 뭐,
1: 예. 허혈이 나는 예. 겁니다. 예.
0: 예.
1: 곰팥이
0: 예.
1: 허여서 예. 그런 예. 겁니다.
0: 예, 그 다음에 턱 자고 깨어나게 이게 되면, 그래서, 이 온몸이 그래서, 비상, 잔다리가 다, 예. 구조용 다 촉촉하게 전화한다, 이 소매가. 근데 해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 할 때는.
1: 곰팥이 양기부전입니다. 예, 원기부전입니다. 예.
0: 예. 그렇지요. 식은땀 나는 게, 이게 좀, 점차적으로 식은땀 나는 게 좀 덜 한다, 이전보다.
1: 점차 이제 해결받게 돼, 더 완전히 해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드세요. 선택이 잘 됐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예. 요번에 이렇게, 내 동생하고 나고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백조방 좀 계속 쓰려고, 예. 주문 받으러 내 선생님께 전화 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백조방 구방액은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제품으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다스려주게 돼 있으니까, 일단, 견제에서 뇌정을 떠나서 2개 내지 3개 뇌정, 2개 내지 3개 100달만 쓰게 되면 많이 해결을 가져오게 되실 겁니다. OTC 국약이니까 실험 넣고 쓰시면 됩니다. 건강기원합니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백자방 쓰는 환경과 백자방 쓰는 한 6달 썼습니다, 선생님.
1: 아, 잘했습니다.
3: 백자방 용도 쓴다 쓰니까 잠이 잘 오지, 맥이나지, 밥도 잘 먹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이래서 아예 아프고 용도 쓴다. 눈도
1: 그렇죠.
3: 환해지지. 예. 머리 개구리 이제 기억력도 용 없을 때다. 예.
1: 기억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 예.
3: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허리도 아팠는데 허리도 아예 아프고, 몸이 좀 무거웠댔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게 또 이렇게 헷갈아질까, 예. 이야기 됐거나 용도 담아한다, 늙음하게는.
1: 그렇죠. 몸이 무겁다는 게 경락이 수통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경락이 잘 수통되게 되면 몸이 뜹니다. 예.
3: 그러니까 습도 있어 그렇죠.
1: 습이 있으면서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면 습이 있는 게고, 습이 있으면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
3: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 이번 예. 우리 학생이 참가하겠습니다. 네, 늙음하여서 계속 약 달고 살아야 돼.
1: 이렇게 백자방 구박액 같은 것은 100그릇 농축해서 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니까 드시기도 편리하고 자기 전에 드시니까 효과가 더 빠르고 잠도 잘 오고 기억도 잘 되고 맥이 나고 이러니까 아주 선택을 현명하게 잘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방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바로 이 제품이거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이 제품을 드시니까 아주 잠을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그리고 신체가 허약하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면서 간과 곰팥질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귀가 잘 들리고 눈이 잘 보이고 머리가 슬 빠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공동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제기되었지만 해도 실면 건망증을 해결한다.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밤잠을 못 자고 나면 모든 공능이 뒤처지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밤잠을 잘 자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기억이 잘 되고 신체가 허약하던 게 혈압이 조절받더라. 혈당이 조절받더라. 그리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더라. 여기에 포함된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어혈을 풀어줍니다. 막힌 걸 풀어주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습이 딱이 되면 막혀서 습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해결받고 황결한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토창성지 상처를 빨리 아물고주게 돼 있고 상처라면 꼭 어디 마취에서만 상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노령기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세포가 자기 응당해야 될 역할에서 리탈돼서 오히려 정상세포가 생성되는 거 방해하게 돼 있는데 제때 자리내고 제때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환계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구기자란 성분은 정신이라고 명목의 효과를 보고 여기 기본 성분들은 눈을 밝게 해주고

0: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 황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중초에서는 건비 이귀 역할, 간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 하초에서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서 추위를 몰아내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콩팥이 양을 돌아주는 차원에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깡구의 이 제품을 드시면서 정상 돌아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보통 약물 간으로 인해서 깡구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성식에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흑개미는 얼마나 근육이 센데 자기 체중이 1700바에 되는 그걸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400배 되는 그 높이 얼리 척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근육과 골격이 든든한데 이 흑개미가 여기 들어가면서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서, 특히 콩팥이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어지는 관절통, 관절통으로 나타나는 부종, 이런 것은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칭펑텅이라는 성분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성분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친주란 성분 자체는 직접 관절이 통통을 해결해주고 습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감에, 방귀란 성분은 부증을 빼주고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 제품이 아주 필요하고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회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여름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가요? 사람들은 흔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히죠. 그럼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까요?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동물들이 더위를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예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여름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 시원해질까요? 에어컨은 실내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선풍기는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여 인체 표면에 있는 땀의 증발을 촉진시키는데요.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거죠. 땀은 땀샘에서 분비하는 액체 물질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실외에서 잠시만 활동해도 땀이 나게 되죠.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온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계의 일부 동물들은 땀샘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더위를 견뎌내는 걸까요? 전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영권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땀방울을 듣고 알아보자요.

먼저 강아지를 알아보자요. 강아지는 땀샘이 아주 적은 동물입니다. 몸에서 땀방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이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헐떡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행동이랍니다. 돼지와 고양이도 땀샘이 거의 없는데요. 이들은 몸을 시원한 땅에 대고 열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다람쥐는 자신의 굵고 긴 꼬리를 세워 직사광선을 막는데요. 이때 꼬리는 양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독특한 신체기관을 이용해 더위를 막는 동물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코로 물을 빨아들여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몸을 식히기도 한답니다. 이 밖에 부채같이 큰 귀로 열을 발산시키기도 하는데요. 코끼리의 귀에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커다란 귀를 흔들면 산생되는 기류가 귀 혈관 속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따라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김선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근포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다람쥐를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주 사하라 사막에는 특별한 거미가 살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이 거미들은 땅속에 깊이가 40cm, 직경이 25cm 되는 굴을 판답니다. 그리고는 굴 입구에 두툼한 거미줄을 쳐서 뜨거운 햇빛을 막는데요. 낮에는 굴 안에서 편안하게 더위를 식히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총명한 동물이죠.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주봉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새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개미를 잘 알죠?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일부 개미들은 개미집을 나무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미집은 많은 방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방과 방 사이에는 모두 통로가 있어 단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집 내부의 공기 흐름도 비교적 원활하다고 합니다. 개미를 훌륭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태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개미집을 보내드립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체 구조와 생활 환경에 맞는 독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요. 친구들, 앞으로도 동물들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씩 느껴보자요. 동물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여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 모두 즐겁고 신나는 여름을 보내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샘물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 개군이 분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레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졸레와 박고일행은 해질 무렵에야 유착평에 이르렀다. 유착평은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다. 1,200가구 남짓 사는 동네인지라 작은 거리 하나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죄다 낡고 오래된 판자집뿐이고 가게라고는 열한 개가 다녔다. 마을 남쪽에 작지 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차수이었다.

그리고 북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자수가 시작되는 차원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금방 본부를 찾았다. 가난한 사람들 집은 작아서 지도를 걸 수 없었기에 홍구는 대부분 지주가 살던 집을 본부로 삼았다. 문 앞에는 언제나 거미줄 같은 전화선이 늘어져 있고 밤이면 램프가 내걸리었다. 한밤중에 편지를 가져오는 통신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가에는 저택 앞은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가 훤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조울레와 박고가 문에 들어서자 안에서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더기의 집안이 있는 높은 층계 위에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노란 눈을 부릅뜨고 로우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었다. 층계 아래로 너덜너덜해진 데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은 팔군단의 젊은 사장이 보이었다. 그 곁으로 병복을 입은 여성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참모들 몇 사람도 둘레에 있었다. 젊은 사장은 반듯하게 서 있기는 해도 얼굴에 불만스러운 빛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얕보는 표정이 흘렀다. 키가 큰 리덕은 주울레와 박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곧장 층계를 내려와 성큼성큼 걸으면서 선수를 찾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치다니 사장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규를도 따르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리덕은 독일어 영어와 로우는 잘했지만 중국말은 몰랐다. 리덕이 로우로 소리를 치면은 곁에 서 있던 통역관이 중국말로 옮겼다. 통역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은 리덕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댓글이를 했다. 이것은 모독입니다. 그는 리덕을 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얼굴을 주울레 한테로 돌렸다. 우리 사는 2, 3천 명쯤 되는데 싸움을 하고 나니 수백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걸 두고 어찌 도망쳤다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적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은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주울레는 냉정한 얼굴로 작전국장 설풍을 돌아보며 물었다. 무전기는 다 설치했습니까? 네, 지도도 걸어놨습니다. 설풍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어서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알아보세요. 네, 통신원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울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사장을 보며 물었다. 조병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부수석 동지, 주병이 레이 바르게 말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팔군단은 출발하기 직전에 조직된 대우라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번 전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로 옮겨와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주병이 황포군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주울레는 그를 알고 지냈다. 그는 우등생이고 공산당원이었다. 주병은 남창봉기에 참가했다가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덕을 따라 정강산에 올랐다. 얼마 전까지 그는 1군단의 团장이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용감하게 공을 세웠기에 8군단을 만들 때 사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사실 주병은 8군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새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주력부대에 편입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가 박고와 이덕이 반대하여 부결된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병이 쌈태서 도망을 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조울레는 알만하다는 뜻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동진의 팔군단 상황은 어때요? 모두 흩어졌습니다. 주병이 한숨을

0: 내쉬며 말했다.
1: 우리의 정치위원과 제 호위병도 총에 맞아 죽었지요. 제가 강을 건너오자마자 리더 고물을 만나서 정황을 보고했더니 다 듣지도 않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는 처벌하겠다고 저렇게 야단입니다. 리덕은 주병이 말할 때마다 동력관에게 무슨 말인지 어서 통역하라고 눈짓을 했다. 동력관이 민감한 이야기를 얼마쯤 누그러뜨려서 전달을 했지만 리덕은 그래도 야단이었다. 리덕은 곁에 선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의 허락이 없이는 지방에는 여성 동지를 부대에 데려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인 당신은 부대를 잃어버리고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 규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내는 제가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주병이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소리를 쳤다. 병복을 입은 여성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용기를 내어 리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다. 남편이 부대에 있어서 저도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 소베트 비주를 받고 우도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당신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자 참모 한 사람이 슬쩍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리수죽 동지는 확실히 우도현 소베트의 비주를 받고 뒤쫓아온 겁니다. 리덕은 곁에서 리수죽의 표현을 들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 참모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그러더니 주병에게 삿대질하며 말했다.
2: 이번이 어디 처음입니까? 동지는 교정을 따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결같은 유격주의란 말입니다. 게다가 동진의 부대는 규리를 아주 어수선합니다.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지날 때 말해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걸 내 눈으로 여러 번 보았어요. 이게 어디에 제대로 된 부대입니까? 나는 제3국 재단의 파견으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0: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는 치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참모들에게 소리를 쳤다.
2: 저 사람을 꼭 군사재판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어서 묵도록 해요.
0: 참모들은 서로 쳐다만 볼 뿐 손을 쓰지 않고 졸래의 눈치를 살피었다. 박구는 남의 일처럼 말없이 거닐고만 있었다. 졸래는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잠깐, 총정치부에서 먼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0: 그러고는 박구와 리덕을 보면서 말했다.
1: 지금은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난 좀 쉬어야겠어요.
0: 리덕은 환한 얼굴로 내뱉더니 공중한 다리를 성큼성큼 옮겨 뜰을 나갔다.
1: 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0: 박구도 말했다.
1: 그럼 가서 쉬도록 하세요.
0: 주울레가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설풍과 함께 층계를 올라가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1: 조병이, 오늘 일은 내가 똑똑히 밝혀낼 테니 먼저 돌아가세요. 부대원이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잘 거느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울레 동지.
0: 주병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조례는 여성 동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1: 리수족 동지, 이번 행군은 여성 동지들을 적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지가 이렇게 왔으니 효양 중대에 가서 정치 전사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3: 네, 좋습니다.
0: 목매인 소리로 대답하는 걸 보아서 감격에 겨우 우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고 벽에는 지도가 걸려있었다. 졸레는 설풍이 준비해놓은 것이 푹 만족스러웠다. 설풍은 화남에서 태어나는데 역시 황포공관학교를 나왔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유백승이 리덕에게 밀려나간 뒤에 총참모부 일은 그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었다.
1: 어서 현재 상황을 말해보세요. 졸레는 대나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부대가 모두 건너왔습니까? 주부주석께서는 아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졸레는 흥국을 불렀다. 도시락에 밥이 좀 남아있겠지. 물을 좀 끓여 말아줘요. 그러고는 곧장 설풍에게 눈길을 돌렸다. 설풍은 낮빛이 금세 어두워지었다. 그는 지도 위에 푸른 댕기마냥 선명한 산강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건너기는 했지만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8군단은 거의 다 흩어진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8군단의 보고를 보면은 전투부대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속기관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 문제는 부대원들이 앞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직이 어수선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제멋대로 밥을 짓고 잠을 자는데 말이 아니랍니다. 다른 부대는요? 5군단의 34사가 주격부대한테 포위되어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졸레는 속이 따끔거렸다. 본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34사였다. 이 사는 마지막까지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연락은 되었습니까? 반나절이나 무전으로 불러댔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추격해오는 추훈은 종대가 문시에 이르렀는데 34사는 아직도 신호통 쪽에 있다고 합니다. 졸레는 급히 지도 앞으로 다가가서 신우와 홍수각 동쪽에 있는 산간지대를 뚫어지게 보았다. 29세의 키 작고 야무진 호남 사람 진수상이 떠올랐다. 국민당 군대에서 기하여 넘어온 사람인데 용맹하게 잘 싸워서 올해 34사 사장으로 되었다. 막 부득이한 때가 아니고서는 그가 이런 무전을 칠 리가 없었다. 졸레는 마음이 무거워 지도를 보며 중얼거리었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만약 오늘 밤에도 몸을 빼지 못한다면 내일 적들이 계수를 점령하면 어떻게 건너온단 말인가. 그는 몸을 돌려 설풍에게 물었다. 지금 연락할 수는 없습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계속 불러보세요. 흥국이 따뜻한 밥을 들고 들어왔다. 조금 전이라면 이 밥이 모자랐을 테지만은 34사 소식을 듣고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다. 졸레는 마지못해 몇술 뜨고는 그 그릇을 한쪽에 내려놓고 물을 마시었다.

자정이 지나자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종사랭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졸려는 외투를 걸치고 층계로 나갔다. 대문 앞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 불빛 사이로 주덕이 걸어 들어왔다. 종사랭 동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졸려는 층계를 내려가 주덕을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주덕이 입고 있는 군복 울옷과 바지에 핏자국이 언뜻 보이었다. 졸레가 놀라서 물었다. 다쳤습니까? 아니, 단아는 어느 때고 내 몸을 뚫지 못할 겁니다. 주덕이 허허 웃었다. 소나무 숲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꼼짝 못하는 소년병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안아서 말에 태우느라고 피가 묻었다고 호위병이 말을 해주었다. 종사령, 우리는 당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넘겼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주댁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서 무던한 웃음을 치며 통을 놓았다. 원래 내 입당을 조사한 사람이 어찌 내 나이도 모르고 있습니까? 시인이 되려면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일로 잔피가 굵은 사람이랍니다. 조울래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조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개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과 바라는 목표가 다름에 따라서 다양한 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씨의 수필 불우합통에서 주운 도를 감상해보겠습니다.
1: 불우합통하에서 주운 돌, 리혜선. 연길 도심의 불우합통하는 강변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더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었다. 말 그대로 자연강이 아닌 인공공원이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심 밖에서 자연의 모습이 많이 남은 불우합통하를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옛날에 진주를 채집하던 포수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위가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불이 있어 이 조화로운 사중주가

좋았다. 다른 물길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물길목에서 만나 서로 합시고 작은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큰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가담가담 여울 소리도 섞여서 서로 다른 소리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다양한 지리 환경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내는 물소리가 좋았다. 푸른 이끼가 보이는 바위도 좋았다. 운동화 밑바닥으로 자갈밭이 발바닥을 짱짱 마사지하는 느낌도 좋았다. 신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가끔은 신을 벗고 몸을 휘청이며 털어내는 느낌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모양이 다양한 돌멩이를 보니 더욱 좋았다. 가끔 마음에 드는 돌을 주었다. 하나 둘 줬다 보니 무거워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남기고 다른 것은 내려놨다. 그 대조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돌이 없는 사실을 알아채고 괜히 감상에 빠져들었다. 사람만 인생이랴 돌도 석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라는 생각을 했다. 돌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랴. 또 저렇게 모양이 다른 것으로 깎이고 닳고 풍화되면서 자연의 조각을 받은 것이 어찌 쉬웠으랴. 불야 통화가 자연의 선택에 적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돌도 부르하통화의 선택에 적응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결이 닿을 때마다 자신을 갈고 닦고 파도가 칠 때마다 뒹굴고 엎드리며 홍수가 칠 때마다 몸을 도사리고 적응하면서 그런 모습이 됐을 것이다. 문득 부모님과 우리 자매를 떠올렸다. 부모님의 인생이 저 부르하통화라면 우리 네 자매의 인생은 저 돌들이 아니겠는가. 같은 불화통화에서 살면서 같은 햇빛, 공기, 물결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모양이 없는 저 돌들. 그렇게 우리 형제도 같은 부모님 쓰라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2006년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국 작가 대표단 일원이 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유명한 작가 장자룡, 장항항, 리경택, 류건이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일중우호협회의 중국 전문가들, 대학교의 중국어, 중국 문학 분야 교수들과 함께 좌담회를 갖게 됐다. 그때 나의 바른 요지는 부모의 콤플렉스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문학에서의 반영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것 같다. 상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꽤 많은 대화를 했다. 이 문제는 내가 장편소설 빨간 그림자를 쓰면서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의 물결과도 같은 부모님의 똑같은 영향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불화통화의 서로 다르게 생긴 돌처럼 인생 또한 제각각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통상적으로는 붕어빵이라고 비유하지만 그것은 겉모양뿐이다. 속에 다 같은 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반려를 잃은 사건과 첫 아들을 잃은 사건이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지질이 눌러오는 생활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 두 사건이 튀어나오곤 했다. 상황은 대충 이렇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신혼 1년 만에 반려를 잃었다. 두 분 다 전반려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마를 달고 사셨다. 사람도 똑똑하고 연길에서 두 번째로 잘났다고 하면 서러울 것이니라. 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성장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뒀던 80년대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처음

사실은 상대방을 자신의 전 반려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균열 자체가 우리 자식에게는 상처였다. 어머니는 과묵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영옥이 오빠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졸졸 외울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생활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였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처럼 들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우리 자식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도 힘들 때에는 전 부인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면 흔히 이를 해소할 방어 기제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당신들의 첫 아들 동원이를 복막염으로 잃은 사건이다.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역시 한 번도 당신 입으로 아들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속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떠올렸다. 우리 동원이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졸졸 외울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말씀할 때의 그 리면에는 항상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있었다. 큰 집, 작은 집 모두 아들이 셋이 있었고 유독 우리 집만 아들이 없었다. 딸만 넷이었다.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나의 언니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넉넉했다. 우리말 사투리로 죽던 찌트러기라고 이름도 벼슬관자에 한산리씨 여자 돌림자 옥을 따라 관옥이라고 지어주셨다. 그러나 둘째인 내가 태어나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유독 우리 한산리씨 돌림자를 하사받지 못했다. 가도주임이 수양딸을 삼겠다며 지어준 이름이 혜선이다. 셋째가 또 여자였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기력이 많이 쇠하셨는지 화는 내시면서도 이름은 지어주셨다. 돌림자 한자 달랑 옥이었다. 넷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먼 길을 떠나셨다. 또 딸인 줄을 아셨더라면 아마도 기절하셨을 것이다. 남존 여비의 시대는 대개 물질 문명이 후진 때라 남자의 뚝심이 없이는 살기 힘든 일이 많았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그러하셨으니 어머니가 당시에 받은 억압이 얼마나 심했을까. 당시에는 딸만 나오면 다 여자가 박복한 탓으로 돌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압력이 오면 능동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아니라 잃었다는 것이 무기였다. 어머니는 시집으로부터 오는 압력, 생활에서 오는 압력을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를 겨눈 화살도 있었다. 똑똑한 거는 다 죽고 못깎지만 라는 말이 가끔 나왔다. 가끔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챘다. 그 경우는 대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했거나 어머니가 딸만 낳으셨다고 차별을 당하셨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였다. 동원이란 이름이 지칭하는 함의가 우리에게는 큰 상처였다. 우리는 부모님의 슬픔 속에서 묵묵히 성장했다. 그러다가 사춘기 반항기에 와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 두 사건 모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특히 오빠는 본 적도 없고 딸만 낳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 사건으로 상처를 받는 것에 반발했다. 부모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대물림됐다. 방어 기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됐다. 불화통화가 자연의 선택을 당하고 또 자연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해왔듯이 우리 부모도 천재지변이거나 어려운 일에 힘없이 당했을 때에는 방어기제가 발동돼 그 압력을 해소했다. 그 파동이 자식에게로 전달됐을 때 자식 역시 방어기제가 발동돼 각기 최선의 행동으로 그 억압을 해소했다. 그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

한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 물결 속의 돌멩이처럼 각기 다른 인생길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달라졌다. 언니의 선택은 복종이었다. 언니는 항상 부모를 속썩인 적이 없었다. 집안의 권력층 구조에서 언니는 부모 밑에 중층 간부, 사무국장 신분이었다. 부모에게는 훌륭한 딸, 동생들에게는 훌륭한 언니였다. 어머니가 외지러 일하러 가신 뒤면 언니의 역할은 더욱 컸다. 겨우 나보다 두 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역할 분담에서는 언제나 나보다 10살 더 많은 것 같았다. 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개학이 오면 우리 동생들의 바지를 모두 뜯고 뒤집어 미싱에 박은 다음 까만 물감을 들여 새 것처럼 만들어 입히곤 했다. 소풍철이면 그 작은 손으로 밀가루 기름떡을 만들고 반찬을 해 새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곤 했다. 시집간 후에도 집의 모든 일은 언니와 형부가 도맡았다. 동생들의 일도 언니는 언제나 자신의 몫처럼 생각했다. 부모에게 언니는 아들의 대리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오빠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언니에게 기댔다. 그래도 언니는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어머니가 하도 언니를 집에 호출하니 어느 날 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옥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나는 둘째였으니 언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남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이 꿈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작가의 인생을 살았다. 셋째는 우리 네 자매 중 키도 가장 크고 얼굴도 가장 예뻤다. 보는 사람마다 에구 저 체격 저 인물에 하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느냐 라고 했다. 그것은 셋째의 무의식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 셋째는 성격도 활동적이고 무슨 일을 처리하나 통도 컸다. 집에서 창고나 김치움을 지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남자만이 구해올 수 있는 제목이며 철사며 벽돌이며 모래며 세멘트며 등등을 구해왔다. 한족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반의 남자애들을 동원해 이런 재료들을 운반해왔다. 키도 크고 체력도 좋으니 항상 집안의 모든 힘든 일에 발벗고 나섰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따랐다. 셋째는 20의 아들이라고 올리쳤다. 그 칭찬은 더욱 그의 아들적인 역할을 부추겼다. 사회에 나오자 곧 음식점 미장원도 운영했고 백산호텔 프런트 매니저도 했고 무역도 했다. 돈을 크게 벌어서 이 집의 경제 기둥이 되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넷째는 결혼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딸만 낳은 것이 한이었다.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님의 따뜻한 소모시 되었다. 대꾸 한번 하지 않고 효성을 다했다. 나는 어머니의 최후 3년만을 모셨지만 넷째는 어머니가 90세가 되도록 모시고 살았다. 제부 역시 그러는 아내를 이해해주고 따라줬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넷째는 직장에서도 여러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아라수는 번역가로 성장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면 우리 딸들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것 역시 우리 네 자매의 분투 목표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늘 곱게 차려입고 우리 네 딸과 네 사위, 손주들까지 총동원시켜 줄느러니 거느리고 동문이요, 계산툰이요, 안도요 하며 친척 나들이를 다녔다. 어머니는 남들에게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을 두었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콤플렉스에 길들여졌다. 부모님의 붕어빵이면서도 손은 다른 각자의 인생을 걸어갔다. 어찌 우리 네 자매뿐이랴. 불화통화의 물결 속에서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돌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

테니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이 다름에 따라 다양한 인생이 만들어질 뿐이다. 불화 통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돌멩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작자는 같은 부모술에서 자라나 다른 인생을 사는 자식들을 부르하통화에서 뒹구는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요, 부르하통화의 선택에 적응을 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면서 자기네 형제도 같은 부모님 쓰라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최균선 씨의 수필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 최균선. 산에 가면은 늘 미끈한 나무보다 아픔을 먹고 어렵게 자란 못생긴 나무에 더 정이 걸린다. 보잘것없는 못생긴 나무가 저 큰 산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릿하다. 사람들이 귀염귀석에 찬탈할 때 험한 바위 틈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나무가 내 심원을 바로잡는다. 바람에 함부로 내던져져서 저 바위 틈에 언제 움트고 뿌리를 박게 됐는가. 무색한 수리막으로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위 위에 위태롭게 자란 못생긴 나무 한 그루. 사나운 비바람 속에 자라며 눈보라를 이겨온 나무다. 바위에 짓누리는 그 억압이 과연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홀로 산을 지키는 나무는 바위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살아왔으리 스스로 하늘을 지르는 낙낙장송이 아님을 알면서도 홀로 서기를 하여 왔으리 자신이 키워가고 있는 꿈을 먹으면서 살아왔으리 다른 나무들이 겪지 못한 역경을 이겨왔기에 다른 나무들이 볼 수 없었던 새의 잔등을 보면서 컸을게다. 못생긴 나무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저 세상보다도 청정한 무주 공산의 아침이슬을 머금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부러운 것이 없이 그러는 동안에 이 산에서 하나를 배웠을게다. 하나의 목숨으로 일편단심 마음속에 묻어둔 청산도 뒤틈없이 하나였을게다. 아픔을 이기고 고통도 삼켜온 나무이지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바위에서 악착스레 자란 나무를 차가운 나무라고들 하더라만 차가운 나무에 못생긴 그 모양 때문에 더 많은 눈길을 끄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나무는 베어지고 끌려내리는 수많은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정이 못 이겨 차가운 나무에 참된 시가 있고 선경의 그림이 있다. 차가운 나무, 못생긴 나무의 뜨거운 사랑이여. 새벽녘 찬바람이 꿈을 깨면 참이슬 한 모금 머금고 밝아오는 아침에 나름대로 기지개를 켰을 게다. 못생긴 자신만큼 홀로 서기에 본보기로 되어 못생긴 그대로 홀로 푸른 산을 지키니 외롭지 않느냐. 나무에 기대앉아 나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싶다. 산사나이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던 선인들의 얘기도 깡그리 잊은 채 이 산에 뿌리 내리게 된 이야기랑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는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랑 아침 몽몽한 안개 속에서 깨어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햇살과 함께 밝아져오는 잎새의 흐느낌도 듣고 싶다. 속 깊이에서 무언가를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느끼고 싶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는 못난 나무. 다른 나무들처럼 의옅한 자태도 없고 무사한 잎사귀도 없음에 장래 기둥감이 될 자신이 아님을 슬퍼하지는 않았을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통째로 바친다는 진솔한 내용의 시집일지 어이 알랴. 산만을 알고 산만을 지켜왔던 못생긴 나무. 산을 선택한 몸이고 산에 선택된 몸이기에 아마 가진 것은 산의 넓은 품일게다. 못생긴 나무 산의 공기처럼 정신하고 그윽한 잎내엄이 폐부에 스며들어 주었다. 새소리로 더욱 귓맛 좋고 산속의 개울물도

전보다 더 달콤하다. 그날이 호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봉우리 하나 더 넘어 못생긴 나무가 선 그 바위를 누가 부르는 듯 누가 기다리는 듯 허위 단심 찾아가기 시작했다.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결코 잘난 나무들이 아니다. 잘난 나무는 일찍 베어지지만은 못난 나무는 못난 탓에 끝까지 남아 푸른 산을 지키고 있다. 가물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허리 굽어진 못난 나무가 푸른 산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가. 나도 못난 나무가 되고 싶다. 고향은 자고로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굴에 깊은 정을 가진 못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해 고향이 지켜졌다. 너무 못생긴 탓에 저 큰 산을 저렇게 틈틈없이 지켜서 나무처럼. 산의 잡목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산을 지키고 산사태를 막고 산홍수를 말리는 등 녹색댐의 역할은 잡목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못난 나무가 없는 산은 골짜기가 없는 산을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에는 오묘한 인생 천리가 처세의 묘리가 담겨져 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일까? 아니면 바보가 더 많은 것일까? 암투와 이기로 시끌벅적한 인간 존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른다. 가령 가장한 바보들이 있다면은 그냥 바보들로 부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박학다제하고 명지하던 정판교가 난득호도라는 절창을 내놓았을 때는 이만저만한 숙고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어리석은 채 얼떨떨한 채 하는 사람은 바보일지라도 거룩한 바보들이다. 바보끼리 대화를 하면 편안하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과 간능한 사람과 이를 도모하면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오묘하기 그지없다.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바보가 되면 된다.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넘어가주면 된다. 바보 같은 수화가 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하면 도무지 정문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가 없다. 험난한 인간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비결은 큰 능력을 나타낸 데 있지 않다. 너무 드러나서 먼저 썩는 석가래가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면 흥하고 거역하면 폐망하게 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것을 능란하게 휘두를 줄 안다. 나는 오늘도 못생긴 나무처럼 살아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질그릇에 금은 보배를 담듯이 나의 못생긴 운명의 그릇에 나름껏 개운해는 정신적 보물을 담으면서. 그래서 작자는요,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을 지켜선 못난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비록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는 약삭빠른 일부 사람들처럼 소총명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올곧은 인간으로 되리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명이 달라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만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개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장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수송 여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훈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훈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훈천시 각 가두 대표와 발에 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메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훈천시의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은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승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천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0: 부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준시 대표팀이 4-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3으로 연결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은 2-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장시 대표팀과 왕청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대,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육석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비에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비에트 정부와 20여 개의 촌급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집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 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괄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예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지 의료 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0: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렴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룡정 거시안팀은 3-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수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조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걸렀습니다. 점수는 1-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에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반이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패스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됐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쐐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이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반이가 직접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0으로 됐습니다. 3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변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반이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부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부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드디어 3-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룡정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7,000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침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뒀고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선수들의 회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현지의 풍토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성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하계수성 요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차무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피복합니다. 그중 연길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길 창호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 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06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결 불화동화음악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동화음악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길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에 불화통화 수면이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수는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더불어 전쟁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연을 제공합니다. 분수쇼는 도합 세조의 노래를 윤번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잔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빛준에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시효도 펼쳐지게 됩니다.

0: 그닐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춰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 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길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0: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닐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1: 7월 3일 길림 일본은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 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변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모기에게 잘 물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물리지 않은 편이신가요? 모기에게 물린 후에는요, 가렵고 아프며 심지어 충격성 피부염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기는 체온이 높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신진대사가 빠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 리하면 뚱뚱한 사람, 임신부, 아동을 좋아한답니다. 또한 치트는 화장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목욕 빈도가 낮은 사람, 특별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모기한테는요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복장 색상도 모기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노란색 옷이 모기에게 더 인기가 있답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요 붉게 부어오르고 또 딱딱한 부종, 물집 또는 큰 수포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 관절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일부 사람은요 발끝 크기에 붉은 반점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손톱 크기만큼 부어오르고 주황의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긁게 되면요 이 작은 점이 물집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또렷한 가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가 빨리 가라앉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라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기의 존재는요 모기의 종류와 모기 독에 대한 다양한 개인의 민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는요 국부적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비누물 혹은 베이킹소다로 희석한 후 모기의 산성 독소를 국부적으로 중화시킴으로써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긁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몹시 가렵다면요 노감각 석재를 발라서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몰린 범위가 넓고 또 심한 가려움증 빨갛게 붓고 심지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 가쁨 등 전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긁은 후에 국부적 발열 및 삼출 또는 2차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자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몸의 땀 냄새를 줄여줘야 합니다. 모기를 흡입하는 것을 피면하게 해서 가능한 이 밝은색 옷을 입어야죠. 노출된 부위에 모기약과 화로수를 바르는 것은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요 화초에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고요 어둡고 습하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의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모기한테 물린 후 피부 반응이 더 심할 수가 있으므로 모기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름철에는 더위로 체력 소모가 많아지며 우리의 몸도 더 쉽게 지치고 나른해지게 됩니다. 피로와 체력 저하 후 여러 가지 질환이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으며 또 워낙 갖고 있던 만성질환도 재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에 맞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 연면조이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성숙 주임의사를 모시고 계절 특징상 조심해야 할 질환들과 그 증상, 탈수증과 냉방병 예방 방법,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실에 저희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건강은요, 1년 건강의 절반이라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여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 특성상 여름철에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악의 그, 습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하나는 저기 음식이 그 간염돼서 그 중독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또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증세도 과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하게 보게 되면 위장 질환이나 그다음에 더위, 식중독, 이외에 그 만성병이 있는 그 당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심기경색이라 신지출혈, 농궁쇄 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혈관이 주위 혈관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심장을 돌아오는 혈량이 부족해.

0: 그래서 녹봉지의 부주라든가 신지 최쇄라든가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위장질환, 뭐 더위, 또 식중독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 발병률이 높은 여름철. 왜 이런 질환들이 발병률이 높은

0: 체질, 그러니까 소결이 많은 체질들은 응당 체내에는 스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습이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서 체수, 체액 순환이 안 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또 혈액순환 장애도 오고 또 혹시나 그 이런 것들이 다 응결돼서 체내 습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우리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위 혈관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 심장을 도로는 혈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각 장기에 보내는 혈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병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음식물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러네. 이런 증상 환자 구체적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0: 급성 위장염인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아래 그러니까 위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간염돼 갖고 염증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래서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구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일반적으로 그 소염제 같은 거 써서는 설사가 잘 묻지 않고 환경 개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나는 더위에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은 대기 가운데 습열이 높아지면서 그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원래는 인체가 체내의 체액을 평형시키는 이런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약하다 나니까 나가는 저 수분량을 공제 못하고 다시 흡수 못하기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실점인가 무슨 토수의 탈수하는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위를 먹습니다. 그다음에는 저기 그 식중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거의 차에 오늘 드셨던 저기 채를 아까 봐서 빙장에 넣었다가 이튿날에 데워서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특히 냉채 같은 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오염된 이런 음식을 사시게 되면 소화도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1: 네. 네. 경한 질환은 뭐 보면은 뭐 집에서 스스로 응급 조치로 등이 이런저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경한 질환에 대비한 사용 방법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보통 보게 되면 그 위장도 질환이 더 많고 더위도 있긴 있지만 그 프로수가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중독도 네. 많습니다.
1: 예.
0: 식중독도 그렇고 위장질환도 그렇고 다 그 바이러스나 세균 오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구토라고 설사라고 복통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또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잃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응급조치를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염제 같은 거나 위장염이라든가 혹은 심혈관 질환 있을 때는 무슨 후방단선 디월이라든가 수쇼주신완이라든가 혹은 무슨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도 드실 수 있는데 좋기는 초기 증상이 한번 약 드셔서 증상이 멎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게 되면 인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집에서 응급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요 빨리 전문의한테 보여야 하죠. 병원으로 찾아서 어떤 심한 증상을 보일 때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0: 그러니까 급성 위장인 경우에는 복통이 나고 설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구토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약 드셔도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네네. 큰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1: 그래요.
0: 예, 그래서

0: 인사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나 허공 근육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더위를 그래서 더위로 인해서 체내의 수분이 과다하게 소실됐을 때는 혈경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혈공급이 따라먹고 하기 때문에 엄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도 위협해질 수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드셔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경한 경우에는 단연수 그러니까 연한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 체내의 수분이 과결돼서 혈이 농축되고 또 혈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연한 소금물을 드셔서 더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위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몇 가지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평소 어떤 면에 그러면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0: 모두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습열을 방지하고
1: 네.
0: 두 번째는 그 오염된 음식을 드시지 않. 그다음 하나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리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여름철 되다니까 과량의 그 수분이 누실되기 때문에 수분을 제때 보충하고 그다음에 더운 날씨에는 잠을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쓰되 사람 몸을 향하는 그 에어컨 방향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도 좋고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또한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성 질환 환자 여름철만 돌아오게 되면 만성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 해서 주의할 점도 좀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재발.
0: 우리 만성 질환을 꼽을 때 그 만성 위장염 있는 분들, 그다음 장시로 있는 분들, 그다음 외소성 외이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름철에 들어서서 습열이 과중해지면서 증상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끊지 말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위장염 있으면 위장염에 대한 약을 쓰시고 그다음에 위축성 위염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위장도 혈액순환을 보충할 수 있는 약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로 있는 분들은 매운 음식이라든가 짠 음식이라든가 혹은 가로우라든가 시로가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만성질환 환자 뭐 1년에 한 번씩 뭐 그 주기적으로 뭐 봄이면 봄 여름이 여름철 이렇게 계속 걸리는 사람은 계속 걸리잖아요. 병도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보게 되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차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을 인차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1: 그
0: 체내 환기가 보통 위축성 위염이나 만성 위장염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위장도의 그 면역력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혹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거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만성질환 환자라면은 스스로 특히 계절성에 관해서 더 조심하고 주의를 돌려야 되죠.
0: 네,
1: 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병에 걸렸으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또 만성질환 환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0: 네.
1: 날씨가 더울 때면 가끔 뭐 가슴이 답답하다, 뭐 숨이 차다,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흐릿하거나 아프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0: 여름철에 들어서 그냥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그 다음에 그 특히 내세 많은 분들은 더운 예화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0: 깊게 주어야 됩니다. 주약에 먹이 되면 여름철에 들어서다 보니까 매집마다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대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 활동을 좀 삼가라 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온이 내려갔을 때 좀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우리 땀을 적게 흘리고 혈액 속 저기 몸 속에 있는 수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낮에 나가서 활동하고 경상적으로 봄 가을처럼 나가고 이래 하게 되면 대량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이 좀 더 높아지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흔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 연한 소금물이라든가 혹은 혈액순환 할 수 있는 저기 그 약물들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 연한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뭐 오지럼증 머리를 쳐들기 힘들다, 눈앞이 흐릿하다, 뭐 노공수의 부주, 뭐 이렇게 혈액순환 잘해야 된다 이렇게 뒷골 붙잡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0: 네.
1: 조심해 주시고 여러모로 여름철 하지 여름철 7, 8월 하게 되면 엄청 더워요. 예. 여름철 탈수증도 주의를 덜내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수분이 1%만 부족을 해도 진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1% 탈수증을 예방하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덜내야 합니까?
0: 주약의 그 자기 증상을 봐야 됩니다. 탈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그 몸이 마르고 그다음에 그 거우처우, 예,
1: 네네.
0: 그다음에 대변이 건조하고 이럴 때는 그 위장도의 수분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수분이 장도의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장벽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이 살을 미끄러 내려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우처우는 주약의 위가 열을 받아서 수분이 적어서 열을 받아갖고 위장도 있는 그런 악취 이런 것들 다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량이 그 땀을 흘리는 것을 좀 피면해야 됩니다. 운동을 낮에는 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에 기온이 내려갔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하게 되면 대량이 그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혈이 걸어지고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낮에는 량성한 근무지 이런 걸 찾아가서 거기서 휴식하는 것이 좋고 적당히 그 연한 소음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렇지 내 과도하게 필요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낮에는 일을 좀 적게 하시고 전하게 하고 아침에 기온이 괜찮을 때 좀 일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 한낮에 땡볕이 정수리를 내리지진다 하게 되면 그 온도가 상당하지 않아. 뭐 나한테 여름철에는 35도, 40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그 위성실을 보기도 엄청 더하지 않아요. 40도를 쏙 넘어 벗어지고 탈수증이 올 가능성. 그래서 바깥에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반일을 하시는 분들 꼭 조심해야 되죠. 이분도.
0: 네. 그렇습니다. 꼭 저기 그 뭐 건축 노동자라든가
1: 그렇죠.
0: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땀 많이 흘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1: 여름철 하면은 또 신체가 허약한 노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노년들 특히 뭐 7, 80세 이 무더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며 있어서 노인들은 어떤 면에 주의를 덜어야 합니까?
0: 그러니까 65세 되는 이상 되는 그 노인들을 보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원래는 신장이라는 것이 오폐물을 내보내고 또 왼쇄 쇼관에서는 또 인체가 소요되는 수분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조금만 지나면 그 물이 그대로 다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잘 보호하시고 부선하는 부선치, 부선징치 하는 이런 약들을 드셔서 정상적인 그 오폐물을 내보내고 좋은 물, 수분 다시 흡수하는 이런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그 더위를 자세도 몸에 있는 그 전해질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분이 과다하게 누실되게 되면 네. 신체 내 혈액순환이 아이되고 심장 기능이라든가 뇌혈관 뇌혈관이라든가 잘 막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 좀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내적인 그 고단백 음식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단백 음식을 자식이 지금 체내의 열량이 지내마에 발생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그 대신 많이 증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이래 하게 되면 역시 과량의 수분이가 인체 내에 모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매일 보게 되면 노인들이 등산하는 분도 많고, 걸음걸이를 하는 분도 많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은 항상 적당히 운동하시고, 아침하고 저녁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한다게 되면 부치 양수의 그 후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정 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순부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셔서 체내 수분을 수분 대사를 보존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보게 되면 황계라든가 타이즈선이라든가 당선, 시양선, 마이동 이런 것들을 적당히 비례로 해가지고 그 차수처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덮고 움도 덮고 이래서 체내에 있는 그 수액 대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조심할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보통 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댕기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10살 전 아이들을 보게 되면 기가 항상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신장 기능도 항상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황계도 양 작게 한 3g에 그다음 당삼하고 황징하고 대추 이런 기도 덮고 또 혈도 돕는 이런 그 차수를 적당히 드신 것이 좋고
1: 네.
0: 그리고 이치양인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회하는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여름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에어컨 사용을 빈번히 하다 보니까 뭐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르는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을 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냉방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냉방병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 틱톡에서도 봤는데 뭐 이틀 연속 쐬고 하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하고 쇼크 증상 와서 병원에 막 입원을 하더라고 보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더우니까 저기 쿵테오를 키고 그다음에 추위 렁풍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자칫 생명 위험도 있죠, 이거?
0: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1: 예, 그렇죠.
0: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20% 내지 30%가 하락합니다.
1: 맞아요. 그렇죠.
0: 이래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간염을 흔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질환이 잘 생깁니다. 감기라든가 여름철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상호흡도의 면역력이 많이 강화됩니다. 냉기가 호흡도 기관으로 통해 저를 피해 들어가기 때문에 콩 여름철에도 겨울철이 아닌 것도 콧물 술술 나고
1: 네. 맞아요.
0: 네. 머리가 아프고
1: 그래.
0: 그런 현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중이치왕 같은 거, 황계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은 덥다고 창문을 세게 열어놓고 크게 열어놓고 창문 딱 옆에서 자다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증상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감기 증상하고 또 입이 삐뚤어지고 뭐 젊은 층에서도 예?
0: 예.
1: 우리 주변을 또 보면은 여름철에 보약을 쓰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여름철 보약 쓸 때 우리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네,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대기 기온과 환기가 우리 심장을 통한다고 말합니다. 시아지 통이신
1: 네.
0: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심장이가 양기가 많이 고갈됩니다. 어찌 그런가? 여름철에는 그 체내의 그 열량이 잘 방출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운행이 빨라집니다. 이래서 심장에도 힘이 더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신양, 부신치 이러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보게 되면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심장질환, 만성질환 있는 분들이 생활습관 수성상에서 여름철에 대해서 뭐 찬 음식, 시과, 시안과 그 양장과에 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 矿泉水라든가 양장과에 이었다가 드시게 되면 심장질환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도 뜨스한 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로인들 저희들은 열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찬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찬 거 갑자기 굴컥굴컥 든다는 얼음 보송이 같은 왕왕 씹어먹는 거 드신다는 이런 경우는 머리가 띵해나고 어떤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는 혈액이 농점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하나는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기경색 같은 거 젊은이들은 좀 괜찮은데 로인들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1: 너무 차거나 갑자기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안 좋다. 그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뭐 40도 좌우로 이제 드시면 좋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죠, 로인들은.
0: 로인들은 어느 때라도 목 안에 크라크라대해서 찬 거 드시게 되면 절대 됩니다. 65세 이상은 분들은 항상 45도 이하, 40도 이상 뜨스한 물. 이게 거저 물을 마시는 것 같아도 체내 열량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체내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몸에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여름철 보약 쓰는 면에 대해서도 그리고 따뜻한 물 자기 몸 체온에 가깝게끔 그 미지근한 물로 꼭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름철에 또 음식 섭취에 있어서 중시를 돌려야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름철에 들어서서 섭취하기 좋은 음식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여름철이라도 심장을 위해서 양기를 보충하고 심장의 양기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체내의 과다한 수분 빼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보게 되면 그 칭르 제수하는 과일들 시과라든가 대과라든가 황과, 동과, 그 다음 구과, 스과, 시후루 그 다음에 랭어라든가 그 다음 리도우라든가 이런 양인들은 이렇게 들어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어민이나 소민들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위장도에 원래 양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원한 성질을 가진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像 그 구기자라든가 대추라든가 산야오라든가 황게라든가 이런 것을 음인들이 드시는 게 특히 태어민 같은 서양 서민 같은 분들은 이런 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젠피 취스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이 덥다는 게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노인들은 그것이 물을 마시면 인차인차 빠져나가기 때문에

0: 괜찮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물이 자빠 못 지기 때문에, 에, 그, 잼피, 그러니까 비장을 건조하고 숨을 빼는 이런 음식, 그러니까 인위를 파는 게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치샤돌, 후링, 산여, 바이벤돌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에, 첸스, 어, 이런 것들을 쓰셔서 비장을 건조하고 숨을 빼는.
1: 네. 예. 이 좋은 음식이 많기는 많아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너무 많이 또 먹다 보게 되면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0: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갈심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 이래서 갈심을 보충할 수 있는 건 타우즈, 예. 그 다음에 리즈, 샹지어, 마오돌, 토돌, 예. 하이다이, 즈차이, 시홍스, 이런 걸 드셔서 가슴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 하나 보충하고. 그 다음 하나는, 우질, 단백질. 단백질 진짜 과분하게 드시지 말고, 어, 보게 되면 야로, 어, 그 다음에 초유, 지유, 이런 것들을 드셔도 괜찮고, 그럼 달걀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하나, 예. 그 다음에 두부, 또우장 이런 것들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예.
1: 예. 좋은 음식은 이래서 이렇게 꽤 되는데 나쁜 음식, 나쁜 음식이라서 자기는 뭐 쓰레기 뭐 그런 음식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안 맞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맛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먹다 보면 내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도 있잖아요.
0: 예, 있습니다.
1: 예.
0: 그 적당히 드시게 되면 약이 되지만 많이 드시면 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 덥다 해서 과량적으로 그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빙상에 있었던 이런 채들, 예. 그 다음에 빙피주, 이런 피주들 되게 되면 빙피주로 많이 마시지 않을까.
1: 예. 너무 과하게 드시는
0: 그 다음에 종류, 소커, 예. 그 다음에 지낸 매운 음식, 예. 그 다음에 거의 수차, 그러니까 빙상에 였다가 이튿날에 아까 와서 또 데워서 다시 자치지 말고 다 재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래요. 뭐,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이로울까요?
0: 주하게 보게 되면 체질에 따라 부동한데 태양인과 서양인 경우, 그러니까 속열이 많은 분들은 도츠, 쿠과, 리돌, 둥과, 네. 야로, 소실라, 예. 그 다음에 태어민과 소민들은, 그러니까 양기가 부족한 분들은 소스, 저기, 성릉, 예. 그 다음에 그, 인이를 같은 거 좀 많이, 산여, 성장, 모돌이라든가, 허원수이, 예. 른선, 성장, 차,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적으로 말해서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숨을 빼고 양신양, 그러니까 심장이 양기를 돕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름철의 건강에 유리합니다.
1: 그렇죠. 이 먹는 것으로 해서 질병이 생겨요. 여름철에는 맛있거나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또 음식이 상한다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몸에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철 정말 건강에 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상식들도 많습니다. 여러모로 뭐 운동도 중요하고 또 먹는 음식 그리고 뭐 에어컨 사용에서도 그렇고 냉방 그리고 얼음 과자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얼음 산물 뭐 굴룩굴룩 맛있어 보게 되면 정말 나쁘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보통 그 젊은이들은 얼음을 통째로 남겨도 탈 안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양인하고 태양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어민과 소어민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서 예. 찬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걸로 너무 차갑게 하면 몸에 바로 이제 해가 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하시다는 얘기를 앞에서 해 주셨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봉우점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 조이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조이모사를 모시고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은 쉽게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나는 시기인 것만큼 계절 특성에 맞게 생체 리듬을 잘 조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영양 섭취를 잘해주시고요. 또 적당히 신체 달리를 해가며 비루하게 굴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소녀 같아요. 여러분. 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아리랑으로 삼 아리랑. 네. 여러분 갖고 선생님 갖고 오셨죠?
1: 네. 네. 재미있는 아리랑이에요.
0: 네. 네.
1: 조금 이제 구슬표기도 하고,
0: 네.
1: 구슬표기도 하고,

0: 가사 내용을 좀 보면
1: 네.
0: 천리나 언덕. 천리나 네.
1: 언덕.
0: 예. 그리고 뭐 정든님 올 때만 기다린다니.
1: 우리 그 아리랑을 보면은
2: 무슨 새 말씀 이네
1: 안 들려요?
2: 예.
0: 내 말이?
2: 가끔가?
0: 아, 네. 제가 크게 얘기할게요.
2: 있어요, 좋습니다.
1: 네.
0: 네.
1: 새로운 아리랑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거예요.
2: 예. 예. 좋아요.
0: 좋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0: 자, 악보를 잘 보십시오. 네.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니고 좀 중간 속도로.
1: 네. 네.

0: 이만한 속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 네.
0: 네. 들어보셨나요, 이거?
1: 못 들어봤죠.
0: 못 들어봤어요.
1: 못 들어본 아리랑이고요. 예. 네. 이 아리랑은 우리 연변에서 채집, 수집 정리를 거쳐서
0: 네. 예, 연변 지구에서 수집해낸 아리랑입니다. 네. 그렇죠.
1: 예, 네, 그럼요. 이 가사말은 가사말은 아리랑 아리랑 아리 아리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0: 네.
1: 우리 아리랑 고개를 넘겨 주소. 이 그 가사말은 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네.
0: 자, 후렴 부분. 후렴 부분 먼저 볼게요. 자, 후렴 부분 보십시오. 네. 앞 첫 두 줄. 아리랑 아리랑 자.

0: 무슨 장단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장단인지? 응? 무슨 장단일까요? 덩, 덩, 따, 쿵, 따, 덩, 덩, 따, 쿵, 따. 세 박자, 따, 따, 쿵, 따, 덩, 덩, 따, 쿵, 따. 하나, 둘, 셋. 에이,
1: 양산도
0: 장단. 양산도 에이, 하니까 아시네. 네, 양산도 장단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아리랑

0: 각자 각자 제 나름대로 기억을 하니까 화음이 막 들리네요. 네. 네. 화음으로 막 들립니다.
1: 네. 제시다.
0: 네, 제시다. 제시다. 한마디 떨어지면 난리 났어요. 네. 자, 아리랑 아리랑 자.

0: 그렇습니다. 네. 쉽지요?
1: 아니, 나쁜다.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우리 나도 쓴다.
2: 네. 예. 그렇게 뭐 쉽지는 또 그렇게 예, 너무 어렵지는 않죠.
1: 쉬운 것 같으니
3: 네. 쉬운 것 같은데
1: 이게 똥좀
2: 다른 땀이 돼. 동동 따끈따 동동 따끈따

0: 자. 네, 이게 이 또 이 알이랑은 후렴을 후렴이 조금 다르니까 네.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1: 아, 재밌습니다.
0: 재밌죠?
2: 자, 그다음 그 밑에 1절.

0: 재밌죠?
1: 네. 덩덩딱. 자, 우리 어미란 선생님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불러보세요.
2: 뭐야? 재밌다. 무슨 웃음이야, 이렇게. 예.

0: 네, 여기 가사를요, 옛날에는 네. 가사를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1: 네.
0: 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 가사 말이 맞으면은 붙여서 네. 다 노래를 했어요.
1: 어, 그럼요.
0: 예전에는. 아리랑 강남은 여섯 글자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를 여섯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1: 그렇죠. 즉흥이에요.
0: 즉흥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습니까?
1: 저요?
0: 네. 여섯 글자.
1: 여섯 글자. 어. 아리랑 교실은?
0: 네. 아리랑 교실은. 그 다음에. 홀리나 언덕 네 글자잖아요. 네. 다섯 글자. 그럼 다섯 글자 또 뭐 있을까요?
2: 저실은
1: 좋구나 좋네
0: 아리랑 교실은 좋구나 좋네 그 다음 또 정드님 올 때만 여섯 글자
1: 금요일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
0: 아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아시죠? 다시 네. 한번 불러봅시다. 네. 아.

0: 다음 또 우리 학생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예?
1: 두 선생님, 딱 두 선생님이 오다 또 여자. 예?
0: 두, 아니 저를 여지 말고.
1: 예, 우리 그만 읽고.
0: 첫째도 둘째도.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제일
1: 최고이지. 네,
2: 그래
1: 최고이지.
0: 건강이 최고 이렇게 되고 맞아, 그다음 맞아. 뒷말을 이어보세요. 어머니 선생님
3: 건강이 최고.
0: 어 그다음
3: 오늘도 내일도
0: 내일도
1: 내 건강 네 건강
3: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0: 그렇지.
3: 네.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네.
0: 어 첫째 그치 맞죠?
3: 첫째도 둘째도
0: 첫째도 둘째도

0: 됩니다.
1: 창작곡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아, 아리랑 교실을 학생들 그 작곡 작사로
0: 작사로
1: 그럼요.
0: 자 한번 처음부터 불러.

0: 노래가 또 손멋인데요.
1: 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또 건강이 최고고 그 다음 네, 또
0: 그 다음 뭐가 최고죠?
1: 그 다음 뭐가 최고예요?
0: 건강이 최고고
2: 최고죠.
1: 네. 우리의 연변을 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0: 그렇죠. 연변을 널리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연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그렇죠. 그렇게 되죠.
1: 앞에는

0: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1: 뭐라고 하세요?
0: 냉면도 있고 양모차일도 있고요.
2: 그래 아니면
0: 된다. 네. 그 앞에는
2: 민속문화
3: 민속문화 살기 좋

0: 그 뭐죠? 조조국의 오호스하이.
1: 저국에서
0: 바 저국의
2: 방방곡곡에서
0: 자자 오세요. 그렇죠. 네.
1: 가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미리 가사를 준비를 해서 예, 우리 네. 어미란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에 여기다 가사를 한 네 절 정도 만들어 넣어 보세요.
0: 네. 네. 연변에 오면은
2: 작사다.
0: 그렇죠.
1: 연변에 오면은 미식면에 있고요.
0: 미식 문화 즐겨요.
1: 글쎄 만들어 보시라고.
0: 그래요.
1: 오늘은 여기 있는 가사 그대로만 하고.
0: 아 그럼요.
1: 네. 네. 네. 자, 멋있는 가사를 만들어서
2: 한번 해가 단락시 해야 오면 되지.
0: 아 그래서 우리 그 가사를 우리가 10절씩 합시다.
1: 10절씩
0: 짧잖아 짧잖아. 그래서 헌화세는 하나 하고 네네네. 제가 하나 만들고
2: 우리 하나씩
0: 여러분 한 분씩 다 하시고.
1: 그러니까.
0: 그럼 각자 본인의 사설만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자.

0: 후렴은 아. 잘 하시는데 이사 안 먹으셨네요.
1: 네.
0: 머릿속에 이제 딱
2: 다 후렴이 갔네.
0: 어, 맨 아니라고. 어, 맨 위에 두 줄이 후렴이에요.
2: 네.
0: 어, 자. 다시 한번

0: 잘하셨어요.
1: 이렇게 아리아리 무엇도 이거.
0: 좋죠. 덩. 덩. 덩. 덩. 덩. 덩.
2: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0: 잠깐 얘기해 주세요.
2: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3: 예.
2: 저희가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4: 연필이 없구나.
2: 연필이
4: 좋은 게 속도 있구나.
2: 다른 예. 미리 그 다른 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름길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아리랑 우리가 예전에 그냥 아 호령군은 보통 아리아리랑 내려가는 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올라갑니다. 그다음 아리랑 예. 아리랑 아리랑 그다음 아리 아리 아리 같은 음이에요. 아리 아는 조금 내 소가 낮죠 음이. 그리고 뒤에 음은 다 똑같은 답니다.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리 다 같은 아리거든요. 뒤에 아리 두 개 아리는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네. 그래서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리 아리 아리 그다음 랑에도 같은 그 음에서 잡고 랑랑 마지막에 앙 마지막에 앙.

0: 세 박자.
1: 따, 아, 아, 앙. 세 박자. 예. 세 개. 따, 아, 앙. 아, 앙. 마지막에는 응으로. 예. 그, 우리가 아리랑 발음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걸 꼭 쉽지 않으면. 네. 아리라로
0: 드리죠. 라, 이러면 네. 안 돼요.
1: 라앙. 마지막에 응. 네. 그렇지. 앙. 라앙. 예, 이렇게 앙. 마지막에 감으시고. 그 다음, 아리라앙. 라앙. 뒤에 아리라앙. 그 다음, 거. 이 부분은 거 자는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거.

0: 웃어. 이건 괜찮죠. 그 다음, 아리랑,
1: 강.
0: 아리랑, 강은, 랑에서 강남은 다 같은 음입니다. 다른 음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아리랑 같은 음, 강남은 여기까지 다 같은 음. 그 다음 천리나 변언 천리나 언 네 언 뒤에 언입니다. 천리나 언 더 음을 살짝 올려서 덕 여기 억 마지막에는 이 귓 받침 하셔야 덕입니다. 언덕 천리나 언덕 에역 그 다음 정드님 올 때만 정드님 올 때만 그 다음 기다린다 네 이 부분 어렵지 않은가
2: 쉽죠
0: 네 그럼요 쉽죠
2: 네 자 집에 돌아가셔서 네. 가사 하나씩 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리고 등수를 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사가 제일 좋았는지 네 1등 2등 3등 1등 1명 네 2등 3명 3등 4명
3: 아 그럼 다 그러면 다 들어가
2: 다 줘야죠 다 줘야죠
3: 네, 알겠습니다
2: 네, 1등 네. 1명
3: 네
2: 2등 3명
3: 3명
2: 3등 4명
3: 4명
4: 그럼 냉면 찰떡 꼭 했으면
2: 좋겠어요
3: 네. 냉면 찰떡 상금은 네, 냉면 찰떡 네. 좋죠 자 다음 시간 기대하겠고요 네. 잊지 마세요 숙제를
4: 알겠습니다
3: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0: 아리랑 교실은 행복하여라 그쵸? 다음에는 이걸 주제곡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밀한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졸려와 박고 일행은 해질 무렵에야 유착평에 이르렀다. 유착평은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다. 1, 200가구 남짓 사는 동네인지라 작은 거리 하나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죄다 낡고 오래된 판자집뿐이고 가게라고는 열아문 개가 다녔다. 마을 남쪽에 작지 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자수이었다. 그리고 북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자수가 시작되는 차원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금방 본부를 찾았다. 가난한 사람들 집은 작아서 지도를 걸 수 없었기에 홍군은 대부분 지주가 살던 집을 본부로 삼았다. 문 앞에는 언제나 거미줄 같은 전화선이 늘어져 있고 밤이면 램프가 내걸리었다. 한밤중에 편지를 가져오는 통신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가에는 저택 앞은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가 훤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졸레와 박고가 문에 들어서자 안에서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덕이 집안에 있는 높은 층계 위에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노란 눈을 부릅뜨고 로우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었다. 층계 아래로 너덜너덜해진 데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은 팔군단의 젊은 사장이 보이었다. 그 곁으로 병복을 입은 여성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참모들 몇 사람도 둘레에 있었다. 젊은 사장은 반듯하게 서 있기는 해도 얼굴에 불만스러운 빛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얕보는 표정이 흘렀다. 키가 큰 리덕은 졸레와 박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곧장 층계를 내려와 성큼성큼 걸으면서 선수를 쳤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치다니 사장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귤을도 다르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리덕은 독일어, 영어와 로우는 잘했지만 중국말은 몰랐다. 리덕이 로우로 소리를 치면은 곁에 서 있던 통역관이 중국말로 옮겼다.

0: 총력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은 리덕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댓글이를 했다.
1: 이것은 모독입니다.
0: 그는 리덕을 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얼굴을 주울래 한테로 돌렸다.
1: 우리 사는 2-3천명쯤 되는데 싸움을 하고 나니 수백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걸 두고 어찌 도망쳤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2: 그럼 적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두 사람은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주울래는 냉정한 얼굴로 작전국장 설풍을 돌아보며 물었다.
1: 무전기는 다 설치했습니까?
3: 네, 지도도 걸어놨습니다.
0: 설풍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1: 어서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알아보세요.
3: 네, 통신원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0: 주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사장을 보며 물었다.
1: 조병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3: 주부수석 동지.
0: 주병이 레이 바르게 말했다.
3: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8군단은 출발하기 직전에 조직된 대우라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번 전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로 옮겨와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0: 주병이 황포군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주울래는 그를 알고 지냈다. 그는 우등생이고 공산당원이었다. 주병은 남창 봉기에 참가했다가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덕을 따라 정강산에 올랐다. 얼마 전까지 그는 1군단의 团장이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용감하게 공을 세웠기에 8군단을 만들 때 사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사실 주병은 8군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새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주력부대에 편입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가 박고와 이덕이 반대하여 부결된 적도 있었다.
1: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병이 싸움터에서 도망을 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0: 주울래는 알만하다는 뜻이 웃으며 말했다.
1: 지금 동진의 8군단 상황은 어때요?
3: 모두 흩어졌습니다.
0: 주병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1: 우리의 정치위원과 제 호위병도 총에 맞아 죽었지요.
3: 제가 강을 건너오자마자 리덕 고물을 만나서 정황을 보고했더니 다 듣지도 않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는 처벌하겠다고 저렇게 야단입니다.
0: 리덕은 주병이 말할 때마다 통역관에게 무슨 말인지 어서 통역하라고 눈짓을 했다. 통역관이 민감한 이야기를 얼마쯤 누그러뜨려서 전달을 했지만 리덕은 그래도 야단이었다. 리덕은 곁에 선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1: 당의 허락이 없이는 지방에는 여성 동지를 부대에 데려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인 당신은 부대를 잃어버리고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 규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3: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내는 제가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0: 주병이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로 소리를 쳤다. 병복을 입은 여성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용기를 내어 리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다. 남편이 부대에 있어서 저도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 소베트 비주를 받고 우도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당신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자 참모 한 사람이 슬쩍 끼어들었다.
4: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리수죽 동지는 확실히 우도 연 소베트의 비주를 받고 뒤쫓아온 겁니다.
0: 리덕은 곁에서 리수죽의 표현을 들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 참모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그러더니 주병에게 삿대질하며 말했다.
4: 이번이 어디 처음입니까? 동지는 교정을 따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결같은 유격주의란 말입니다. 게다가 동진의 부대는 규리를 아주 어수선합니다.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지날 때 말해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걸 내 눈으로 여러 번 보았어요. 이게 어디에 제

0: 제대로 된 부대입니까? 나는 제3국 재단의 파견으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는 치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참모들에게 소리를 치었다. 저 사람을 꼭 군사재판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어서 묵도록 해요. 참모들은 서로 쳐다만 볼 뿐 손을 쓰지 않고 졸래의 눈치를 살피었다. 박구는 남의 일처럼 말없이 거닐고만 있었다. 졸래는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잠깐, 총정치부에서 먼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박구와 리덕을 보면서 말했다. 지금은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좀 쉬어야겠어요. 리덕은 환한 얼굴로 내뱉더니 공중한 다리를 성큼성큼 옮겨 뜰을 나갔다. 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박구도 말했다. 그럼 가서 쉬도록 하세요. 주울래가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설풍과 함께 층계를 올라가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조병이, 오늘 일은 내가 똑똑히 밝혀낼 테니 먼저 돌아가세요. 부대원이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잘 거느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울래 동지. 주병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조래는 여성 동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네 수족 동지, 이번 행군은 여성 동지들을 적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지가 이렇게 왔으니 효양 중대에 가서 정치 전사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목매인 소리로 대답하는 걸 보아서 감격에 겨우 우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고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다. 졸래는 설풍이 준비해놓은 것이 푹 만족스러웠다. 설풍은 화남에서 태어나는데 역시 황포공관학교를 나왔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유백승이 리덕에게 밀려나간 뒤에 총참모부 일은 그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어서 현재 상황을 말해보세요. 졸래는 대나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부대가 모두 건너왔습니까? 주부주석께서는 아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졸래는 흥국을 불렀다. 도시락에 밥이 좀 남아있겠지? 물을 좀 끓여 말아줘요. 그러고는 곧장 설풍에게 눈길을 돌렸다. 설풍은 낯빛이 금세 어두워지었다. 그는 지도 위에 푸른 댕기마냥 선명한 상강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건너기는 했지만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8군단은 거의 다 흩어진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8군단의 보고를 보면 전투부대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속기관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 문제는 부대원들이 앞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직이 어수선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제멋대로 밥을 짓고 잠을 자는데 말이 아니랍니다. 다른 부대는요? 5군단의 34사가 추격부대한테 포위되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졸래는 속이 따끔거렸다. 본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34사였다. 이 사는 마지막까지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연락은 되었습니까? 반나절이나 무전으로 불러댔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추격해오는 추훈은 종대가 문시에 이르렀는데 34사는 아직도 신우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졸래는 급히 지도 앞으로 다가가서 신우와 홍수각 동쪽에 있는 산간지대를 뚫어지기

보았다. 29세의 키 작고 야무진 호남 사람 진수상이 떠올랐다. 국민당 군대에서 기하여 넘어온 사람인데 용맹하게 잘 싸워서 올해 34사 사장으로 되었다. 막 부득이한 때가 아니고서는 그가 이런 무전을 칠 리가 없었다. 주울래는 마음이 무거워 지도를 보며 중얼거리었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만약 오늘 밤에도 몸을 빼지 못한다면 내일 적들이 계수를 점령하면 어떻게 건너온단 말인가. 그는 몸을 돌려 설풍에게 물었다. 지금 연락할 수는 없습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계속 불러보세요. 흥국이 따뜻한 밥을 들고 들어왔다. 조금 전이라면 이 밥이 모자랐을 테지만 34사 소식을 듣고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다. 조례는 마지못해 몇술 뜨고는 그 그릇을 한쪽에 내려놓고 물을 마시었다.

사정이 지나자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종사랭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졸려는 외투를 걸치고 층계로 나갔다. 대문 앞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 불빛 사이로 주덕이 걸어 들어왔다. 종사랭 동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졸려는 층계를 내려가 주덕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주덕이 입고 있는 군복 울옷과 바지에 핏자국이 언뜻 보이었다. 졸려가 놀라서 물었다. 다쳤습니까? 아니, 단아는 어느 때고 내 몸을 뚫지 못할 겁니다. 주덕이 허허 웃었다. 소나무 숲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꼼짝 못하는 소년병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안아서 말에 태우느라고 피가 묻었다고 호위병이 말을 해주었다. 종사령, 우리는 당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겼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주덕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서 무던한 웃음을 지으며 퉁을 놓았다. 원래 내 입당을 조선한 사람이 어찌 내 나이도 모르고 있습니까? 시인이 되려면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일로 잔피가 굵은 사람이랍니다. 졸려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절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계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0: 어깨 쓰거나 통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이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내 이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란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혼합병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대성장하신 피세람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장가진 좀 전문하겠어요.
0: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뭐하고 뭐를 먹지 말고 저기 딴 약을 먹지 말랬던데 그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약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0: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면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 쓸 필요 없고 무 같은 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를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 해를 보충하는데 무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을 막는다. 이 틀임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폐출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무는 피하십시오.
2: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간 뒤와 먹어 이렇습니까?
0: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모순에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2: 아니 우리 저기 뭐인가 전번에 백수화에 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대요.
0: 아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2: 백수화 이렇습니까?
0: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병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

0: 명령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남자나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제 동생이 지금 가마성 유경택으로서 두풍이 두번왔는데 지금 이 건네 보수하는 속에서 철저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온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가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그저 어지러워서 막 다 빠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 건네 보수하는 속에서 혈압이 지금 145
0: 예.
2: 그래서요, 아주 영, 뭡니까, 어지러워 봐야 한다, 지금. 그리고
0: 이 전문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땅땅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생겨서 피가 별덩어리가 생기는 잔치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중풍 환자들 아주 좋습니다.
2: 네. 그래서 예, 뭡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0: 네.
2: 그럼 심장도 예. 지금 작동이 70, 80%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네.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 게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 감사드린 활동에 참여하려고 내 지금 전화드립니다.
0: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야 15곽들인데 이번 의대 활동 역시 좋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아, 우리 뇌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그걸 인지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 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1: 네, 남자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하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항상 머리가 싱하면서 혈압 자꾸 높고 위혈압 자꾸 치고 그리고 자꾸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네. 그리고 또 귀에서 소리 나네. 예, 자꾸 여러 가지 모병만 당합니다. 그래서 네. 이 건재 보상하는 저는 야, 이 약이 정말 스스로 좋답니다. 네.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사진 약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수비는 근데 보시면 이게 수비는 한 달 많이 넘는데
0: 예
3: 귀에서 손나는 것도 잡손나는 게 그것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선 각이 남았고 그러면서 예. 허리 다리 쏘아나고 다리 그러던 게 이것도 예, 좋고 그리고 심장도 두근두근 이것들이 나가지고 어쨌든 이러면 저 지금 돌아선 각이 남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논의에 들어가서 이 약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약 저희가 돌렸다 됐습니다. 이렇게
0: 많이 저희가 땄습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이거 다 알고서 이렇게 돈 스스로 좋으니까 오늘 장기를 얻었으다고 이거 할 때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으면 그래도 잠깐 장전하게 됐다.
0: 예. 이번 우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예. 열과 싸도 열과 끓인다 말입니다. 예.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가고 예. 예. 또 써볼 만한 약입니다.
3: 예.
0: 예.
3: 난 정말 합당합니다.
0: 예. 계속 치료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울주에서의

0: 식당에 와서 이거 내봤지 않았어? 예, 예, 정품이 왔는데, 저는 반개고, 저, 예, 집어 알라. 다 핀 것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면 올라옵니다. 그렇지, 올라옵니다. 잘 걸지,
1: 예, 예.
0: 하면서,
1: 예.
0: 그리고 이, 좀, 그니까, 침대 위에 올라, 올 때도 예, 올라와서 이렇게 잡았던 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그니까, 봤어요. 예. 그런데, 예. 쭉 올라가고, 침대도 때까지 올라갑니다.
1: 예.
0: 예, 그게 다 예, 저는 좀 기대했었고, 또 예, 서른 용도 아주 보고, 예. 어떤 데는 잘 안 나갔어.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꺾고 소변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잘 나가고 소변 자주 아이 봅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예, 이 교묘 경련도, 치매 정신도, 예, 울집들은 단계 자꾸 와서 같은 집으더라고. 그리고 예, 예, 쉬다 일어나기란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밥을 먹었던가 결속이 된다.
1: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 예.
0: 역시 말인데, 그랬네. 선생님 약속 효과가 이쁘게 들었던가. 이게 지금 한 번도 밥 먹었던가 이런 말 되고 집도 어디서 들어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예, 동맥경화 할줄 없던 것도 예, 동맥경화 할줄도 다 잡아줬고, 예. 그 다음 이 정도니까 예. 하품 잡고 합시다. 지금 게 하품 다 한다.
1: 예,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적인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니까 바로 우리 혈액 속에 혈홍단백,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홍단백이 적은 겁니다. 적혈구에 있습니다. 적혈구란 게 혈세포인데,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수를 콩팥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약을 쓰다, 용 썼습니다. 여기에 잠도 잘못 자는 게 잠도 용 잘 잡니다.
1: 네.
0: 그래. 선생님이 어렸어도 이렇지 않습니까?
1: 어렸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저성 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0: 예, 지금 예,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빙이 점점 더 좋아서 수용자는 씁니다. 그래, 선생님 네.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네보시화는 건중 황제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를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재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네보시오 하는 같았습니다.
1: 네.
3: 예, 저번에 그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어지럼증도 있고 그다음에 자꾸 소변이 저래한다 말한다. 밤에도 자꾸 가고 네. 낮에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또 평상시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1: 소변이 난다 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콩팥이 허하면 골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지휘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적은 증상 다 나타나요.
3: 예, 예. 그래갖고 저는 예. 저번에 이 약을 잡은 게 영양에 효과 좋다지 않을까. 소변자는 자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아니고 예,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1: 그래.
3: 내 하고 열통 싸우라 해서 내 지금 전화한다.
1: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 싸도 네. 열통들입니다. 예.
3: 네, 그렇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3: 네,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이제 저 걸리시면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3: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약이고 좋은 약이 맞는데, 우리 수여상펀드입니다. 약이라 할 땐 오래 쓸 수 없죠. 예, 열목시에서 세목순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고

0: 하고 경각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져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대장님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길 수 없고 특히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제 미국 구박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의

0: 소화도 안 되고 기름지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됐죠. 그래도 이 증상 중에 이렇습니다.
1: 예.
0: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밤사변은
1: 밤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0: 오, 그래도 이 뭐 구하여 쓴다부터 밤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내지 두,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1: 예.
0: 아, 그러니까 참 제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1: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네. 또 받았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쪽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1: 한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고백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은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붙이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좋아하십니다. 예.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겨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입간 냉목 구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폰에 신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단가 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4: 그분이 대단한 됩니다. 야 선생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예. 안에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예.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랬는데 야 정말 예 어찌 기쁘게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고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하고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예, 오늘 전화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그게 쓴거예. 그래서 예. 이하고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아 선생님 정말 예.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농철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기레이 관광도시로 부상함으로써 연기레이 야경은 더 황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최문석 작사 박광준 작곡의 연기레이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김옥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연영미'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mi'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105년의 세월은 산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지만 인민을 위해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말의 무게를 조국의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눈에 닿는 곳마다 번화한 도시, 고요한 시골, 웅장한 산천, 바로 선배들이 바라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생일, 이 특별한 날 지나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조국이 번영하고 창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0: 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도 역시 된장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는 된장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또 된장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1: 네. 된장과 역사를 같이 하여 온 조선족은 장기적인 식용 과정에서 전통 된장의 다섯 가지 특성을 총화하고 그 특성을 문화화하여 큰 덕자를 붙여서 된장이 오덕이라고 칭송하며 우리 생활 취향과 상사성 관계를 인격화하여 오심이라고 하는 게 그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0: 네.
1: 첫째, 다른 맛과 섞어도 제 맛을 유지하는 단심. 둘째, 오래 둬도 변질하지 않는 항심. 셋째, 기름진 냄새를 제거해주는 복심. 넷째,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다섯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화심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된장에 대한 조선족의 사랑과 문화적 뇌라면 된장은 자체의 독특한 맛과 간으로서 기타 음식의 맛을 낼 때 가장 어떤

0: 되는데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1: 네. 이 콩은 경작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0: 네. 그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야생 콩을 개발하여 주요 농작물로 경작하였는데 콩은 한량한 기후를 이겨내고 적박한 토지에서 당당하게 생장할 수 있으며 경작 기술이 간단하고 보관하기 편리하며 식보 기능, 즉 기근을 대처하고 신체를 보양하는 기능과 양리 기능, 즉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으므로 점차 전파되어 한전 문화로 풍부해졌습니다. 예로부터 당량의 능한 조선족은 발효 음식을 개발하여 왔는 바 일제히 콩을 삶아서 발효시켜 밀두를 만들고 된장을 제조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콩을 삶아 발효시켜 만든 밀두가 한때는 임금이 혼인 납세 품목에 오를 만큼 귀중한 그런 음식이었고 또 한때는 임금이 자연재해를 기근에 서러지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구황 양식으로 쓰이었습니다. 밀두로 만든 된장은 독특한 맛과 간으로 점차 여러 가지 종류의 전통 된장을 개발하게 되었고 된장을 재료로 하는 된장국, 해장국, 게장국, 된장떡 등 많은 음식을 개발하여 조선족이 식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재료로 보상했습니다. 담장을 낮게 쌓고 울타리를 낮게 두르며 가로하고 정갈한 장독대를 설치하는 거주 문화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보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속담이 이런 전통 문화를 대변하여 줍니다. 된장은 수시로 갖게 되는 가족 식탁이나 모임 식탁에 오르며 이웃 간에도 서로 맛을 보라고 나누고 먹는 음식으로서 된장 문화에는 이런 천막 공동체 인식이 다분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렇다면 콩으로 된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장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0: 네, 적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장은 일명 우리 그 청국장이라고 합니다.
1: 네. 청국장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었네요. 그러면 석장의 역사가 꽤 오래되겠네요.
0: 네. 석장이 언제 생겨났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래의 장을 발효시킨 데서 유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기원 683년 신문왕이 대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일 때 폐백으로 기라는 그 음식을 넣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석장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된장을 만들거나 석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볏짚의 작용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다면 볏짚이 빠지지 않네요. 그 이유가 네. 있나요?
0: 예. 된장 제도에서 볏짚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연 발효의 씨앗 역할을 하는 유용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적종원으로서의 작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빛집은 내수와 된장이 제맛을 내도록 발효를 이끄는 자연스러운 스타터 배양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집 속의 바실루스 세균들은 된장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며 감칠맛 나는 아미노산과 다양한 그 향기 성분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빛집의 바실루스 균주가 많았는가에 따라서 된장이 최종적인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수적인 작용을 보면 수분 조절과 동기성을 확보합니다. 매주를 만들 때 빗집을 깔거나 묶는 리본은 매주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 원활한 발효 과정을 조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전통 방식이 된장에서 빛집을 발효의 시작을 알리는 미생물 공급원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상업적으로 배양된 순수 바실루스 균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깊고 복잡적인 전통의 맛은 오랜 세월 빛집이 전해준 자연의 선물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인터뷰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볕집회 작용이 엄청 크네요. 된장 품위와 품질, 발효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뒷거구에서는 19세기 중후부터 고유한 석장 제작 기술 해왔으며 오늘도 여전히 조선족의 특색 음식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석장을 담그는 데 있어서 역시 순서가 있겠죠. 어떻게 석장을 만드는지 제작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석장도 된장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발효식품으로서 미처리면 임차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콩을 잘 선정하고 씻어서 물에다가 12시간 좌우로 불거둡니다. 둘째로 그 불거둔 콩을 물기를 빼고 가마에 넣고 또 삶습니다. 셋째로 그 푹 삶은 콩을 열기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퍼내어 대집을 한번 펴놓은 깨끗한 그릇 위에 담은 후 도자기를 덮고 그릇 아구리를 솜 이불 같은 걸로 덮어놓습니다. 넷째로 30도 내지 40도 온도에서 또 2일 내지 3일 발효시키면 콩 표면의 흰색이 시로리 같은 점액을 생기는데 이것이 발효 균입니다. 잘 발효된 석장에 소금을 조금 버무려 놓은 후 도자기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0: 농화동거나 그 덩어리를 만들어서 냉동시킵니다. 적당은 콩자체의 단백질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린지와 같은 생물 활성 원소가 들어있어서 건강에 또 보건에 아주 유익합니다.
1: 네. 이 섭장은 된장 만들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네요. 이 온도 조절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발효 시간도 2, 3일씩 걸림으로 석상은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발효 음식이라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 네. 이 과거처럼 모든 집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풍경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오덕된장위원회사에서는 이미 20여 년간 오덕된장축제를 펼침으로써 이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또 전통의 맛과 된장에 담긴 그 의미 등 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듯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장 담그기 체험 수업을 열어서 전통 발효식품이 소중함과 그 만드는 과정의 기회를 알리는 노력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우리말 속담 중 장이 단 집에는 가도 장이 단 집에는 가도 말이 단 집에는 아니 간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뭐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이런 된장에 관련되는 소박하고 천리성이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된장에 관련되는 소박하고 천리성이 있는 속담이 수십 종목이 됩니다. 이런 된장 계열의 속담들은 장관 삶을 영위하여 온 조선족의 지혜와 실천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된장이 삶에 주는 전통 정신, 문화적 의미를 아주 재치있게 설명하여 준답니다.
1: 네, 그래요.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된장은 특별한 날이 아닌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입니다. 수시로 갖게 되는 가정식탁이나 모임식탁에 언제나 오르며 이웃 간에 서로 맛을 보라고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서 된장 문화에는 촌락 공동체 의식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된장에는 조선족의 기후와 풍토, 생활방식, 그리고 어머니들의 정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연구하는 식품 기업이나 장인들이 조상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대인의 입맛과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다양한 된장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된장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 식품이자 오랜 세월 동안 대를 이어 내려온 소중한 음식 문화 유산입니다. 간단한 된장찌개 하나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나눔, 근면, 인내 등 조선족의 전통 미덕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민족의 소박한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집니다. 여행의 의미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전 환경심리학에서는 여행에 대해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의 여행만으로도 사람의 스트레스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상 업무로 복귀한 후에도 이런 긍정적 효과는 몇 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여행요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행은 단순한 휴식뿐만 아니라 일종의 반항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이나 청구서 같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 생기 넘치는 새로운 환경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어깨에 짊어진 압박감, 마음속의 고민,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 같은 것들은 모두 매우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가끔 이 요법을 활용해 평소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반복되는 생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보고 낯선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잡념을 잊게 되고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잠시 일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다 보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이 걸었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같은 책상을 나누던 그 친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하던 그 얼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말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듬어 주던 그 손길, 야단치시면서도 걱정 가득했던 그 눈빛.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슴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얼굴,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아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금입니다.

매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가끔 작은 고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시죠. 부부간의 소통, 자녀 양육, 가정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알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과학적인 식습관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결인지 지금 시작할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 바로 아이의 집중력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행동이 과도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약칭 ADHD는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인데요. 주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학업 성적은 물론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광주 적십자병원 수학과 주임의사 나리병은 많은 부모님께서 ADHD 치료를 오직 약물과 행동치료에만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요. 그럼 일상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음식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재료로 뇌의 경계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가금류, 계란, 살코기, 콩 제품 등을 매 끼니마다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성분으로 신경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 뇌의 염증을 개선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뇌전두엽 피질 속의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생선, 아마씨유, 호두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셋째 복합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이 음식들은 포도당을 천천히 배출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의 급등, 급락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찾는 습관도 줄여줍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9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아연 결핍은 집중력 저하와 직결되죠. 동물의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잡곡류 등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아이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을 준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AI로 숙지하는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AI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AI의 도움을 요청해 작문은 순식간에 완성되고 수학문제 답안도 금방 받아오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AI가 학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아이가 직접 고민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대신해주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독립적 사고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또 앞으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은 전 학습 단계로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AI는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발을 맞춰 국가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중소학교 인공지능 통합교육 지침 2025년판과 중소학교 인공지능 사용 지침 2025년판을 발표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고요. 또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베껴 숙제를 끝내는 습관을 버려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성형 AI를 수업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AI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답을 베끼는 도구로 쓰면 AI는 그저 답안 생성기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돕는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겠죠.

AI는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나왔을까? 뒷받침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다른 풀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유도하며 변증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위를 가리고 편견을 바로잡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AI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 건 모든 교육 관계자의 몫인데요. 선생님은 AI로 수업을 최적화하고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숙제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행정과 교육 업무를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 간의 교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대화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는 그 따뜻한 미소와 공감은 담지 못하고요. 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함께 탐구하며 느끼는 마음의 교감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과의 토론, 다양한 사회활동이 바로 아이의 감정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가 성장하는 토대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막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AI와 함께 올바르게 창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육 고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자주 꾀병을 부린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한 학부모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분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매일 아침이면 가방이 무겁다고 투정 부리고 시험 전 틀린 문제 정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옆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과 후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부모를 보기만 하면 몸이 나른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부모로서 화가 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아이의 행동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놀 수 있다는 건 몸과 마음에 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모 앞에서만 꾀병을 부리는 건 부모가 양보할 것을 알고 일부러 보이는 행동인데 이를 일종의 정밀 공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본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부모의 과도한 대리 행동인데요. 평소 부모가 아이의 일을 모두 대신해준다고 하니 아이는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아이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되돌려주는 실용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번째 방법입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분명하게 가방 메는 건 내일이야. 이제부터 혼자 메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아이가 애교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건 내일이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방을 맡긴 뒤

아리를 떠나는 게 중요한데요.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행동하게 되죠. 밥 먹기, 오답 정리, 방 정리, 숙제 검사 등 모든 일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부모님은 대신 해주기보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를 아이에게 직접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꾀병을 부려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병원 진료를 본 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면 반드시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과 미리 소통한 뒤 아이를 교실에 들여다 보내고 부모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집에 머물게 하되 휴대폰과 TV 사용을 금지하고 누워서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도 스스로 챙겨 먹도록 하세요. 잠시 지루함을 느끼면 다음 날부터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려 할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여기에서 핵심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선을 넘을 때 단호하게 태도를 보여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며 부모의 한계를 시험할 때에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멈춰! 내 행동은 잘못됐어. 나는 네 화풀이 상대가 아니야. 할 말 있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 다시 대화하자. 이 말을 통해 아이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반항하고 떼쓰는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책임감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의존하고 회피하는 습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올바른 훈육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육아 과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AI의 올바른 사용법, 아이의 책임감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생활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본 세상이란 책은 나침의 소새끼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제목 그대로 화자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관찰자 시점으로 내세운 1인칭 작품인데요. 중학교 영어 선생인 구삼이를 주인으로 둔 오만하고 방작이 이를 데 없는 고양이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는 자신의 고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 세상의 이론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 머리라고는 없는 고집불통 영어 선생, 이상한 거짓말쟁이 미학자, 개구리 눈알 모형을 사시장철 갈고 있는 이학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없기도 하고 잃기도 한 이들이 모인 구샤미집 탐방기, 이름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를 스스로를 인간 세계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동족을 배신한 고양이 한 마리가 거침없는 말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며 인간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고고하게 서재만 틀어박혀 있는 고약한 굴같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달변과 고양이는 틀어박혀 주로 낮잠을 잡니다. 어쩌다 책을 펼쳐 읽는다 해도 이내 침을 흘리며 잠에 빠져버리는 소심한 주인을 그야말로 물끄러미 봅니다. 주인 구샤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묘하게 적극적인 미학자 메이테이는 구샤미의 집을 성큼성큼 드나듭니다. 무엇이든 해박한 척 굴지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깜빡 속게 됩니다. 고양이는 메이테이가 왜 하는지 모를 거짓말로부터 대늦게 인간 독자들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고양이의 재담에 킥킥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 책 속 굴처럼 틀어박힌 이들의 고독이 고양이 발걸음처럼 다가오면 각자의 마음에서 함께 슬픈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대체로 내가 쓴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쓴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경솔한 고양이가 아니다. 한 글자 한 구절 안에 우주의 오묘한 리치를 담은 것은 물론이다. 아무렇게나 누워서 읽거나 발을 뻗고 한꺼번에 다섯 줄씩 읽는 무례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나의 글은 적어도 자기 돈으로 사와 읽어야지 친구가 읽다가 만 것으로 임시 변통하는 무례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읽다 보면 책의 본문에 이런 고양이 말이 나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름 없는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특유의 말투로 일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 풍자성이 강하고 고양이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독특하면서도 제법 재미있는 만담체 문체와 어투가 특징이자 이 소설을 읽는 묘미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양이가 각종 책의 명구절을 인용해가며 인간 세상에 대해 끊임없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웃음과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자가 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저자는 평생 위통을 앓았고 신경쇠약,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무표정이나 신경질적인 표정의 얼굴이 남아있는 사진이 전부지만 그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엄숙한 얼굴로 인간을 파고들다가 어이없이 터져버리는 웃음이고 재미입니다. 이처럼 저자 자신을 포함한 자기 본의 이기주의와 위선적인 교양주의에 물든 지식인의 군상과 사회 전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물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담고 있지만 인간 삶의 슬픔과 모순을 지적인 유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남아 오래 읽혀지는 듯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 소설에서 문장이 좀 길어 지루함이 느껴지다가도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 어느새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천엔 지폐의 얼굴이 오를 만큼 일본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 소새끼는 일본 근대 문학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천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문학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침의 소새끼의 등단작이자 출세작인 이 작품은 당대의 삶과 사회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내 오늘도 여전히 독자들의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악마의 식물이 내 정원에 살아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멸망의 징조 아니야? 한국의 소설가 김초엽이 쓴 지구 끝에 온 실은 그의 첫 장편 소설로 지구를 뒤덮은 먼지 속에서 식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 모습 하나에서 독자를 기다리는 인물은 2129년 먼지 생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식물 생태학자 아영입니다. 그는 느리지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식물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생명력과 기묘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영은 페오도스의 해월에서 동굴 식물 모습 하나가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증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푸른빛까지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노인 회소의 정원에서 본 풍경을 떠올립니다.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한 한밤의 정원, 그 위에 마법처럼 떠있던 푸른빛들을 대체 왜 갑자기 모습 하나가 이상하게 증식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푸른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모습 하나를 채집해 분석하는 한편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식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마침내 먼지 시대의 모습 하나를 약초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랑가노의 마네들로 불리운 아마라, 나오미 자매에게 닿게 됩니다. 아영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2장 프림 블리지에서 독자가 만나는 인물은 2058년 먼지로 멸망해버린 세계를 헤매는 아이 나오미입니다. 붉은 안개와 함께 찾아오는 먼지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듭니다. 먼지의 내성을 가진 탓에 피를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아온 나오미는 언니인 아마라와 함께 소문 속에 도피처를 찾아 숲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자매는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프림블리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거창한 리념이나 명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충실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인 지수만이 들어갈 수 있던 언덕 위의 온실 속에서 사는 식물학자 레이첼이 건네는 작물들과 먼지 분해제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을 수 없이 생기로운 숲속의 마을에 점차 스며듭니다. 하지만 평화란 영원할 수 없는 법, 프림빌리지

침략자들이 나타나고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비된 식물들을 나누어주며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지구 끝의 온실에서 독자들은 아영을 다시 만납니다. 세계가 재건된 이후를 살아가는 아영은 멸망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온 나옴의 증언을 들으며 이제껏 머릿속에 따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퍼즐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순수한 탐구심으로 쓸모없이 보이는 대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학자들, 세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존중과 존경으로 함께 나누는 대화,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식물들의 모습, 예상하지 못했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들 때문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초반에는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안겨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많은 감정을 포착하고 이를 구상화하여 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전개에 몰입하게 됩니다. 과학 환상을 소재로 하지만 작가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약소해 보이는 식물이 세상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정도 너무 특별하고 로맨틱합니다.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식물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희망의 소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모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모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2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과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지금은 에어컨이나 온돌에 익숙해졌지만 난로 앞에 앉아 타닥타닥 불타는 장작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곤을 잊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추운 겨울이 있기에 난로의 온기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리은실의 글입니다. 한겨울 난로에 따뜻했던 기억입니다. 어려서 다녔던 작은 진해 공장 마을 소학교는 그 시절 시골 학교들이 대개 그렇듯이 겨울이면 교실 난방은 난로로 해결했다. 11월이 다가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난로불을 지필 쌀이나 물을 두 단씩 거두었다. 학부모들이 저마다 쌀이나 물을 실어오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조무래기들을 거느리고 쌀이나 물을 떼기 좋게 짤막하게 꺾어서 쌓아두었다. 거쿨진 쌀이나 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작은 손으로 무척 애먹었던 기억이 많이 났다. 겨운에 떼야 할 석탄을 실어오면 각 반급에서 아이들이 총동원되어 작은 소래나 물통에 석탄을 담아 교실로 퍼드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린 것들이 자기 손으로 겨울 땔감 준비를 하는 장면은 생각만으로도 대견했다. 난로불은 그날 맡은 당분이 피우기로 돼 있었다. 1학년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와서 피워주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 피우는 애들이 많았다. 2학년까지 내 난로불을 피워주던 작은 오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가자 3학년부터는 나도 혼자서 난로불을 피워야 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것을 미리 집에서 연습했지만 정작 불을 지피자니 왜 그리 손이 말을 안 듣던지 겨우 성냥을 그어 유지에 불을 붙이려니 그것도 생각대로 잘 되어주지 않았다. 어찌어찌 겨우 엉성하게 놓은 쌀이나무에 불을 붙이면 탁탁 불꽃이 튀며 활활 타올랐다. 이 정도로 불길이 좋으니 위에 석탄을 올려도 되겠다 싶어 미리 적당하게 깨우는 석탄 덩이를 올려놓으면 금방 전까지 활활 타오르던 불들이 왜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던지 아이들은 하나 둘 교실로 들어오고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물을 끼얹어 불을 완전히 죽이고는 석탄과 쌀이나무를 다 꺼내 다시 불을 붙이기를 몇 번. 그러다 먼저 도착한 남자애들이 도와서 불을 지펴줄 때도 많았다. 어떤 날은 앞머리와 눈썹을 홀랑 태우기도 했다. 조급한 마음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불을 붙이다 사정없이 앞으로 내뿜는 불길에 미처 반응을 못해 생긴 참사였다. 난로불을 피우는 당번은 그날 난로불이 죽지 않도록 쉬는 시간마다 살펴봐야 하는 임무도 있었다. 웬일이었든지 내가 당번인 날은 점심때가 될 무렵이면 불이 꺼질 때가 많았다. 노모에 같아서 몇 번은 울었던 적도 있다. 난로는 공평하게 공간 구석구석에 열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난로 곁에 앉은 아이는 너무 더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난로와 멀리 떨어진 창문 옆에 앉은 아이는 시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의 도시락만큼은 공평하게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4교시 되면 애들의 도시락을 난로 위에 놓아주었다. 겨울이면 집이 먼 아이들이 다들 도시락을 싸우다 보니 그 많은 도시락을 난로 위에 다 얹지 못해 덧놓을 때도 있었다. 부지런한 당번이 난로불을 책임진 날은 불길이 너무 세서 밑에 놓은 도시락 속의 밥은 누룽지가 되기가 일쑤였다. 감자볶음, 김치볶음, 장아찌볶음, 갖가지 반찬들이 열을 받아

온 교실에 그 향기가 풍기고 딱 촐촐해지기 시작한 4교시에 그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점심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다. 유난히 추운 날은 집이 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나도 도시락을 쌌다. 친구들이랑 점심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는 일은 썩 재미난 일이어서 엄마를 졸라댔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어 급한 마음에 난로로 달려가 도시락을 내려오다 너무 뜨거워 그만 그 자리에 도시락을 떨군 적이 있었다. 헐겁게 씌워진 도시락 뚜껑은 바로 열려버렸고 속 내용물들이 파편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대형 참사였다. 빗자루로 쓸어 담고 하는 수 없이 집에 가야겠다고 갈 채비를 할 무렵 뒷자리 친구가 자기가 오늘 밥을 많이 싸왔으니 같이 먹잔다. 바깥은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차 집이 너무 멀게 느껴져 그대로 앉아버렸다. 그리고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 그 밥을 같이 먹었다. 같은 감자볶음도 우리 엄마랑 친구 엄마는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싸우는 도시락 반찬은 달걀 부침, 감자볶음, 김치볶음 등 몇 가지에서 더 새로운 게 없었다. 너나 없이 비슷한 규격의 도시락에 비슷비슷한 살림살이 일부를 담아와 서로 잘난 척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이 우리는 따뜻한 한 끼를 둘러앉아 즐겁게 먹었다. 추운 겨울 학생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고 밥도 덮여주는 고마운 난로가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호주머니에 하얗고 이쁜 사슴이 그려진 하늘색 등산복을 새로 사입고 학교 간 날이었다. 그날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던지 그저 딱 한 번 슬쩍 난로 연통을 스쳐 지나는데 뭔가 지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탄 냄새가 나는 듯했고 놀란 아이들의 눈망울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얼른 벗어보았더니 등산복은 이미 적지 않은 면적으로 겉면이 다 타버렸고 흰 솜들이 너덜너덜 나와 있었다. 아, 아까운 내 등산복. 엄마가 알면 꾸지람하실 거야 하는 생각들이 차례로 떠올랐고 그날 오전은 무슨 정신으로 보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엎드려서 한참 쿨쩍이라 눈물을 닦고 강의를 좀 듣다가는 또 타버린 등산복 생각이 나서 엎드려 울고 그렇게 울다 말다 반복하기를 몇 번. 점심시간이 됐지만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옷을 입고 어떻게 가? 다시 또 울음이 터지려 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와서 한두 마디씩 위안을 하고 배가 고파오는 사이 점심시간은 가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더니 작은 오빠가 나타났다. 점심시간이 다 가도록 내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앞집 경숙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경숙이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도시락을 보내온 것이었다. 도시락을 건네주며 오빠는 엄마가 욕 안 할 테니 저녁에 일찍 오라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날 먹은 달걀 부침은 꿀맛이었다. 그 뒤로도 두어 번 난로에 옷이 스쳐 쪼그라든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나에게 더는 그런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호된 꾸지람을 몇 번 당했었다. 얼마 전 고구마도 삶아 먹고 난방도 된다는 전기 난로를 인터넷에서 보고 마음이 통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전기 난로지만 외형이 어린 시절 교실에서 쓰던 난로와 너무 닮아 불현듯 향수를 자극했던 것이다. 실용성을 꼼꼼히 따져보니 별로 크게 쓸모는 있을 것 같지 않아 사려던 마음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난로 생각이 간절하다. 앞머리며 눈썹을 그을려가며 몇 번의 패배를 맛보야만 타올랐던 그 난로. 그런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만 따뜻함을 주던 난로와 비기자면 멋대가리 없지만 외형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전기 난로에 마음을 빼앗게 버렸다. 물건은 쓸모로만 존재하나 전기난로 하나 사놓을 생각이다. 그 위에 해바라기, 호박씨 올려두고 그 옆에 아들이랑 남편이랑 모여야 도란도란 옛 이야기하는 겨울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야무진 욕심으로. 새삼 추억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그 겨울에 조바심 태우는 난로불 지피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어렵게 피어올렸던 난로불의 추억이 없었다면 옷 태워 먹고 울던 날 도시락 들고 나타나던 우리 작은 오빠의 추억이 없었으면 이 겨울은 더 많이 추웠을 것이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미래라는 연줄이 없는 연 같은 여행을 하면서도 날래가지 않고 자칫 불안한 여기 오늘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추억들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콧구멍 새카맣게 그을리며 난로불 피울 일도 없는 내 아이에게, 난로에 덮여먹는 도시락의 맛은 알 수도 없는 내 아이에게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것이 설령 멋대가리 없는 전기 난로라 하더라도 따뜻한 추억이 될 만한 것을 선물하고 싶다.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차가운 겨울이 있기에 난로의 온기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법.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위로의 가치를 깨닫듯 난로는 추위라는 부정을 통해 따뜻함의 긍정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결국 한겨울 난로는 단순히 몸을 녹이는 도구가 아닌 영혼까지 녹여주는 위로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석화 작사 안계린 작곡의 동동타령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등만 작사, 정준갑 작곡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산골에 풍년이 들었다는 기쁜 소식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열적인 가요입니다. 두만강 물결처럼 힘차고 굳센 정신을 노래한 가요. 한선녀 가수가 부른 두만강 찬가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바구니에 비유한 가요. 렴광현 작사, 서영화 작곡의 바구니 타령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경훈 작사, 황양묵 작곡의 형제민족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김상훈, 윤행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고향 생각, 고향 사랑을 멜로디로 엮은 가요,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도마뱀 꼬리의 비밀을 알게 되고 련잎술의 차량 위에 숨어있는 이상한 목소리에 다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 새 친구는 그 숨겨진 존재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고 오래 기대했던 동물원 노래 대회장에 도착해 특별한 공연을 보게 될 거예요.

맞아요. 차량 위에 숨은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가 대형 얼룩뱀으로부터 조주를 구해준 친구일까요? 그리고 동물원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그럼 조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6장. 아, 깜짝이야.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주주는 손에 통통한 무언가가 닿자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고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깜짝이야.
2: 그때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겁내지 말아요. 아마 카멜레온일 거예요.
0: 악어 아가씨는 좌우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2: 장난 그만해. 카멜레온, 손님들이 놀랬잖아.
0: 그러자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미안해. 난 카멜레온이야. 내 몸 색깔이 주변과 같아져서 너희들은 잘 보이지 않거든. 사실 난 계속 차량 오에 있었어.
2: 두꺼비 아저씨는 이미 익숙한 듯이 아무런 반응 없이 은연잎 수레를 끌고 태연하게 앞으로 걸었어요. 알고 보니 카멜레온은 벌써부터 그 수레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동물원 노래시합을 보고 싶었지만 걷는 것이 정말 싫어서 몰래 두꺼비 아저씨의 은연잎 수레에 올라탄 것이었어요.
0: 카멜레온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을 때 악어 아가씨가 갑자기 무언가 깨닫고 큰 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럼 방금 대형 얼룩뱀이 주주를 습격할 때 네가 몰래 대형 얼룩뱀의 눈을 후려친 거였구나. 그래서 두꺼비 아저씨와 주주를 구해준 것이구나. 잘했어, 카멜레온. 주주는 깜짝 놀라며 차량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향해 물었어요.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정말 신기해. 몸 색깔을 연잎 색깔로 바꿨잖아. 그래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거지?
2: 그때 갑자기 종건이 크게 소리쳤어요. 내 몸 위에 뭐가 있어?

0: 이상한 게 느껴져.
1: 그러자 카멜레온이 장난스레 대답했어요. 뭐가 있긴 당연히 내가 있지. 나 말고 누가 또 이렇게 잘 숨겠어.
2: 그때 악어 아가씨가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색소세포가 있어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의 색깔에 맞춰 완벽하게 위장하며 숨어 지낼 수 있지요. 그래서 주주가 카멜레온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1: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깨달은 듯이 말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계속 색깔을 바꾸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군요. 천적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주변과 같은 색으로 변하는 거 맞죠?
2: 정답이야. 카멜레온이 기쁜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모든 동물에게는 각자의 천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상황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1: 카멜레온은 쟁쟁이의 등을 살짝 토닥였지만 쟁쟁이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주주는 고마운 마음으로 연잎수레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대형 얼룩뱀에게 습격당했을 때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2: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카멜레온은 겸손하게 말하고 나서 어느새 연잎수레에서 내려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6장 작은 빗방울 합창단.
1: 카멜레온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주조 일행은 드디어 동물원 노래 시합장에 도착했어요. 노래 시합은 연못가에서 열렸고 시합의 큰 무대는 통통한 연잎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무대 사방에는 크고 예쁜 분홍색 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0: 조주는 예전에 쥔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노래 시합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독특한 무대는 처음이에요. 그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감탄했어요.
1: 개구리들은 일찍부터 수련잎을 모아 작은 의자 삼아 그 위에 한 명씩 앉았고 좀 더 큰 동물들은 련목가의 돌바닥에 자리 잡았어요.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노래 시합이 시작되기를 손꼽고 기다렸어요. 특히 개구리들은 말하는 속도가 유난히 빨라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련잎 수레를 대회장 앞까지 끌어오자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빨리 오세요. 여기 자리 내가 맡아놨는데요. 알고 보니 바로 전에 만났던 작은 도마뱀이었어요.
1: 주주 일행은 다가가며 작은 도마뱀에게 인사했어요. 우리 자리까지 맡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0: 아니에요. 다 함께 보면 더 즐겁잖아요.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 총군이 쟁쟁이랑 함께 자리에 앉자 노래 시합이 바로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은 황소 개구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소처럼 울려 퍼졌고 마치 금관악기처럼 묵직하고 힘이 넘쳤어요. 마치 오래되고 운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다음은 호랑이 무늬 개구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리듬감이 넘쳤고 관중석에 있는 동물들은 저도 모르게 노래에

0: 맞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다음은 붕어 개구리였는데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아 귀를 세우지 않으면 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붕어 개구리는 경쾌한 민요를 불렀고 그 구수한 노래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온 옛일을 떠올리게 했어요.
1: 노래 시합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온 대회장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0: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다가와 련이 부산 세계를 건네줬어요. 쟁쟁이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건 왜요? 왜 갑자기 우산을 주시는 거예요?
1: 그러자 옆에 있던 작은 도마뱀이 대답했어요. 곧 비가 올 거예요.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주주일행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짙고 어두운 검은 구름이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어요.
0: 그 검은 구름은 마치 작고 지저분한 손으로 빚은 검은 반죽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천천히 다가와 금세 그들의 머리 위까지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 무대에 작은 빗방울 합창단이 올라왔어요.
1: 비가 내리는데도 시합은 계속 진행될까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동물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비를 맞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노래대회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진행됐어요.
0: 바로 그때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마침내 빗방울이 가는 빗줄기로 변했어요. 무대에 있는 작은 개구리들은 수련잎 아래로 숨어 물 밖에 작은 머리만 내밀었어요. 마치 수련잎으로 우산을 쓴 것처럼 정말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1: 돌바닥에 앉은 동물들은 모두 련잎 우산을 펼쳤고 멀리서 보면 마치 분홍색 련꽃이 연못에서 육지로 피어난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작은 빗방울 합창단의 노래는 점점 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0: 높고 낮은 화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불은 자연 곳곳에 울려 퍼지며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했어요. 주주일행은 그 아름다운 노래에 흠뻑 취해 비를 맞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어요.
1: 얼마 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노래 시합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작은 빗방울 합창단이 이번 시합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0: 조주는 아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에서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노래도 저마다 매력 있고 정말 좋았어요.
1: 쟁쟁이도 찬성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모두 노래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매력이 있어서 정말 듣기 좋았어요.
0: 총구는 아직도 노래에 들떠서 말했어요.
2: 맞아. 방금 붕어 개구리가 노래할 때 정말 빠져들었어. 마치 나만을 위해 불러주는 것 같았어. 정말 좋았어.
0: 사실 참가자들의 노래에는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이 없었지만 시합인 이상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련잎 수리를 끌어오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 정말 잘했어요. 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됐죠?
1: 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물었어요. 비가 왜 노래 시합에 도움을 준 거예요?
0: 두꺼비 아저씨가 설명해줬어요.
2: 비가 오니 공기가 촉촉해지고 개구리들의 피부도 촉촉해지잖아.
1: 주주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손을 휘저으며 덧붙였어요. 아, 깜빡했네요. 개구리는 배로 숨쉬는 것 외에 촉촉한 피부로도 숨을 쉬거든요.
0: 이제야 주주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비가 와서 피부가 촉촉해지니 개구리들의 기분이 상쾌해지고 숨도 훨씬 잘 쉴 수 있게 돼서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아름다워진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자연의 비밀이었어요.

0: 친구들 주주 일행은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면목가에서 펼쳐진 특별한 노래 시합도 신나게 즐겼어요. 또 개구리들의 재미있고 놀라운 숨은 비밀까지 알게 돼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1: 그런데 주주 일행은 이제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대형 얼룩뱀이 또다시 나타나 친구들을 놀라게 할까요? 주주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의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선생을 놓고 본다 할 때 40여 년이라는 풍부한 중이 서일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여하기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면풍, 그리고 말이죠, 비문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교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비뇨기교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 신저갱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기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결절성 질병, 종류성 질병 치료에도 특

시간을 잘 지나갑니다. 최근에 또 우리가 말이죠. 문진에 가서 뇌란디에 이야기 되면 강철수 선생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치료해가지고 많은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두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 이란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등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중약을 지어드리고 또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침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봅시다.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하고 말이죠. 관절에 발생하는 일종 말이죠. 질병인데 우리 인체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뼈라 하는 말이죠. 골격 놓고 보게 되면 현재는 대략 양배역의 말이죠. 이 골격이 있습니다. 또 관절을 놓고 본다 할 때 명칭이 뚜렷한 말이죠. 관절이가 70여 개나 됩니다.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놓고 보게 되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략 40세 내지 60세 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60세 내지 70세 이 연령 단계를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프로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70% 이상을 말이죠. 차지합니다.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증세를 말이죠. 나타냅니다. 하나는 말이죠. 어느 관절이가 문제 생겼는가에 따라서 그 부위가 말이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당연히 링근 조직을 말이죠. 혈관이라든가 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이런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 활동 저해를 받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인해서 말이죠. 좌골신경을 압박한다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 다리가 아프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말씀을 빈다 하게 되면 줄이 쫙쫙 뻗침이 아프단 말입니다. 당연히 걸음걸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걸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말이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한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병증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한다게 되면 근육이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이 위축 현상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절이 말이죠. 변형됩니다. 기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는 오랜 시일에 거쳐서 말이죠. 치료를 말이죠. 중의도 해보고 서의도 해봤지만은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음으로써 가족에서 많은 경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견주염이라는 이 병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40세 내지 60세 되는 분들을 우리 의뢰해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0: 이제 20% 정도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견조염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하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어깨 주위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손이라든가 발을 움직일 때이게 되면 이 통증이 더 심해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는 계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원장 선생님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아, 예. 녹음 후에 어깨하고 손 올림이 잘 안 돼서
0: 예.
2: 원장 선생님한테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0: 예.
2: 효과를 좀 보고 있어서 오늘 또 가서 예약 지으려고 전화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저, 대중기 수건자를 예약하다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수고하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4: 예, 저 여기 왕촌입니다.
0: 예.
4: 예, 이 전화로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 다른 게 아니라 처음 가는데요.
0: 예. 예.
4: 변비가 너무 심해서 선생님께서 변비를 잘 해결해 주는 선생님, 예, 알선해 주세요.
0: 예. 지금은 소개라고는 강조이면 찾아 됩니다.
4: 예, 오전 오후 다 됩니까?
0: 예, 강철수 선생이.
4: 강철수?
0: 예.
4: 예, 그래도 이 오늘 아이고 내일이나 모레나 한 아니 가도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4: 예, 강철수입니다. 예.
0: 예, 연계 됐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예.
4: 수고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5: 여보세요?
0: 예.
1: 네.
5: 내 전화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5: 예.
1: 예, 네, 얘기하세요.
5: 예, 예, 예.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빨리 말씀하세요.
5: 심혈관의 용암 이사분 좀 보이려고 그래.
0: 예, 그럼 강조이면 찾으세요.
5: 강주임이?
0: 예.
5: 이게 오늘이 가 된가?
0: 완전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안녕히 네. 계세요.
1: 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6: 저는 걸음에 발뒤척이 너무 아파서 길태병원에 들어갈 때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0: 예.
6: 네, 예, 정말 50m도 못 걸었댔습니다.
0: 예.
6: 네, 예, 그런데 예. 강철수 쌤이 한때 침하고 약 쓴 게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지금 발뒤척이 아픈 게 많이 좋아져서 예.
0: 예.
6: 저번에 예, 차 타고 백화에서 내려서 어떤가 보느라고 걸었는데
0: 예.
6: 정말 국회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0: 예예 좋아요.
6: 예. 과연 좋습니다. 그래 오늘 또 가서 예, 강주임인데 가서 침 더 맞고 첨약도 더 쓰려고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6: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7: 예, 오늘 저 박윤덕 선생님 보러 가려고 그럽니다.
0: 어떤 정황입니까?
7: 아, 어제 아랫배 타고에
0: 예.
7: 무릎피도 아프고 소변도 좀 나가는 게 시원치 않게 나가고 그래서 가려고 그럽니다.
0: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7: 감사합니다.
1: 예.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8: 네, 저는 영문 모르게 머리가 땡하네 어지럽고,
0: 예.
8: 또는 밥을 밥맛이 하나도 없는데 밥을 먹으면
9: 막 미스를 걷고 이래가

0: 나왔고요. 서약도 병원 다니면서었는데 영문도 잘 모르게 병 진단도 별로 없고 해서 연구했는데 방송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 잘한다는 이런 방송 듣고 찾아가서 예, 요즘 점약도 쓰고 거의 댄디도 맞았습니다.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예, 하고 밥맛이 돌아서고 예, 아주 자기적으로 감각이 엄청 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예, 권고에 또 치료를 받길 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려고 합니다.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계속 쓰려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겠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안녕하십시오.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1인치 차례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전번에 다리 아파서 돌지도 못한 게 있으니까.
1: 예.
3: 원장 선생님께서, 약, 중약도 떼고, 친구도 맞은 게 좀 많이 나가지는데, 한번 좀, 약도 쓰려고 예약해 주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전에 그 계단 오르고 내릴 때문에 아 무릎이 영 아프고 아 또 뒷다리 가끔씩 쥐도 올라오고
1: 예.
4: 그래서 예,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침 맞고 약 쓴 게 아니 무릎 아픈 게 좀 많이
1: 났습니다. 예, 전 일입니다. 예.
4: 예. 예 통세 나서 그 통세 안 하지 나 이 허가 안 날 때 좀 공부해 오늘 또 예약하도록 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됐습니다.
4: 그렇습니까?
1: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5: 저는 예, 경추병으로 인해가지고 있잖아요.
1: 예, 예.
5: 아유, 예. 머리가 이거 띵 하고, 그리고 뭐, 메스껍고 막 토하기 쉽고 있잖아요.
1: 어, 심하고.
5: 그리고 이 두, 예, 이 두 손을 올리지 못해, 뻗치지 못하겠어요.
1: 어, 심하고. 예. 예.
5: 이래가지고, 무슨, 병원도 좀 다녀보고, 약도 들어봤는데 효과 못 보고 있다가 있잖아요. 이, 기태중이 이거 광고 방송 듣고, 이거, 저기, 그 강철수 그 주임이사 그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예, 예.
5: 예, 그래, 저기, 침도 맞고 저기 뭐 약도 재다가 다려 먹고 이러니까 아이 효과가 엄청 좋네요 이거.
1: 그렇죠. 예예.
5: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가 보이려고 저거 예약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1: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그냥 됐습니까? 오십시오. 예예.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좀 예약하려고 그런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소화살 안 되면 위 역마이 쓰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소환 한다.
1: 예.
6: 병 이렇게 예. 여러 번 치료하다가 굉장히 그 박창화 선생님 뭐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 약 쓴 게 역마이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오늘 공부해 하려고 좀 한 두 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6: 그래 오늘 오전에 가면 되지.
1: 예, 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6: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 오늘 저기 그 박성호 선생님 예약합시다.
1: 어떤 정황입니까?
7: 아, 땀이 많이 나고 해서 예. 약을 두 번 재다 먹었는데 오늘 또 가려고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예,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네.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세요.
1: 예.
8: 아, 무건들도 허리 삐끄러운 게, 그냥 팔스 붙이고 그냥 낚여는 거 하다가, 그, 강철수 주임한테 침 맞고, 천냥 먹이 좀 많이 났었거든.
1: 예, 예.
8: 침은 한, 두 번 맞았나, 많이 효과 좋은데, 또가 더 맞고, 천냥도 더 먹으려고 그래.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다 됐습니다.
8: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예.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예.
9: 나는 예. 어때 그런데 예. 혈압이 영 높습니다. 그리고 예. 아, 어림증도 나고 미스겁습니다. 그래서 예. 강철수 선생님이 약을 먹고 예. 그리고 또 침

0: 또막고 길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0: 길에서 예, 또 일해야 하다고 그랬는데.
1: 예. 연결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0: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2: 네.
3: 저는 그 자골 신경통을 아파서 그랬는데요. 거기 그 말씀드렸던
2: 네, 잘 안 들립니다.
3: 네.
2: 네, 안 들려요.
3: 네, 자골신경 서울에서 아시는 거 있습니다.
1: 네.
3: 그, 의원의 그, 박윤덕 교수님 보이려고 합니다.
1: 예, 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 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제가 저 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서 영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1: 예, 예.
5: 예, 그래 양산 통해서 강철수 주임한테 침을 맞고 약을 썼지만 지금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이네. 예.
5: 그래, 오늘 또 그 뭐래 방문 예약하려고 겁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기 다 됐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예. 그게 저는 예, 그 지난번에 그 저 잠이 잘 안 와서 이야기했다가 예,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1: 예, 그랬어요. 예.
6: 예, 예. 그래서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그 저 신경내과의 그 저 박윤덕 저 교수님이 좀 배우려고 그래요.
1: 예, 연결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저, 내 처음 가려 하는데.
1: 예, 무슨 상황입니까?
7: 아, 뒷잔등에 열이 자꾸 나오.
1: 예.
7: 머리 다리 아프고.
1: 예.
7: 머리에 좀 매우 어지럽습니다.
1: 예, 예, 예.
7: 목주위 어깨 여기도 아프고. 그래, 아, 여러 가지 뭐 아픈데, 그 가보려고요, 오늘.
1: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강주임을 찾으세요.
7: 예.
1: 강철수 선생입니다. 예.
7: 예, 강철수 선생.
1: 예, 예.
7: 예.
1: 치료를 잘한다. 예, 예.
7: 오전에가 됩니까?
1: 예, 완전히 됩니다. 연계 됐습니다.
7: 예. 예. 고맙습니다.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견주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 뇌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깨 주위만 아픈 것이 아니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오고요. 어떤 분들은 또 팔에 방사성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말이죠, 활동 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깨를 놀리거나 팔을 놀리거나 손을 쓰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 세수를 하고 예, 머리를 빗고 예, 옷을 챙겨 입고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간 통증이 심합니다. 밤에 더 심하단 말.

0: 아닙니다에 낮에보다에.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 견주염 환자를 말죠 진찰을 할 때 앞통점을 찾는데 견주염 환자들을 보게 되면 예, 어깨 주위에 있는 관절에 말죠 아주 명확한 예, 앞통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근육이 말죠 경련 현상이 생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이죠 치료가 잘 되지 않게 되면 또 위축성을 위축이 됩니다.
1: 네.
0: 이때는 치료가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견주염을 중이무는 기제에서 보게 되면 50견이라고 합니다.
1: 무슨 뜻이죠?
0: 우스견에
1: 네.
0: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는가 하게 되면 50세 고 좌우의 분들이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1: 네.
0: 그럼 물어보겠죠. 어째서 그런가? 네. 이 어깨 주위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이 우리 이학적으로 보게 되면 슈후라 하는데 하늘로에 수복 능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50세 전후에 보게 되면 이 수복 능력이
1: 떨어지죠.
0: 떨어진단 네. 말입니다. 네. 면역력도 내려가고 네. 그리고 또 이 50견을 놓고 본다 할 때 성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50세 좌우의 분들 속에서 여성분들이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1: 네.
0: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요 갱년기 단계인데 50세 좌우에 이래게 되면 여성분들에게 말이죠 자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1: 네.
0: 이 호르몬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래게 되면 내분비 계통에 문란이 오면서 이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보게 되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6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행성 궤변을 가져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추에 있는 골질이가 문제 발생합니다. 증식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추에 있는 척추 내외 평형이가 파괴됩니다. 이 내외 평형이 파괴되게 되면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자극을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주동맥, 척수, 교감신경 이런 조직들을 말죠 압박을 하거나 자극을 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목을 놀리기 바쁘고요 고개를 말이죠 수그리거나 젖히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은증에 그리고 어떤 분들도 두통증까지 겸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근을 눌러놓을 때이 되면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생기고요. 목을 놀리기 바쁘고 활동 저해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저 팔꺼지 마저 영향 줍니다. 방사성 통증이 느끼게 됩니다. 다리가 말이죠 마비되거나 절해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움직이기 바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추동맥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게 되면 그 관절낭이 말이죠 종창현상이 생깁니다. 부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압통이 생기고 심한 분들은 졸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관절 교통 질병에 대해서 중시를 불러일으키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에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장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수송 여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혼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혼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천시 각 가두 대표와 발에 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메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의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혼천시의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은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승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촌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촌시 대표팀이 4대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대3으로 연결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정시 대표팀과 왕청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 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뢰,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 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육석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비에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비에트 정부와 20여 개의 촌급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직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0: 시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 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괄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외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지 의료 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1: 4일 전에 개최한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련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농정 거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스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조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걸렀습니다. 점수는 1대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반이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게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패스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됐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쐐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이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반이가 직접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대0으로 됐습니다. 3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변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반이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부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부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맹팀은 드디어 3대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농정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대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대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팀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대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대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뒀고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0: 겨울한다 호의고.
1: 선수들의 회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현지의 풍토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송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하계 수송 요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 차부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피복합니다. 그중 연길 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길 참호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0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길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길 불화통화 음악 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통화 음악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 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길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에 불화통화 수면에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올릴 수 있습니다. 본수는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더불어 전쟁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연을 제공합니다. 분수시호는 도합 세조의 노래를 윤번으로 내보냈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잔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비춘에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시어도 펼쳐지게 됩니다.
1: 그일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춰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 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2: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1: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일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2: 7월 3일 길림일보는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변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한 해입니다. 105년의 기나긴 노정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영도 아래 중화민족은 일떠섰고 오늘날 세계 강국으로의 위대한 기약을 맞이했습니다. 나라의 부강을 실현하고 전국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 데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역사의 필연적인 선택임을 우리는 시종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연변 지역에서는 애초 어떻게 중국 공산당 조직이 설립되어 한 점의 불꽃이 의료원의 불길로 타올랐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여 연변의 홍색 역사를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연변 박물관 근현대사 연구부 허경화 주임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던 데로부터 일부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이란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8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지난 시간에서 우리 허중인 모시고 한 점의 불꽃이 여운의 불길로 타오른 중국 공산당 조직의 설립에 대해서 연변 지역에서의 이모 조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요 설립된 후에 성위의 지시정지를 쫓아서 각 현의를 조직 건설한 사업을 착수했는데요. 허주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공 동만특위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중공 동만특위는 설립 후에 성위의 지시정지에 쫓아 현의 조직 건설 사업에 어떻게 착수를 해왔습니까?
1: 네, 중공 동만특위에서는 이런 능력 있는 간부를 각 현에 보내 먼저 이 조사 료회하고 이 기층 당 조직을 정돈한 뒤에 이런 대표 대회를 열고 각 현의를 설립하였습니다. 예. 1930년 10월에 이 정식으로 이 왕청 현의를 내왔습니다. 이 왕청 현의는 이 특위에 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그 왕청현의석이 이 김훈이 이 불행히 체포되어 이 연길 감옥에서 이 희생되자 이 김상화가 그 뒤를 이어서 이런 현의 서기직을 맡았습니다. 예, 그 시기에 왕청현의의 아래에는 이 다섯 개의 구위가 있었습니다. 하마탕 구위와 이 라자구 구위 그리고 이 여용구 소왕청 석현 이 또 세 구위가 또 선으로 이 설립되었습니다. 네, 이 다섯 개 구위의 또 아래에는 이 17개 지부가 있었는데, 이 당원 수는 도합 150명에 달하였습니다. 중심현의는 1930년 10월 이 특위가 설립될 때, 연화현의로 이 고쳐졌습니다. 이 연화현의 아래에는 10개 구위를 설치하였습니다.

0: 령정 주재 일본 총령사관 이 경찰서가 이 끊임없이 탄압을 감행하는 바람에 이 시기에 이 당 조직은 또 수차 파괴되었었습니다. 이듬해 1월에 이 특위에서는 이 김철산을 현위 서기직에 임명하였다가 또 이 3월에 진공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1: 네.
0: 예, 6월에 특위에서는 이 김성도를 연화현위 서기직에 임명하였습니다. 훈추는 일찍 1928년 7월에 이 중공 훈춘 지부를 설립하고 이 조진가가 이 서기직을 맡았습니다. 그 후 이 1930년 8월에 이 김성도가 이 훈춘 구유를 내오고 이 최창복을 서기직에 임명하였습니다. 10월에 이 특위에서는 이 중공 훈춘 현위를 설립하였고 이 류건장이 또 서기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훈춘 현위 아래에는 또 네 개의 구유를 두었습니다. 이듬해 또 8월 1월에 이 특위에서는 이 당 사업의 수요로 이 연화 현위를 취소하고 이 연길 현위와 이 화룡 현위를 내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공 연길 현위는 이 김성도가 서기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길 현위는 현위 아래에 8개의 구유를 두었습니다. 이 화룡 현위는 최수항이 서기직을 맡았는데 이 현위 아래에 또 4개의 구유를 두었습니다.
1: 네.
0: 이 안도는 특위에서 이 세 번이나 이 사람을 파견하여 이 당 조직을 건립하려고 하였지만 이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이런 또 반동 세력의 봉쇄가 이 하도 심하여 이 조직을 내오지 못하였습니다. 돈화 액목 두 현은 워낙 이 특위의 관할 범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공 동만특위는 수립된 후 연변 각 현의 사업을 지도한 후에 또 이 액목 무송, 화전, 장백 등 이 각 현의 사업도 맡아보았었습니다. 1930년 말에 이 중공 돈화 현의를 내왔는데 그때 이 당원이 모두 6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 시기 특위 산하에는 중국 공산당 조직이 비교적 이런 빠른 발전을 가져온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 사이에 특위의 산하에 6개 현위와 19개 구위를 세워 이 특위로부터 현위, 구위, 지부에 이르는 이런 조직 체계가 이루어졌으며 이 연변 지부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대발전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1931년 4월 24일 이 중앙에 올리는 중공 만주성위의 이런 보고에 이 정황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 1190명입니다. 그중 연변의 연길, 화룡, 훈춘, 안도, 왕청 5개 현의 당원이 636명으로서 전 만주 당원 총수의 54.1%를 차지합니다.
1: 네.
0: 예, 동만 특위의 간부와 그 아래 각 현의 당원 간부는 이 득제를 겸비하고 이 자질도 비교적 높습니다. 현 이상 간부가 18명이고 이 구 이상 간부가 41명입니다. 각급 당 간부 가운데는 이 여성 간부도 14명이 있습니다. 연변이 농민 혁명 단체로 이 전례 없이 발전하여 이 1931년 3월까지 연변의 5개 현과 그 밑에 소속된 각 구들의 모두 이 농민 협회가 건립되었으며 그 회원이 2만 5천여 명을 헤아립니다. 이라고 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이 특위의 설립과 더불어 산하 각 현의 이 당 조직이 구전하게 설립되면서 이들 조직은 그 지역의 여러 민족 인민들을 영도하여 이런 많은 투쟁을 벌였습니다. 특위와 이 각 현의 당 조직이 설립된 후 이 동만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이런 특위의 통일적인 영도 밑에 기세도 높은 이런 추수 투쟁, 춘황 투쟁을 벌였으며 유육대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이는 9.18 사변 후 동만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당의 령도하에 이런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항일유격 근거지를 건설하는 데 사상 조직면에서 이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 네, 중공 동만 특위는요 설립된 후에 당 조직

0: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혁명무장 건설도 적극 추진해온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1: 네. 이 중공 동만 특위 군사위원회가 건립된 후 이 특위 군위석이 양림은 곧 당군을 군사화하는 군사화하고 이 러농 군중을 무장화하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0: 네.
1: 그리하여 이 각 현의 현위를 내올 때 현위 안에 이 군사부를 설치하여 유격대와 이 적위대를 정돈하고 이 조직하는 사업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이 유격대에 대한 이 당의 령도를 강화. 였습니다. 네, 1931년 2월 양림 등은 이런 동만의 무장투쟁 경험을 참답게 총화한 토대에서 이 양림이 주요 책임자가 되어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 동만 정비대 사업대강, 반제투쟁에 관하여 등 이런 일련의 군사 문건들을 작성하였습니다.
0: 네. 이 1931년 2월에 반포된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은 동북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나온 당의 첫 군사 문헌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에 대해서 좀 더 상세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이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은 9개 부분으로 나뉘고 이 자수는 7,500자입니다. 이 대강에는 유격대의 성질, 과업, 유격대에 대한 당의 령도, 유격대의 지휘 계통, 전술 등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유격대의 과업과 이에 대하여 이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은 유격대의 과업은 군중을 발동하여 이 정치 영향을 확대하고 이 적의 통치를 뒤엎거나 그 세력을 소멸함으로써 이 홍군의 성장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대강은 지난날 연변 유격대의 이런 발전 정황을 깊이 분석하고 나서 이 정치 방향이 명확하지 못하여 유격대의 활동을 군중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지 못하였고 이 당이 조직적이고 이 계획적으로 유격대를 령도하지 못하였으며 모험, 맹동과 같은 이런 오유와 결함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변 유격대는 이런 결함과 오유를 반드시 극복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강은 또 군중은 혁명투쟁을 추진하고 적의 통치 세력을 섬멸하는 데서의 주춧돌이며 유격대의 사업은 광범한 이 군중의 투쟁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중의 요구에 부합되는 투쟁 강령으로 이 군중들을 고무하고 이 군중들을 각성시켜 그들이 자각적으로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또 강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0: 네네.
1: 동만 유격대 사업대강에는 또 유격대 사업에 대한 이런 당의 절대적 령도가 이 명확히 천명되었습니다. 대강에는 당은 유격대에서 이 최고의 위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격대의 당의 조직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 대대에는 당위를, 중대에는 당지부를, 소대에는 당소조를 두어 이 유격대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령도 하에서 이 사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당의 정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격대 이 정치부를 두며 이 군사 수장과 정위 지도원 사이의 이런 사업 분공을 명확히 하며 유격대의 조직 원칙 즉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견지하고 이 극단적 민주화의 경향을 반대하며 유격대 당 조직과 이 지방 당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라고 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0: 네.
1: 유격대 사업대강에는 또 유격대의 전술 규칙과 이 포로 정책 등 문제가 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전술상에서는 동만의 실정에 비추어 이 분산과 집중을 서로 결부시키며 이 어려운 싸움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 적을 극도로 필요하게 만든 후 싸우는 등 이런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 포로를 대하는 문제에서도 유격대는 이 포로를 학대하지 말고 이 교양하며 이 출로를 포로 자신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격대 사업대

강에는 또 이외에도 여러 면의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도열신, 지주, 반혁명 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문제, 유격대의 군수물자 공급을 해결하는 문제, 사병위원회를 건립하여

0: 면의 경험 교훈을 총화한 토대화에서 지성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런 군사문헌이며 우리 당이 동북혁명 무장 투쟁 과정에서 이 유격대의 사업을 이 체계적으로 론술한 이 첫 군산 문헌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 문헌은 일찍 동만에서 당의 령도하에 이런 무장 유격대를 조직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면에서 그리고 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고 유격 전쟁을 전개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 그랬군요. 이 98 사변 후에 당의 영도 아래 길림 각 지역에서 성세 호대한 반일 군중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연변에서 일어난 그 추수 투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추수 투쟁은 1931년 가을에 동만의 강농촌에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 밑에 진행된 이런 소장료와 이 리자를 인하하기 위한 이런 대중적 투쟁이었습니다.
1: 네.
0: 네. 당시 이런 반동적 지주들은 이 1931년 3월 이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4.6, 3.7 이런 소장료 인하 법령의 이런 실시를 거부하고 이 일본 제국주의와 반동 군벌들은 또 대중적 이런 투쟁을 탄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정세하에서 이 중공 동만 특위에서는 여러 민족 농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반동적 지주를 타도하고 3.7, 4.6의 소장료 인하를 실시하자는 이런 구호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이 9.18 사변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된 정세에 밀접히 배합하여 이런 성세호대한 이런 추수투쟁을 발동하였습니다.
1: 네.
0: 네. 영길현 이 로투구 부근의 관도구 대기동 등지의 농민들이 우선 이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추수투쟁의 첩포를 올렸습니다. 이 관도군은 영길현으로 두고 지금은 이 령정시에 속합니다. 이로투구에서 이 동쪽으로 약 3km쯤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931년 가을 중공 로투구 구유에서는 이 대기동에서 이 각 기층 당지부 책임자들이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이 관도구를 중심으로 이 추수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순 중공 로투구 구위 산하의 이런 2천여 명의 군중들이 이 관도구 촌에 있는 이런 교회당 문 앞에 모여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중공 로투구 구위 책임자인 류영호, 이 리최길, 농민협회의 책임자인 박창은, 정위대 대장인 리종하 등이 이 대회에서 이 열정에 잔음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지방당국의 3.7, 4.6 소장료 인하를 신행할 것을 간결히 요구하였습니다. 2천여 명의 이런 군중들은 또 이 부근의 강농촌에 돌아다니며 이런 지수들이 로석가리를 했죠. 이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 군중들이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로투구 공항국의 10여 명의 경찰들이 불의에 달려들어 이 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이 군중들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그들과 이 토리로 투쟁하였습니다.
1: 네.
0: 놈들은 군중의 압력 밑에서 이 군중과 담판할 때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이 군중들이 요구를 접수한다고 하였으나 이 실제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군중들은 시위 행진으로 이 당국에 이 항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시위대원은 두 갈래로 나뉘어 출발하였습니다. 한 갈래는 이 불하 통하를 건너 려명 이 대기동을 거쳐 이 세린하에 이른 후 이 다시 투구를 향하였고 이 다른 한 갈래는 관선, 금불사, 영창, 동명의 등지를 거쳐 또 이 로투구로 향했습니다. 시위대원은 가는 곳마다에서 이 지주집과 이 친일 주구들이 로석가리를 해쳐서 이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 고리대 장부와 이 지수들이 장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시위대호가 이 동명촌에 이르렀을 때 이 동불사의 여러 무장 경찰들이 시위대호를 향해 총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이 앞으로 이 더욱 큰

0: 투쟁을 위하여 이 시위대하우를 잠시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관도구의 이런 추수투쟁은 전 연변의 이런 추수투쟁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이 관도구에 이어서 연기련 소용자와 팔도구 환영현 계산돈 일대 훈수련 밀강 일대 등등 이 동만의 여러 농촌들에서 대중투쟁의 거세찬 불길도 이제 더불어 또 타올랐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소용자의 이런 추수투쟁은 규모가 비교적 큰 이런 투쟁이었습니다. 1931년 가을 중공 연길구위에서는 이런 상급의 지시에 따라 이 구위석이 조기석의 주최 밑에 이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강태익, 강상호, 박광춘, 원남희, 원동희 등 이런 다섯 명의 동지들로 구성된 소작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추수투쟁을 밀고 나갈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1: 네.
0: 11월 5일 소작투쟁위원회는 연길, 해란 등지에 이런 수백 명의 농민들을 등도하여 이 소용자에서 그 대지주인 임보성의 이런 장원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소용자는 지금의 연길시 소용향 이 소용촌입니다. 이 농민들은 이 임지주에게 37제 소장도를 실행할 것을 강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거우 공안 공안국 이런 분주소 이런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쳐 이 다섯 명의 농민 대표들을 체포하여 갔습니다. 중공 연길 구위에서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소재회, 분회회, 아동단 등 조직의 2천여 명의 군중들을 동원하여 시거우 분주소를 포위하고 이 경찰들이 무례한 행위에 대해 질책하면서 이 대표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군중들이 압령하에서 이 공안 분주소 소장은 즉시 두 명의 대표를 석방하고는 이 기타 세 명의 대표들을 연길 공안국에 압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노한 태중들은 사람마다 이 횃불을 두고 이 공안 분주소 소장을 앞세우고 이 연길에 있는 현 공소로 이 진군하였습니다. 이 현장은 농민들이 행동에 겁을 먹고 이 전화를 걸어 또 이 세 명의 대표를 석방하게 하고 이 소장료와 리자 인하에 대한 이런 군중들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그날 밤으로 이 소용자에 돌아와 임지주의 이런 로젓가리를 해쳐 이 식량을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뒤이어 또 군중들은 계속 시위 행진하면서 이 조양천 태양 방면으로 또 진군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시위 군중들은 이 지주집에 뛰어들어 이 로젓가리를 헤쳐 당지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군중들의 투쟁은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되었습니다.
1: 네.
0: 이외에도 이 화룡헌 계산톤 일대 그 당시 이 계산톤은 이 화룡현에 소속되었습니다.
1: 네. 예.
0: 그리고 또 이 훈춘현 밀강 일대 연길의 팔도구 등 지역의 이런 농민 군중들도 이 중공 계산톤 구위 중공 강구 구위 중공 팔도구 구위의 령도 하에 지수집을 포위하고 이 곡식 낙가리를 허물고 이런 로젓가리를 해친 후 이 식량을 또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 네. 네,
0: 어떤 곳들에서는 또 이와 결부시켜 이 진일 주구를 청산하였습니다. 네, 이번 투쟁은 비록 일제와 이런 반동 군벌들이 저해와 파괴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이 항일 투쟁의 발전을 아주 크게 주동하였습니다.
1: 네. 이 1931년 12월에 들어서서 이 중공 동만특위에서는 옹성나자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했습니다. 옹성나자회는 어떤 형세에서 진행이 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까?
0: 네, 1931년 11월 16일에 만주성위에서는 중앙의 지시정신에 근거하여 이 유격대 건립에 대한 이런 당의 령도를 또 강화하기 위하여 이 순시원을 각지에 보내어 유격대 건립을 지도할 때 관한 결정을 지었습니다.
1: 네.
0: 이 동시에 또 향림을 도로 소환하여 이 성위 군사위원회 서기로 임명함으로써 이 유격대 건립 사업에 대한 이런 성위의 령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유에서는 이런 사업 수요로 이 려여원일 동만특위

0: 서기직을 해임하고 이 동장령을 특위서기로 임명하였습니다. 1931년 11월 하순에 이 동장령은 우리 연변으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1: 네.
0: 네. 1931년 12월 16일 이 특위에서는 영길현 이 옹성라자에서 이 동만 각현의 책임자와 이 공산당원 공청단원 40여 명이 참가한 당단 열성분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의격대 사업에 대한 이런 당의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성유의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이 당의 령도하에 어떻게 이런 농민운동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며 이 농민군중을 어떻게 무장시키고 항일의격대를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이 폭넓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1: 네.
0: 이런 10일간의 이런 회의를 거쳐 이 사람들은 인식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 금후의 투쟁 의무도 제기되었습니다. 동만 각 지부는 군중 단체를 공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 병변을 조직하고 이 친일 주구를 청산하며 이 무기를 탈취하여 이 반일 단체를 무장시키며 유격대와 이 유격 근거지를 건립하여 이 항일 유격 전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네. 이 추수 투쟁의 연속으로 1932년 2월 연변에서는 또 이 출항투쟁이 성세호대하게 일어났습니다. 투쟁은 뭐 연속 석 달이나 지속이 된 걸로 자료에 기재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춘황투쟁은 1932년 봄에 이 중공동만특위에서 이 연변의 여러 민족 농민들을 발동하여 이런 조직한 한 차례의 반제 반봉건적 이런 대중운동이었습니다. 예, 당시 중공 동만 특위에서는 그 전해 이 가을에 이런 추수 투쟁 경험을 총화하고 이 당시 이런 발전하고 있는 항일 투쟁의 정세에 비추어 일본 제국주의 및 그 주구를 타도하고 그들이 일체 재산과 식량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자. 지주들에게서 이 량식을 구워다 이 흉년을 겪자는 이런 구호를 제기하였습니다.
1: 네.
0: 예, 동만의 이런 여러 당 조직들에서는 중공 동만 특위의 호소에 따라 광범한 이런 대중적 춘황투쟁을 벌렸습니다. 연길현 이랑구 이 류채촌의 농민들이 또 이 첫 번째로 이 춘황투쟁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1932년 2월 초 이 중공 이랑구 구위에서는 이 남양촌에서 이 친일 주구의 밀고에 의해 살해된 이 남양촌 당지부석이 리태극의 추도회를 열었습니다. 추도회 후 이 대회에 참가하였던 귀암동, 신광, 남양촌 등지의 군중들은 이 비통을 힘으로 바꾸어 이 대례를 지어 이 시위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친일 주구를 타도하자, 이 지주에게서 식량을 구워다 이 기왕을 넘기자 등 이런 구호들을 높이 부르며 이 구령평으로 항하였습니다. 연도에서 또 시위대원은 친일 주구인 한병렬, 박룡국, 최봉소 동자들이 이런 재산을 청산하고 지주인 온영규와 이 맹가놈의 식량 창고를 열어젖히고 이 식량과 이 청산품들을 빈곤한 농민들과 이 류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 네.
0: 이와 동시에 중공 왕우구 당조직의 산하에 있는 왕우구 청학동, 봉소동, 원수동, 류채 등 부락의 이런 400여 명의 농민들은 지주 원룡보, 황일본의 뜰하게 또 뛰어들어 이 쌀창고를 열고 이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1: 네.
0: 네. 시위 군중들의 이런 기세에 간이 콩알만해진 더열신들과 이런 친일주구들은 구룡평 일본 경찰 분주소에 피해 들어갔습니다.
1: 네.
0: 중공 의랑구 구의와 이 왕우구 당 조직에서는 1,200여 명의 이런 군중들을 조직하여 이 구룡평 일본 경찰서 분주소를 포위한 후 이런 친일 주구들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반동 경찰 당국에서는 이런 군중들이 정당한 요구를 들으려면도 하지 않고 또 연길에 전화를 걸어 이 50여 명의 일본군 수비대를 끌어왔습니다. 이 적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이 시위 군중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이 시위 군중들은 전신무장한 적들과 박토하면서 이 경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적들은 군중들을 향하여 총을 쏘아댔습니다. 적수공군인 이런 군중들은 하나하나 쓰러졌습니다. 시위대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기 위하여 이 대오를 해산시키고 이 현장에서 이 철퇴하였습니다.
1: 그러네요. 이 의란국에 이어서 동만 각지들에서 뭐 끊임없이 대중적인 투쟁도 뭐 자발적으로 어떻게 뭐 일어난 걸로 사례에 기재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0: 네. 이 이랑구에 이어 또 이 훈춘현의 연통라자와 락타하자, 이 왕청현의 룡방구, 이 화령현의 평강구 등지에서도 이 끊임없이 이런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1: 네네.
0: 네. 1932년 3월 이 훈춘현 대황구의 이런 청수동, 황구, 동구, 북구, 빈랑구, 중구 동촌의 이런 300여 명의 농민들은 중공 철구구의 지도 밑에 또 이 쌀주머니와 바오레기, 낫 등을 들고 이 대례를 지어 이 동구령을 넘어 12여 킬로미터를 보행하여 이 락타하자, 지금의 하다문현 경내에 있습니다.
1: 네.
0: 락타하자로 향했습니다. 이 시위대원은 인하동에 이르러 이곳의 농민 군중과 회합하여 이 400여 명의 대오를 지어가지고 이 락타하자에 있는 친일 주구인 이 원대순네 집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원대수는 락타하자의 대지주로서 이 락타하자 중평 일대의 땅을 600여 헥타르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소장농도 이 30여 호나 두고 있었습니다. 농민 군중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반동 지주와 친일 주구를 타도하자, 3.7.46제 소장도 인하를 실시하자, 지주에게서 량식을 빼앗아 기황을 넘기자 등 이런 구호를 높이 외치면서 이 원대순을 투쟁하였습니다. 이 원대순은 군중투쟁의 기세에 억눌려 할 수 없이 6천여 근의 이런 식량을 내놓았습니다. 시위대원은 식량을 당지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준 후 이 원대순을 강박하여 이 시위 군중들이 밥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 식사가 금방 끝나자 이 훈춘 주재 일본 영사본관의 이 경찰놈들이 소식을 듣고 이 또 락타하자로 달려왔습니다.
1: 네.
0: 이 경찰들은 이런 분노한 군중들이 기세에 감히 어쩌지 못하고 또 농민들에게 3천여 근의 식량과 20마리의 소를 주겠으니 군중 대오를 해산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런 놈들이 기만책을 간파하고 이 놈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후 계속 시위행진하여 두더구, 밀강, 사타자 등지에서 이런 또 량식 탈취 투쟁을 벌이었습니다. 대중적인 투쟁은 이 나중에 이 쌀을 꾸는 데로부터 이 쌀을 빼앗는 데로 넘어갔으며 일제의 추구를 청산하는 이런 기세찬 투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번 투쟁을 거쳐 이 동만의 적지 않은 농촌은 혁명 세력에 의해 통제되었고 이런 또 대중적인 항일 무장도 이 세워져 이 그 후에 더욱 큰 이런 항일 투쟁을 위하여 군중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1: 네. 9.18 사변 후에 동북이 함락이 되면서 중일민족 구분 모순은요, 그 시기의 주요 모순으로 됐는데요. 당의 영도 안에 동북 지역에서는 수많은 항일 의용군이 조직이 되고 또 동북 항일 유격전은 서막을 열게 되는데요. 왕덕님이 영도한 중국 국민 구국운동은요, 구국운이 당시의 중요한 항일 무장 대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이 항일 구국군은 1931년 이 9.18 사변 후에 일본 제국주의 이런 동북 침략에 반항하여 결동지구의

0: 그렇고 동북군 내부 이런 애국적인 장병들이 항일의 기치를 들고 이런 세운 이런 항일 무장대호입니다.
1: 네네.
0: 네, 항일 구국군은 그 총칭이 중국 국민 구국군 또는 동북 국민 구국군으로서 이 항일 애국 장령인 이런 왕덕림의 로 3명을 기초로 하여서 이 1932년 2월에 서성자 지금의 이 왕청현 이 춘양에서 이 정식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 네.
0: 네. 이 왕덕림이 총지휘를 맡고 이 공헌영이 부총지휘로 되었으며 이 오희성이 전선사령으로 이 리연록이 참모장 겸 보충탄 탄장으로 되었습니다. 이 항일 구국군은 원 동북군 제27료 제677탄의 이런 로 3명을 기초로 하여 길동 각지의 이런 농민 노동자 종업원 청년 학생 대도회 홍창회 민단 경찰, 보안대, 산림대, 지주, 자본가로 이런 구성된 이런 자발적인 이런 항일 무장 대호입니다.
1: 네.
0: 이 항일 구국군은 건립된 이후 항일 구국의 이런 기치를 높이 들고 이 길동 각지의 광활한 지역에서 이 영용하게 싸움을 벌렸습니다. 그들은 선후하여 이 돈화 현성을 세 번이나 들이쳤고 이 앵모 현성과 이 교화 현성을 들이쳤으며 이 경박호 이 련환 전역에서 적들에게 또 이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1: 네, 네.
0: 예, 1933년 1월의 마도석 전투에서 이 실패한 후 이 왕덕림은 일부분 부대를 거느리고 이 소련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주보중의 이런 협조 밑에 오희성이 부대를 정돈하고 이 계속 투쟁을 견지하였습니다. 후에 이런 대부분의 구국군 장병들은 이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이 항일연군에 참가하여 이 계속 항일 투쟁에 투신하였습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 구국군 외에도 또 우리 중공 동만 특위 서기에 대하여 이 간단히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중공 동만 특위 서기는 모두 우리 모두 세 분이 계십니다. 예, 우리 제일 처음으로 우리 중공 동만 특위 서기로 임명된 분은 려요원입니다.
1: 네.
0: 네, 려요원은 이 1930년 10월에 이런 특위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런 사업상의 수요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림이 성위로 돌아가면서 또 이 후에 성위에서는 이 동장령을 중공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하였습니다. 동장령은 1931년 10월에 서기로 임명된 후 연변의 이런 항일 투쟁을 령도하였는데 1934년 3월에 희생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그 뒤를 이어서 이 위승민이 또 이 동만특위 서기직을 맡았습니다.
1: 네, 시간도 네. 좀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까지 두 분이 나눠서 연변 박물관의 허경화 주임을 모시고 연변의 당조직 설립과 그의 조직 활동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중국 공산당 창은 105주년을 경축해서 연변의 홍색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네, 도로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잠시.